점점 발전과 창조력이 죽어질 겁니다.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알아내서 병을 못 고치는 병들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지 완전한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피연고가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고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모든 애고라든가 모든 게 말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의사 박사들이 병고를 만약에 발전을 해서 발견을 하고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병고의 그 싹이 다시 나오느니라. 어디서 어떻게 돼서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이 병이 온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안 들였다고 해서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을 놔야 이 아무리 천지를 다 한 찰나에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고움이 없이 가고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과거의 숙명을 아주 떼내는 듯이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또는 다심을 명백히 남의 속을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그건 간접적으로 우리 이 촛불이 하나 켜진다면은 초심직 성냥 사람 켜는 사람 이렇게 가공돼서 이렇게 촛불이 일어나듯이 모든 그 마음은 그 마음 하나에서 천차만별의 법이 들고 나니까 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절대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자기 자성부를 만날 것입니다. 자성자와 자성부는 거치 상공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때는 이름해서 그것도 평등공법이요 또는 수레공법이요 활공공법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셋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49년 설에서 이 길을 일러주신 것을 똑바로 아시고 똑바로 우리가 길을 걸어야 하며 모든 여건 과거에 어떠한 업이 있다 하더라도 망상이 수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병고다 하늘이 무너지는 병고가 생겼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다 제자리에다가 되돌려 놓는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가정도

0: 끌어 나갈 수 있고 화목도 지닐 수 있고 묵은 빛도 갚을 수 있고 햇빛도 줄 수 있고 나를 발견해서 이 세상 우주 삼라 대천 세계를 끌어다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끌어다가 알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멀다 가깝다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께서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했던 것은 우리가 이 목마른 사람한테 물컵에 물을 담아 있는 것을 줄 수 없고 자기가 목마른데 먹을 수 없다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 만장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일체의 고액을 넘어서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에서 열반의 경지에까지 가도록 수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마음 대행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음 주인공과 이 해탈을 해서 열반하는 그 수행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도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잘 알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 마음은 항상 이 원자에서 입자가 많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한 마음 속에서는 요 생각 저 생각 요런 말 저런 말 그냥 그 헤아릴 수 없고 이 우주 벌판을 다 쌓아놔도 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아까 직결되고 가설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전체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그 공기는 저장을 했다가 인간을 주고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내주듯이 그렇게 서로 주고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 하면은 일체가 다 귀합이 되는 때입니다. 귀합이 돼서 나 너가 없이 돌아가는 것을 즉 말하자면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 하는 거나 똑같지 주인공 하면은 벌써 없는 이름 해서 주인공이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똥 누러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똥을 놓아야 하나 안 놓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똥 마려면 그냥 변소에 가서 똥 누듯이 그냥 용도에 따라서 생기면 생기는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수행의 아주 첨단의 길입니다. 그 되돌려 놓고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못했든 잘했든 자기네들이 하고 있지 딴 사람이 해줍니까? 안 그럽니까? 못하든 잘하든 망하든 흥하든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한 거를 내가 이 몸뚱이 나가 한 게 아니라 이 주인의 심부름꾼이 한 게 아니라 그 심부름만 했지 주인이 한 거로구나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십시오. 주인과 심부름꾼은 둘이 아닌 까닭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대맡겨 놓으면은 벌써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해지고 벌써 애들이 그 잘못되게 나가던 애들이 벌써 유하고 부모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는 두렵고 애들이 잘못될까 봐 무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실천으로 나옵니다. 그 모두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참 생활이 참선이다 하는 것은 그대로 거기다가 맡겨놓고 되돌려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겨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누구든지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걸 되돌려놓고 지켜보고 또 잘 되는 건 감사하게 되돌려놓고 또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믿음도 거기에다가 되돌려 놓으시면은 앞으로의 살아나가시는 데에 그렇게 그 극적인 괴로움을 벗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먹을 믿어야 하듯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를 믿어야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수억급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십시오. 믿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죽어도 거기요 살아도 거기니까 믿는 것은 그렇게 살리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맡겨놓으신다면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죽는 거 사는 걸 다 놓을 수 있다면 아마 자기 소망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고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0: 친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 천사, 여명 808, 2억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 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4: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5: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8: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9: 이게 뭐야?
8: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오늘 경북 영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12월 시작해서 이제 가을이 이제 왔네요. 또 가을하면 또 사찰 음식이 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저랑 속가에서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뭐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기업에서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사찰 음식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정말 궁금증이 큰 스님입니다. 만나 뵈러 가보시죠.

0: 하우스.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0: 여기가 경북 영천의 승가사가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입구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혹시 스님께서 우일리 스님이신지?
1: 아니, 저는 도현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여기 텃밭에서 일하고 계신데 혹시 우일리 스님 만나뵈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우일리 스님은
0: 여기 안 계신가요?
1: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 어딘지 모르세요? 아, 그럼 텃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여름 채소 가꾸고 있어요.
0: 아, 여름 채소? 이 열무 맞죠?
1: 아, 이건 배추.
0: 아, 배추예요? 배추. 여기서 직접 텃밭에서 가꾸시고 음식도 하시고. 일단 저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보이시면 아마 이 밖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네네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아, 저기 또 스님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아, 여기도 넓은 텃밭이 있네요.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우일 스님을 찾아뵈러 왔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0: 오해 스님 만나뵈러 왔는데 네. 오해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 몰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우리가 음식을 따지면은 네. 청국장 같은 사리, 뭐 또 다른 음식을 비유하자면 사골, 곰탕. 우리면 우리스러. 그 깊이도 있고 변하지 않고 아주 괜찮은 스님이.
0: 그럼 오늘 제가 사찰 음식 배우러 영천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선택을 잘했네요.
1: 아, 잘했습니다.
0: 아, 너무 궁금합니다. 우일 스님 한번 찾으러 조부 쪽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1: 네, 올라가 보십시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분이 스님일 것 같은 예감이 100% 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오늘입니다.
1: 깻잎을 직접 따고 계십니까?
0: 예, 오늘 요리 재료에 사용할 깻잎입니다. 와. 깻잎으로 만드는 깻잎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 예정입니다.
1: 아니, 오다 보니까 네. 이 깻잎을 보는 순간 네. 이걸로 스님께서 네. 뭔가 이렇게 갈아서 만드실 것 같은 예, 느낌이 예, 확 들었어요. 네, 네, 네. 보통 그 저도 이제 사찰을 많이 다녀보니까 네. 숙소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주문해서 쓰는데 대부분 네. 작게라도 이렇게 텃밭을 네. 만드시고 이렇게 직접 키우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0: 저희 불교에서 보면은 공양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양계에서 보면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1: 맞아요,
0: 구절이
1: 맞아요.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재료가 처음에 땅에서부터 어떻게 저희 식탁 앞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보실 수 있고 그걸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깻잎을 직접 따니까
0: 네.
1: 향기도 되게 좋네요.
0: 네. 바로 사용하니까 향도 좋고 그다음 재료가 신선해서 좋습니다.
1: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0: 네.
1: 이 사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사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네. 증축된 지는 지금 8년째고요.
1: 8년이요?
0: 네. 노스님들을 모시려고 저희 은사스님께서 만드신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한 오래됐죠. 강산이 한 세 번 바뀐 것 같은데 오일 수사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만났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출가하자고 제가 꼬드겼죠. 우리가 딱 세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뭐냐. 스님 생활 잘하게끔 지도 잘해주고 두 번째는 사찰 음식은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밖에 음식을 이제 할 때니까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것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허락해 줘야 출가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야 좋죠. 상작에 해주는 또 특별한 음식도 먹게도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듣고 이런 뭐 사람들을 쾌활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한테 와서 상자 잘 줬다고 또 잘 두었다고 또 자랑할 때 또 속으로 뿌듯하지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1: 이제 다 이 정도 따면 됩니다.
0: 네, 이 정도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0: 네.
3: 양식 셰프 출신 스님의 특별함보다 텃밭에서 소박하게 어울리며 작물을 보살피는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먼저 깊은 울림을 받았다. 정성껏 수확한 싱그러운 재료를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단순한 조리를 넘어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0: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0: 마음을 나누는 공양입니다. 절밥 한 끼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정성도 방송 포교의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060-800-7000번 BTN 불교TV ARS 후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자, 스님 드디어 자리가 완성됐습니다.
0: 네.
1: 그 양식 셰프님 출신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0: 네.
1: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는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오늘 만들어주실 사찰 음식 총 세 가지죠?
0: 네, 세 가지입니다.
1: 가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깻잎 페스토 파스타.
0: 세 번째 음식으로는 사찰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중 양식이 다
0: 네.
1: 함께 모여있네요.
0: 일부러 오늘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 아, 예. 한중 양식의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1: 일단 시작해 주시죠.
0: 네. 시래기 덮밥을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은사스님께서 은사스님께서 시래기 된장 지짐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래기니까 영양분도 충분하고
1: 맞아요.
0: 그다음 겨울에 날 수 있는 충분히 영양하는 비타민이라든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래기를 갖다가 말린 시래기를 미리 하루 전날 불려가지고
1: 네.
0: 뒤에 섬유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잘랐습니다. 너무 길게 자르지 말고 좀 짧게 잘라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저희가 사찰 음식에는 감칠맛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칠맛을 올릴 수 있는 버섯들을 준비해 주는데 버섯은 꼭 오늘은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을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곱게만 찢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가닥씩 찢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찢겠습니다.
0: 네. 네.
1: 손질을 다 네. 넣고 와 여기 약간 고기 같은 느낌이 네. 나네요.
0: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1: 네. 제가 좀 볶을까요?
0: 네. 기름을 주신 다음에 된장을 살짝만 볶아주세요.
1: 아 된장을 먼저 볶으면, 볶아요?
0: 네. 된장을 살짝 볶아주시면은 그 된장 특유의 꿉꿉한 맛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장을 볶아주시면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스님, 요 된장은 네. 어떤 된장이에요?
0: 저희가 집에서 만든 된장에다가 보살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보시를 해주세요. 그거를 따로따로 먹으면 맛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1: 네네.
0: 다 같이 합쳐가지고 묵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지 않게끔 해서 두 가지 채소를 넣습니다. 하나는 채소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끓인 채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사용하시면 되고요.
1: 채소랑 쌀뜨물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0: 된장국에는 쌀뜨물이 잘 어울립니다. 전분이 약간 들어가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청양고추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청양고추를 사용하실 때는 곱게 다지셔도 되고 아니면 네. 아주 얇게 썰으셔가지고 취향에 맞게끔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취향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스님은 매콤한 걸 잘 드시나요?
0: 아닙니다.
1: 아, 잘 못 드세요?
0: 요즘 속가말로 맵찔입니다. 그래서 된장이 끓으면 이제 시래기를 넣으신데요. 의외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와. 지금 좀 국물이 좀 부족한 네. 정도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0: 네.
1: 자작하게 거의.
0: 그다음에 이제 버섯 넣어주셔서 익혀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고추장을 넣는데 된장에 고추장이 들어가면은 감칠맛이나 아니면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매콤한

0: 맛도 올라오지만 더 충분히 감칠맛들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된장이랑 고추장을 살짝 네. 섞어서 네. 확실히 재래식 된장이라서 그런지 향이 네.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0: 네. 이 상태에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쌀가루나 전분으로 해서 네네네. 살짝만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네. 오늘 덮밥이기 때문에 살짝 농도가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채소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조금씩 부어서 농도만 맞춰주세요.
1: 보통 이제 양식을 하다 보면 네. 이 재료에 볶는 순서랑 네. 그 뭔가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끓이고 막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조리를 하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찰 음식에서 가장 요리 시간이 조리 시간이 길다라고 따지는 거는 채소 내는 시간만 맞아요. 외에는 바로바로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우리나라 사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가공하지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투박한
1: 맞아요.
0: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 손질이나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따서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원하시는 기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향을 마지막에
0: 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지금 이제 완성이 됐나요?
0: 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 한번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된장을 볶고 간장을 넣고 했는데도 네. 시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네. 전혀 짜지 않아요.
0: 아, 그러세요?
1: 그 간장이랑 된장의 맛을 시래기의 향이 다 덮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시래기 향이 엄청 강하게 나네요.
0: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시래기를 갖다 충분히 네네. 많이 넣어주셔야지 네. 맛있습니다.
1: 되게 간단하게 된장 시래기 덮밥.
0: 네, 저희 은사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시래기 된장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0: 된장을 기름에 볶고 간장으로 포양하여 시래기의 소박함 속에 깊은 풍미를 끌어내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채소와 쌀뜨물만으로 묵직한 구수함을 완성해내는 손길에서 절제의 미학을 배웠다. 은사 스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담아내는 따뜻한 태도는 그동안 자극적인 맛만 됐던 나의 지난 날을 겸허히 돌아보게 한다.
1: 자, 이제 두 번째
2: 네.
1: 요리. 이번에 이제 직접 깻잎을 저희가 이제 따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깻잎을 따서 드디어
2: 네.
1: 파스타를
2: 네.
1: 제가 사찰 음식 하면서 저도 방송 나오면서 파스타를 사찰 음식을 해봤었고
2: 네.
1: 양식 셰프 출신 스님께서 만드시는
2: 네.
1: 이 파스타가 너무 궁금하고 네. 요 파스타를 선택하게 된 이유?
2: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종류잖아요.
1: 맞아요.
2: 어떻게 보면 서양 국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 네네, 네네.
2: 스님들께서는 국수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많이 드시죠.
2: 하나의 별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세요.
1: 아, 그래요?
2: 네. 아. 스님과 맛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1: 네네.
2: 그 국수에는 저희 승가에서 불리는 다른 멸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승소라고 합니다.
1: 승소요?
2: 예, 스님 승자에다가 네네. 미소 소자 써가지고 승소라고 합니다.
1: 네네.
2: 그러니까 스님들이 맨날 밥만 드시다가 국수에 별미로 드시니까 맛있는 거 드시니까 입이 올라가시면서 웃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승소라는 그 별칭이 따로 있고요. 특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중에서도 또 하나의 또 특식이 되다 보니까 네네. 아주 좋아하십니다.
1: 아무래도 이제 파스타가 이제 식감이 국수라고는 좀 다르잖아요.
2: 네.
1: 씹는 식감도 좀
2: 네.
1: 있으니까 접해보시지 못한 스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네.
1: 너무 기대가 되고요.
2: 네.
1: 파스타 한번 만들어
2: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0: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물 끓인 다음에 면 먼저 삶으실 거예요. 네. 면은 약 그 재료에 따라서 한 7, 8분.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삶으세요. 조금 더 삶으셔야 될 거예요. 양식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실 때지만.
1: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네. 한 3분 50초 정도 삶고 네. 뭐 면에 따라서 다르긴 네, 하지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은 잔열로 이제 좀 더 익혀주고 네, 네, 네, 네. 팬에서 한번 익혀지기 때문에 네. 한 3분 50초에서 4분 정도 익히는데 네. 한 8분 9분 익히면 푹 삶는 네. 거예요. 네.
0: 저희도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 소금만 넣으시고요. 그래서 펼쳐서 해서 삶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양을 좀 저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세척한 네네. 깻잎. 근데 뭐 꼭 깻잎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원래는 양식에서 바질 사용하시잖아요.
1: 바질 많이 사용하죠.
0: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바질이 없다 보니까 바질 같은 말고 참나물이나 아니면 계절에 나오는 향이 있는 채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재료 들어가는 게 되게 궁금해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 양식할 때 네. 잔 넣고 네. 파마산 치즈 넣고 네. 뭐 마늘 넣고 네. 좋은 올리브오일 넣는데 네. 어떤 거를 이제
0: 저희는
1: 넣으시죠?
0: 견과류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뭐 잣 같은 경우 비싼 고가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캐슈넛 같은 경우 사용하는
1: 맛이죠. 네. 네.
0: 캐슈넛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구워서
1: 예,
0: 살짝 구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워진 상태인가요?
0: 네, 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슈넛 넣어주고요.
1: 넣고
0: 올리브오일.
1: 올리브오일 제일 중요하죠.
0: 네. 파마산 치즈 넣어주시는데요. 곱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올리브오일 네. 조금만 둘러서 면을 갖다가 둘러주세요.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0: 이제 네. 억지로 그냥 바로 나오시는데요.
1: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프라이빗 돌리는 것 때문에 조금 어른 스님들한테 혼나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석바에 습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올려나오니까 어른 스님들께서는 싫어하세요.
0: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석바에 있을 때는 음식을 빨리 해야 되고 네.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손이 흔들리잖아요.
1: 네. 그래서 파스타면이 살짝 볶아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깻잎 페스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깻잎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요리지만 외국인들이 못 드시는 서양 요리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깻잎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섭취가 되고 외국인들은 깻잎을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그 향이 은근히 좀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0: 그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음식의 맛을 이 조미료가 아닌 네. 이 자연에서 나는 풀 같은 거 향신료로 네.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깻잎으로 만든 향이 강한 파스타들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소금으로만 간해주시면 됩니다.
0: 소금 살짝.
1: 네. 후춧가루도 살짝 넣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붓진 않네요. 네. 살짝 그 페스토만 비벼주는 예. 정도.
1: 페스토는 원래 차게 먹으셔도 맞아요. 샌드위치 맞아요. 같은 데 발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게 하니까 굳이 오래 볶지 않으시고 살짝만. 그래서 페스토랑 어우러질 정도, 면이 어울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약간 콜드 파스타처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아요.
1: 면 삶으셔가지고 충분히 좀 삶으셔가지고 네네. 소스랑 버무려가지고 바로 차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요.
0: 네.
1: 그 다음에 장판으로.
0: 장판. 네. 좋은 장판.
1: 그래서 경질 치즈.
0: 네.
1: 경질 치즈는 원하시는 양만큼 네. 위에다 데코레이션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0: 아. 어른 스님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1: 네.
0: 것
1: 어른 스님들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좋아들 하세요. 이건 또 뭐야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0: 나 사회에 있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딱 자랑하시듯이 하시는 거죠?
1: 자랑보다는 되게 신기해하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신기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 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네. 파슬리 같은 거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자, 네, 여기서 깻잎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0: 스님들의 미소를 담은 승소를 양식 파스타로 재해석하여 사찰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창의성에 감탄했다. 깻잎과 견과류만으로 기품 있는 풍미의 페스토를 빚어낸 손길이 다정했다.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를 다루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고민하는 요리사의 참된 자세를 깨달은 음식이다.
1: 네,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요리. 이 마파두부가 사찰식으로 탄생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고요.
2: 데친 두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0: 간이 맞을까요?
1: 네,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완벽합니다.
0: 마파 두부에는 양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오신채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맛이 상대적으로 좀 순한 맛, 담백한 맛을 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맛에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법이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만들든지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에서 오는 10월 24일 미타사 천불전 앞에서 전통문화 체험축제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 및 바자회와 함께 김중일, 정시영 악셀밴드 등이 선사하는 품격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66-3378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래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국보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를 모시고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래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0: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태종 제2대종정으로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 열반 33주기를 기리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자부대중은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친 대종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진각종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기 80년 추기 스승 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심공의 범을 잘 지키자는 주제로 열린 강공에서 수행을 돌아보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세웠습니다. 서울 도심 빌딩 숲 아래 형형색색의 국화가 만발하며 화엄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사에서 제16회 국화 화엄 축제가 개막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안식과 치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승병과 을병이 모였던 곳에서 한일 전 총리들이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눴던 장군들의 후손도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태종 제2대 종정으로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 열반 33주기를 기리는 열반대제가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마녀 사부대중은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친 대종사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선태종 2대 종정 대충대종사 영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향과 꽃을 올립니다. 선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 강명전에서 대충대종사 제33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열반대제에는

0: 종종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올로원장 정산스님, 종회의장 용구스님, 감사원장 경혜스님, 이충재 중앙신도회장, 김문군 단양군수, BTN 불교TV 유건욱 전무 등 사부대중 일반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종종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대충대종사의 요운을 받들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

0: 일심으로 나라의 안녕과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며 오직 성불의 한 길로 힘차게 정진하라.
1: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부원장 월도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밤늦도록 중생들의 고뇌를 보듬어 안았던 대종사의 생전 자비행을 회고하며 초발심의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2: 대종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빈들 한 장 두르고 밤을 지새우던 그 초발심으로 돌아가 다시 정진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1: 이충재 중앙신도회장은 생활 속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다짐했고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역과 함께 호흡해온 대종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3: 우리 천태불자들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정진을 생활하며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나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또 구인사회 발전이 곧 우리 단양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천태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1: 상어릉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종에 오른 뒤 1993년 원적에 들기까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간음정진을 이어가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세운 대충대종사. 열반대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5: 전국 각지에서 교화와 수행에 매진해온 진각종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기 80년 추기 스승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심공의범을 잘 지키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공에서 스승들은 각자 수행을 돌아보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세웠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진각종 총인원에 육자진원 온마니 반매훔 염송이 울려 퍼지고 총인 덕일대종사 훈향을 시작으로 스승들이 헌화합니다. 진각종이 어제 서울 성북구 진각문화전승원에서 1박 2일간 진기 80년 추기 스승 강공에 돌입했습니다. 춘기와 추기 1년에 두 번 열리는 스승 강공은 전국 교화 현장의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법을 연찬하고 종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강공은 창종 80주년을 목전에 두고 개최돼 종단에 응집된 원력과 미래지향적 교화 방향을 모색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7: 참회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의 서원과 정진 원력을 모으고 진각창종 80주년 기념사업 원만 성취와 회향을 위한 종단의 응집력을 모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6: 덕일 대종사는 이번 스승강공 주제를 심공의범을 잘 지키자, 내 시간, 자리, 마음을 잘 지키자로 지정했습니다. 진각종의 수행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일상생활 속 시민을 밝히고 부처님 지혜를 실천하는 생활불교로 규범에 따른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8: 의범을 잘 지키는 것은 교화 스승의 본분입니다. 시간과 자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종교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6: 창종 80주년을 맞아 인재 양성과 재원 마련, 시스템 정비를 3대 축으로 혁신을 꾀하고 있는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이용 지침과 관리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8: 수행정진과 교화 방편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다운 인공지능 이용 지침과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진각의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6: 총인 법어에 이어 교육원장 정법정사의 주제 강론에서 스승들은 계율의 역사와 가치, 정신을 깊이 되짚고 시민 공부를 잘하자는 뜻을 모아 일상 속 참회와 서원 생활화를 다짐했습니다. 창종 80주년을 향해 도약하는 진각종이 이번 스승 강공을 계기로 참회의 근본 정신을 바로 세우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더 많이 꽃피울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가을비가 촉촉하게 적신 조계사 도량에서 제16회 국화화엄축제가 개막했는데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안식과 치유를 전한 가을축제 현장에 이은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조계사 도량이 짙은 국화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까지 내리던 가을비가 축제 개막과 함께 그치면서 맑게 갠 하늘 아래 활짝 핀 국화들이 한층 더 짙은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조계사 국화화엄축제가 어제 오전 대웅전 기당과 백송 앞마당에서 점안의식으로 한

0: 달간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1: 국화 한송이 한송이가 모여 아름다운 하엄의 세계를 이루듯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어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0: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과 대중스님들이 도량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수미산을 비롯해 12지 신상 등 국화 장엄물에 청정수를 뿌리며 부처님의 법이 도량 곳곳에 피어나길 바라냈습니다.
2: 불교의 최고의 산, 수미산을 상징합니다.
3: 온갖 신과 고통을 이 수미산에 다 걸어놓으면 그 고통은 소멸되고 좋은 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큰 수미산을
0: 수미산을 비롯해 성도상과 코끼리상, 아이들의 웃음을 부르는 동물가족까지 부처님의 법이 국화꽃으로 피어 조계사를 화엄세계로 장엄했습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국화꽃내음으로 가득한 도량은 신도들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과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4: 국화의 향연을 가을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다양한 국화 장엄물과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는 외국인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5: We love the immersive experience to be able to hear the chanting and see the beautiful flowers and the ceremony around the chrysanthemum festival. It's just beautiful and the temple gorgeous.
6: We come from Canada, so this is very unusual for us. I don't think there are many Buddhists in Canada. So to see these people and the beautiful temple and the flowers and the ceremony, it's very nice.
4: And also the cookies.
0: 오는 17일 오후 4시에는 조계사 극락전합 특설 무대에서 맑은 소리 합창단 정기 음악회가 열려 가을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번잡한 도심에서 가을이 주는 계절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치유의 공간 조계사. 회색 빌딩 숲 사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물든 조계사가 종교를 떠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장으로 시민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7: 도심 속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가 개산 1232주년을 맞아 법보의 공덕을 기리는 정대불사를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우천으로 법왕로에서 권공의식과 법성계를 봉독하고 주지 원명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신도회가 대표로 화엄경 인경본을 정대하며 야외 도량요잡을 대신했습니다. 주지 원명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의 등불로 모시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정대불사라며 꾸준한 정진으로 일상에서도 정대불사를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법왕로 안팎을 가득 메운 처녀 사부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에 머물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보살액으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서산연합회와 수덕사연불원,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제 설행위원회가 2016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내포 가야산 보원사지에서 봉행된 수륙대제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조계종 호계원장 정목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서산연합회장 해산스님,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은 수륙제는 법계의 성현과 범부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다시 회향하는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달하 우송 대종사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에 푹 젖어 한 생각이 월등해지면 걸음걸음이 저절로 보살행이 된다고 법문했습니다. 이날 서산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천주교 복지법인 세간마을에 쌀 200kg과 이주민 다문화 지원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찬란했던 백제 불교 문화의 맥을 잇고 수륙 고운을 천도하는 제72회 백제 문화제 부여 수륙대제가 봉행됐습니다. 백제 부여 불교 수륙대제 보존회는 지난 10일 부여 구두래 선착장 일원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부여 불교 사암연합회장 정덕스님, 이용우 부여군수, 림명희 충남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여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보존회장 태설 스님은 수륙대제의 공덕으로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에 자비와 화합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길 간절히 발언한

0: 다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백제 선현과 호국 영령 일체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오늘의 법석으로 자비와 화합을 실천해 백제 문화와 불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승병과 을병이 뜻을 모았던 곳에서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눴던 장군들의 후손도 참석한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노량해전 당시 칼끝을 겨눴던 이순신 장군과 일본 시마즈 요시히로 장군의 후손이 나란히 앉아 두 손을 모읍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서로 다른 편에 섰던 두 장군의 후손이 이제는 화해와 평화라는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옥천 가산사에서 지난 12일 호국에서 화해로, 화해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 제2회 한일 평화의 날 현장.
2: 지금 과거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한일 관계가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잘 예, 이루어졌으면 제 소망입니다.
3: 모든 희생을 받은 분들에게는 もう心からのご冥福をお祈りしてます。韓日のこの平和の行事をきっかけにこの灯火を燃やして、愛と平和で世界も平和になるようにね、やっていければなと思ってます。
1: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참석해 평화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외면해서는 진정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없다며 일본이 역사적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역사적으로 일본이 세워나ければ ならないのは 무限責任で ございます. 조선반도 人々가 뭐 これ 이상
1: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평화는 선언을 넘어 양국가와 민간의 교류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오늘의 이러한 노력이 한일 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 가산사 주지 지원 스님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일본 교토 이비총에 잠들어 있는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귀향을 제시했습니다.
6: 일본 교토의 이비총에 잠들어 있는 원혼들을 4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와 편히 잠들게 하는 것, 이는 희생자들의 아픔을 온전히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평화와 평화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7: 한일 양국의 지도자와 불교계 그리고 민간의 모든 발걸음이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대장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가산사에서 모은 평화의 다짐이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서울 마포 석불사가 인접 건물의 추가 증축으로 한강 조망과 수행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증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석불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증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측은 인접 건물이 여필지까지 7층 규모로 증축되면 사찰 정면이 가려지고 사생활 침해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 경관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마포구는 해당 건물이 경관심의를 거쳤다며 심의 의결서 등은 공개했지만 심의 도서와 조건 이행자료 등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8: 제 방 창문을 통해서 방 안이 들여다보여가지고 그쪽 창을 아예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님들의 어떤 그 수행 기도 도량이 오픈되어 있다는 점, 사적인 영역들을 침해하고 방해하고 있다,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0: 육군 군법당으로 출발해 창원 도심포교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온 안국사가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새롭게 모시고 도량의 사격을 일신했습니다. 수행과 전법도량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안국사 점안 봉불식 현장을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영축총림 통로사 창원포교당 안국사 군법당.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 보살과 지장보살, 장엄한 후불탱화가 여법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0: 9일 복장의식에 이어 10일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의 증명 아래 안국사 삼존불 및 두불탱 점안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주지로 취임한 영산스님과 사부 대중의 간절한 원력이 모여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1: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열심히 포교하고 도심 포교당 밖에 아이들을 통한 인재불사 그리고 명상, 선명상을 통한 불교 문화 창달에 매진하겠습니다.
0: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부 대중이 한마음으로 정진해 지역을 환히 밝히는 도량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우리 시대 정신을 주의신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한국사가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의 원력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주요 내빈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1: 이 한국선언은 이 창원이나 우리나라 전국에 내놓은 만큼 뛰어나게 비약적으로 또 발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3: 여러분, 번뇌를 멈추고 공덕을 짓고자 하거든 이 한국사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불사에 동참하시면 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0: 이날 법석에서는 삼존불과 탱화조성 등 불사의 정성을 보탠 공덕주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통도사 우단바라 합창단의 음성공량이 더해져 환희심을 높였습니다. 육군 39사단 군법당으로 출발해 2022년 창원 도심 속에 새롭게 신축 개원한 안국사. 명상실 사유방 개원과 삼존불 봉안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는 선명상 포교도량으로 새롭게 도약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4: 전주 보악산 자락에 자리한 금서남은 효행 근본도량으로 이름난 사찰입니다. 금서남 신도와 지역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펼치는 효잔치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5: 지난 11일 전주 완산 생활체육공원 야외 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열린 전주 모악산 금서남의 본 문화제. 금서남은 도 유형 문화유산 불설대보 부모 언중경 언해를 소장하고 있는 효행 근본도량으로 일찍부터 효문화 선행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옅어지는 효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비와 나눔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자는 주지 덕산 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올해로 6번째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역 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종교와 세대, 이념을 뒤로하고 함께 웃고 정을 나눈 화합의 장입니다.
6: 금선 보훈문화제는 효문화 개선과 선양을 위해 열리는 야단 법석입니다. 금선암 신도와 우리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5: 금선 보훈문화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효행사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역 정관계 인사와 불교계, 봉사단체의 응원과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저도 도지사로서 여러분들 곁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잘 모시면서 전주와 전라북도가 따뜻한 효문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잔치를 마련해 주신 덕산 스님과 우리 금선 자비공덕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덕진 스님을 비롯해서 불자 여러분께도 정말로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5: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은사 도영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백산 장학재단 장학금 1,000만 원을, 식품기업 동원 FNC는 라면 100박스를 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는 퓨전 댄스 장구 공연과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읍 서울 반점은 정성껏 마련한 짜장밥 봉사로 즐거운 효잔치를 도왔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각자의 재능과 형편에 따라 팥빙수, 빵, 간식 기부와 미용봉사, 건강, 의료봉사를 벌여 금선 보훈문화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공경과 나눔으로 어르신 효잔치를 이어가는 금선암 대중과 봉사자들은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벗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한라산 자비도량 제주 정방사가 창건 102주년 산사 음악회와 함께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정방사는 지난 10일 태고

김종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과 김성범 국회의원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수 천안 합창단의 음성 공약을 시작으로 가수 윤정과 이서현, 기타리스트 권설경의 다채로운 무대는 가을밤 산사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습니다. 주지 해일 스님과 백성식 신동 회장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의 포교 도량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해일 스님의 60년 수행 여정을 담은 에세이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봉정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

0: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5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성야종인영예 흥내미온미신

세바부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삼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홍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0: 부탁드립니다.
1: 해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는 시간.

0: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0: 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

0: 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국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2: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3: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자,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0: 확실합니다.
1: 지금 1644에 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에 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2: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미혼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상 처처에 모여거든 소림구월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소

이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은 내 사서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항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옷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의독심주 오마미라흥카자라 오마미라흥카자라 오마미라흥카자라 관세음보살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일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스님! 네, 스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 선생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856-9599.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0: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게 있는데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현실의 그 괴리감, 그 차이만큼 고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고통을 어떻게 감소하느냐,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고통을 감소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대로 아는 것, 지혜롭게 보는 것. 고통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종의 고통 방정식은 기대값과 현실을 고통으로 지혜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알면은 집착을 누그러뜨리면 고통도 줄어든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와 마주 앉아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 시너지의 노정열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의 고통, 사고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정말 단순히 고통으로만 그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는 또 다른 에너지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시너지는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통찰력을 키워온 분들과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 서강대학교 김종락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다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이 네, 친구로서도 많이 보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아주 아마 저희가 존댓말을 쓰면서 진행을 해도 보시는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둘이 끝나면 또 반말 쓰면서 밥이라도 같이 먹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32년 만에 만난 룸메이트 MC 노정열을 만난 소감은 어떠신지요?
1: 네,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아, 저는 뭐 사실은 우리 MC님은 저를 지금 30몇 년 만에 보겠지만 저는 뉴스 이런 채널에서 종종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미 얼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MC로서 섭외됐고, 또 제가 또 참여해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편한 MC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이것도 인연입니다.
1: 예, 큰 인연이고요. 예.
0: 자, 지난 시간에는 수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또 AI를 통해서 본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피할 수 없고 또 어찌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바로 그 네 가지 중에 고라고 하는, 또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인데요. 수학자이자 AI 전문가인 김 교수님이 바라보는 고라는 것이 무엇일지, 혹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 것인지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제자분들과 주로 수식이나 글자, 판서보다 말로 하는 수학법, 예, 수학수학법이네요.
1: 그러니까 그러네요.
0: 수학수학법이었는데 예, 예, 예. 그래도 항상 우리 학계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공식이나 방정식 이런 걸로 도표화나 수식화가 됐을 때 정말로 일반인들 보기에는 수학처럼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1: 예, 예, 예.
0: 우리 수학자에게는 고통도 어떤 패턴이나 공식이 있을까요?
1: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생로병사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괴로움, 고통에 대한 공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게 있는데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현실의 그 괴리감, 그 차이만큼 고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고통을 어떻게 감소하느냐,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그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대로 아는 거, 지혜롭게 보는 거. 그것을 저는 이제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쟤를 그것을 이제 중에 숫자로 보면 분모로 졌습니다. 그래서 고통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종의 고통 방정식은 기대값과 현실을 고통으로 지혜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0: 분모가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1: 그렇죠. 분모는 지혜.
0: 아는 것. 아는 그리고 것. 분자로서는 네. 기대감 마이너스.
1: 현실적인.
0: 현실가.
1: 예, 현실가.
0: 그러면 지혜는 위즘이니까 W분의.
1: W분의.
0: 기대값 expectation이니까 E.
1: 그렇죠.
0: 마이너스 현실 reality.
1: 그렇죠.
0: 고통은 pain이니까 P는 W분의 네,
1: 그렇죠.
0: E 마이너스 R이 되는군요.
1: 새로운 원리를.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시는군요. 예.
0: 야,
1: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0: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딱 와닿네요. 이 수학의 예, 예. 강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긴 해요.
1: 예,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하면은요, 그게 딱 와닿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의 주제가 고라면은 이 고를 이 공식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특히 그 분자에 해당하는 기대값과 그다음에 현실값 요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집착이다라고 보거든요.
0: 집착이 클수록 예. 고통은 커지는군요.
1: 예. 그 기대가 크다는 거는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잖아요. 현실은 이런데. 그래서
0: 사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기대가 뭐 바람직하고 또 꼭 목표 설정해서 필요한 그쪽보다
1: 예.
0: 지나친 욕심 내지.
1: 그렇죠. 지나친 기대.
0: 뭐 탐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1: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0: 그게 너무
1: 그
0: 크면 안
1: 부분이
0: 된다.
1: 우리의 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통을 증가시키는 그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착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알면은 집착을 누그러뜨리면 고통도 줄어든다. 그거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말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객관화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분모에 뭐가 자리 잡는가 궁금했었는데
1: 예,
0: 제대로 아는 지혜라는 게 자리 그렇죠. 잡고 있으니까
1: 예, 예, 예.
0: 분모가 크면
1: 예.
0: 확실히 고통이 줄어들 수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기대값 이런 부분이 크더라도 지혜가 더 커버리면은 그러면 우리 수식적으로는 리미트의 개념이거든요. 얘가 무한으로 가면 얘가 아무리 커지려고 해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와, 예. 그러니까 고통을 제대로 바라보고 직시하고
1: 예.
0: 그 고통이 주는 가치를 인정할 때
1: 예.
0: 더 우리의 삶이 더 글쎄 의미 있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사실 이론은 그런데 참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1: 그렇죠.
0: 예. 아까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이별의 고통
1: 예.
0: 가슴앓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요 제목이기도 한데
1: 그렇습니까?
0: 가슴을 앓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사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그리고 살면서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표현 토사광란이 몇 번씩 오잖아요.
1: 예, 그렇죠.
0: 막 온몸을 주체 못할 정도로 괴롭고 예, 아픈 거
1: 예,
0: 이거.
1: 예, 예.
0: 신체적 고통도 고통은 고통이거든요.
1: 그래서 우리 뭐 사고도 있지만 팔고까지 치면은 이제
0: 팔고
1: 예, 팔고에 이제 추가로 네 개가 더 들어가는데 그 중에 뭐 오음 성고라는 게 있습니다.
0: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1: 네. 네. 오음이 오온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온이 무성에서 나오는 고통입니다.
0: 아, 인간과 네. 우주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1: 예, 예. 그래서 몸과 마음 혹은 뭐 색, 뭐
0: 색수상식
1: 하는 네. 그 오온 혹은 오음이라고 하는데 오온의 음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온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죠. 개로 이루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감각에서 오는 고통, 어떤 신체적인 고통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느껴지는 고통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안하고 뭐 좀 분노스럽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에서 오는 거 있잖아. 부글부글 끓는 거. 그런 거 이제 오음 성고 중에 성고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른 고통들은 살면서 느끼는 큰 고통이라면 얘는 이제 그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아까지 뭐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치지만 그것에 나오는 고통을 다시 마음이 못 다스리잖아요. 그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고통만 잘 다스려도 웬만한 것은 이제 그 고통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0: 뭐
1: 보거든요.
0: 제가 엉뚱한 생각으로 비화되는 걸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1: 예.
0: 고통,
1: 예.
0: 취업난,
1: 예.
0: 그다음에 뭐 연애와 결혼하기 힘들고 저출생으로까지 이어지는데
1: 예.
0: 아주 병폐적인 일부 현상이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1: 예.
0: 이별을 통보했더니
1: 아, 예.
0: 정말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1: 예, 예, 예.
0: 또 스토커라는 걸로 현상이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법제까지 만들어지고
1: 예, 예.
0: 그거 진짜 아집이고 집착인 것 같아요.
1: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하는 사람이 큰 고통이잖아요. 행하는 사람은 자기는 뭐 이게 예, 그
0: 근데 그것도 결국 범죄면 고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1: 본인한테는 고통으로 간다는 걸 처음에는 모르게 되겠죠. 그 본인이 편한 것이 상대방의 고통이지만 그 상대방의 괴로움이 다시 본인의 또 다른 괴로움으로 간다는
0: 거기까지는 인식을 잘
1: 못하는 거죠. 예. 아, 그런 레벨까지는
0: 예. 이기적인 것 같긴 해요. 예. 데이트 폭력이란 말 들으면 예. 네. 지금 오늘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 괴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학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숫자가 가장 인생의 전부잖아요, 사실은. 제 평균일지 모르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보는 불가에서는 예. 사자로 되는 게 사의 배수가 많은 것 같아요.
1: 아, 사의 배수.
0: 사성제.
1: 예, 예, 예.
0: 팔정도.
1: 예.
0: 12연기.
1: 예,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108번뇌도 예. 사로 나누면 나눠지잖아요.
1: 예, 예, 예.
0: 왜 이런 거죠?
1: 그거를 이제 사진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진법.
0: 아, 이진법, 십진법 하듯이 네, 사진법.
1: 사진법. 네, 사진법에 이제 배수처럼 돼서 암기가 쉽고 그리고 이 그게 또 나름 그 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8은 우리가 이제 8비츠 해갖고 IT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IT는 8비츠가 필요한데.
0: 그러네요.
1: 근데 그 8비츠를 다 쓰는 게 아니라 7비트만 씁니다. 아, 그 7비트는 2의 7제곱이거든요.
0: 그것도 엄청난 거죠.
1: 예, 예. 이게 7제곱의 개수로 하되, 근데 얘네들이, 이게 비트라는 거는 자리에 0, 1, 0, 1을 7개 쓰잖아요. 근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맨 마지막에 패러티 체크라고 하는 하나를 집어넣는
0: 거예요. 하나 놔두는 거군요.
1: 네. 와, 안전장치죠. 그래서 모든 비트는 짝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0: 일단.
1: 짝수로 만들어 놔야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얘는 문제가 있는. 그 뭐 키워드를 썼을 때 아니면 전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8 정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8이라는 숫자는 뭐 현재 IT 정보 이론에 아주 중요한 숫자에 대응을 해서
0: 8비트.
1: 예, 8비트. 예.
0: 사실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거죠.
1: 예, 사방. 예.
0: 그다음에 사통팔달 할 때 예. 여덟 방향으로 예. 뚫려 있을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1: 예, 예.
0: 아, 우리 사자랑 연결되는 게 많군요.
1: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예. 정사각형 있잖아요. 정사각형. 일자리, 예. 일자리 정사각형을.
0: 스퀘어.
1: 예, 스퀘어를 평면에다가 쫙 깔면은요.
0: 예.
1: 빈틈이 있나요?
0: 아, 없죠.
1: 예.
0: 다른 거는
1: 예.
0: 빈틈이 있을 수 있는데.
1: 원을 채워놓으면은.
0: 빈틈이 많죠.
1: 많죠.
0: 원을 채워놓으면 원하는 게 많아지죠. 갑자기 떠올랐지만. 네.
1: 그만큼.
0: 아, 그러네요. 예, 예. 이 정사각형이야말로.
1: 예.
0: 다 연결했을 때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1: 꽉 채울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사라는 단어가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0: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성제도, 그죠?
1: 예, 사성제.
0: 고진멸도? 뭐.
1: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통은 그냥 뭐 고진멸도 네 글자니까, 네 개니까 사성제로.
0: 구성제, 예.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1: 예, 예. 그런데 저는 그거를 요게 구조가 있다. 단지 예. 숫자 4가 아니라
0: 예. 구조가 있다.
1: 구조가 있다.
0: 아,
1: 깜짝 놀랐어요. 구조가 있다.
0: 뭐 분자 화학식 같은 건가요?
1: 그래서 그 구조라 하면 이제 고집할 때 그게 고통을 우리가 진단이잖아요. 그 진단을 했는데 원인이 뭐냐 파악을 하자. 그래서 그게 세트로 묶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치 이제 한 사람의 다리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는 없애자. 그리고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하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0: 예.
1: 고지?
0: 멸을 하려면 돌을 닦아야 되는 거죠.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트가 돼서
0: 세트가 되는
1: 2 더하기 2다. 4는 2 더하기 2다. 제가 말한 구조라는 거는
0: 고성제 집성제가 한 세트고 멸성제 도성제가 한 세트고
1: 예.
0: 2 플러스 2가 하나를 이루는 그렇죠. 거고.
1: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고진멸도를 구조화해서 보는 거죠.
0: 네.
1: 2 더하기 2로. 2 더하기 2. 그래서 그러면은 대신 2 더하기 2, 2도 하나가 다른 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2죠. 원인이 있는. 모든 게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단순 숫자는 아니구나. 숫자 안에 어떤 새로운 구조가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0: 예. 아유. 말씀 들을수록 수학자들이 물론 이제 수학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1: 다양하죠. 예.
0: 이렇게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불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꽤 되실 것
1: 예,
0: 같아요.
1: 수학, 그러니까 불교, 그러니까 수학자 중에 불교 믿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사고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또 수학적인 이제 어떤 개념에서 관찰을 하니까 훨씬 불교 왜 부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지?

0: 그리고 부처님 말씀 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 많잖아요.
1: 참 어려운데.
0: 예. 그 단순히 그냥 우리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오히려.
2: 저희 처음 시간에 네. 김성구 교수님, 물리학자이신 네. 예, 예, 예, 예. 분인데
0: 네.
2: 그분이 이제 뭐 양자역학도 네. 또 입자냐 파동이냐도 네. 꼭 단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0: 예.
2: 어느 학문 분야든지 그렇게 깊게 가면 또 우리 부처님 말씀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논리는 저는 다차원 논리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건 1차원 혹은 2차원적으로 본다면 부처님은 다차원이기 때문에
2: 네.
0: 우리가 볼 때는 2차원 정도로 하면은 막 겹쳐 있는 것도 막 헷갈리지만 부처님은 하나도 겹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슬슬 나오는데
2: 아이고.
0: 우리 우둔한 중생들은 그 그림자만 보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니 이렇게 헤매는 거죠.
2: 네. 우리 김종락 교수님이 네. 또 이렇게 불교를 깊게 이해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마인드 부디?
0: 아, 예.
2: 라는
0: 예.
2: 것이 살짝 이슈가 돼서
0: 예.
2: 이게 이제 외래어인지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0: 예.
2: 국제적으로 활용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마인드 부디라는 말을 예. 만든 것인지 어떤 건가요, 이게?
0: 마인드 부디 이제 영어 단어인데 이제 마인드라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부디라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인도의 단어인데 영어화 된 거라고 하는데 그냥 깨달음에 관련돼요. 지식이 높은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고 하고
2: 붓다라고 하죠. 예.
0: 그게 이제 그 단어가 어원입니다. 부디가.
2: 아, 영어로 부디즘 그러잖아요.
0: 예, 예. 그래서 그 접두어죠. 접두어로서 부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자 이런 건데 실제로 구성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 유네스코 등 네. 자랑스러운 그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문화인 팔만대장경. 팔만대장 기반입니다. 팔만대장경 기반.
2: 이 마인드 부디가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팔만대장경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0: 그렇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2: 예.
0: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찾기가 힘드니까
2: 예.
0: 거기에는 나온 정보를 일반 사람이 질문을 하면 특히 자신의 고민을 질문을 하면 뭐 고통스러운 뭐 이런 걸 질문을 하면 팔만대장경의 좋은 문구를 갖고 와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참고해서 수련도 하고 또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죠.
2: 마인드 부디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0: 웹사이트로서
2: 웹사이트
0: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는
2: 거기 가서 예. 마인드 부디라는 웹사이트 예. 가서 질문을
0: 예.
2: 하면
0: 예.
2: 하, 저
0: 챗GPT처럼
2: 예, 여자친구랑 하면, 이렇게 예. 깊게 잘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너무 괴로워요 하면
0: 예.
2: 팔만대장경에 나온 좋은
0: 문구를 갖고
2: 문구를
0: 와서,
2: 갖고 와서 일종의 지침을 제시해 준다.
0: 그렇죠.
2: 아니 이걸 언제 개발하셨어요?
0: 올해 초에 한 5월 달 정도에 1차 개발을 했고 그래서 한 지금 한 뭐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요.
2: 가입자들이 있고
0: 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아이디를 안 받고 그냥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네.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아, 경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은 고민 상담 위주였는데 경전 탐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또 메뉴도 만들어서
2: 경전 탐구.
0: 거기다 모든 온갖 경전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내가 그냥 술술술 대답을 해줍니다.
2: 아니,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수제자들이나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교수님들이랑 하신 거예요?
0: 우리 연구실에 있는 아까 그 스마트한 연구원들하고 또 열심히 하는 연구원들이랑 같이 해서 한 3개월 정도 해서
2: 아니 단순한 질문 한 번 더
0: 예.
2: 그러면 해인사 가서 팔만대장경 보셨죠?
0: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 그 농담인 건가요?
2: 아니 진짜 그걸 봐야지만 영감을 얻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지는 않고요.
2: 국보잖아요, 국보.
0: 네. 그 팔만대장경이 디지털화됐습니다.
2: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언제? 했을 것 같긴 한데.
0: 야, 5-6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팔만 그 해인사에 있는 그 경이 있잖아요. 다 사진 찍었습니다.
2: 그래서 그걸 다 디지털화했다.
0: 예, 그거를 우리 제가 한 게 아니고
2: 우리, 물론 선배들이
0: 불교 경전 아카이브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대에서 진행하는 거기에 디지털화돼서 사진이 다 찍혀 있는데
2: 네.
0: 한자 원본에 또 한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된 네. 주석 이게 해설이죠. 해설이
2: 그것도 다 디지털화돼 있다.
0: 디지털화되어 있다.
2: 와,
0: 한번 꼭 가보셔갖고. 보시면은 그냥 경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이 다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2: 정보통신 강국이니까
0: 예예예 예, 예.
2: 해놨을 것 같긴 해요.
0: 예.
2: 근데
0: 예.
2: 그거를 당연히 있겠거나 해서 그거를 마인드

0: 부디로 이렇게 네. 응용 개발하신 거군요.
1: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그 한자를 해설을 했지만 그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0: 모르죠.
1: 그냥 뭐. 단어가 좀 어렵고 뭐 비구 뭐 이런 단어를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네. 그래서 일반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AI 기법을 쓴 거죠. 그래서 저희가 AI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를 디지털 8만 대에서 갖고 오고 그것을 현재 최신 AI를 써서 가장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하고 예. 그것을 계속 그 고도화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도 얘가 이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어디에서 나온 거야.
0: 8만대전경에 이런
1: 어디에서?
0: 문구가 있기 때문에. 네.
1: 그렇죠. 그거를 제시해주는 기법을 썼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RAG고 그거를 RAG니까 생성 증강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만의 DB를 구축해서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경전 내용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네. 뭐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AI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은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야 하면은 얘가 이상한 데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경전에 어디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0: 마인드 부디.
1: 마인드 부디라고 합니다.
0: 부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이야, 네. 이야 진짜 수학자이자 AI 전문가로서 할 딱 그 웹 사이트를 네. 개발하신 거군요.
1: 예, 예, 예. 그래서 아유, 학생들에게는
0: 대단하시네.
1: 예,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게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AI 지식을 총 동원해서 가장 최적의 한글화 버전을 하자 했고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동의를 했고 지금은 이것을 이제 다국어로 번역하는 거에 지금 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0: 다국어로?
1: 예. 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되면 예. 다국어로도 잘 되겠죠.
0: 그러네요.
1: 근데 기존에 있던 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안 돼 있다 보니 네. 다국어로 할 때는 또 번역이 어렵게 되겠죠.
0: 어색하기도 하고.
1: 그래서 저희가 그 미들 스텝으로 한국어를 편안한 현대어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언어로도 해서 말리장성입니다.
0: 저 말리장성도 한번 정복하죠, 뭐 저희가.
1: 8만대장경을.
0: 저 교수님. 예. 말리장성은 10,000 만이잖아요. 예. 우리는 8만이잖아요.
1: 잘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예.
0: 80,000인데. 예.
1: 말리장성에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0: 8만대장경도 4 곱하기 2만이네요.
1: 우리 갑자기.
0: 또 사진법이네요.
1: 예. 사실은 이제 8만대장경이 그 8만이라는 게 원래 84,000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경은 82,000 정도 되는데 84,000이라는 단어가 모든 중생의 어떤 번뇌 수라고 하더라고요.
0: 84,000개나 돼요?
1: 예. 와. 사실은 더 있지만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0: 너무 많다. 하나하나 따지면 8만여 예. 개가 될 정도로 예. 우리 인간의 세속의 번뇌가 많군요.
1: 그래서 그 번뇌를 경전을 통해서 없애자라는 의도로 이제 84,000개까지 목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혹시 교수님 골프 치세요? 미국에서는 싼데
1: 거의 안 칩니다.
0: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가끔 행사 진행을 해서 가는데 네. 농담 삼아 그 홀 예, 그게 108mm예요.
1: 아 그래요?
0: 직경이 예.
1: 아 그러니까 10점
0: 10.8cm인 거죠.
1: 오, 그걸 관찰하셨구나.
0: 아니 어떻게 여기서도 안 들어가는 게 홀이거든요. 네, 예, 퍼팅이 예. 어려운 건데. 아,
1: 그렇죠.
0: 농담 삼아 그래서 이제 잘 올렸다가도. 퍼팅 30cm가 안 들어가서 타이거 우즈마저도 가끔 우승 못할 때가 있는데 예. 이 108번에 휩싸리는 거죠.
1: 너무 멋있는 비유인데요.
0: 예. 예. 그리고 이 홀이 공이잖아요.
1: 예, 예. 공.
0: 안 들어가면 헛되도 다.
1: 아, 오늘 되게 좋은.
0: 골프 불교입니다. 아유.
1: 좋습니다.
0: 참 진짜 너무 잘하신 마인드 부디.
1: 예, 예. 그런 의도로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0: 근데 참 그 수학자라는 게 대단한 게 경전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잖아요.
1: 예예. 예.
0: AI는 인류의 가장 최신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이 두 예. 개를 접목시키면 예. 수천 년의 인류의 지혜가 우리 현대인에게, 예. 우리를 사는 우리 지구인들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고,
1: 예예. 예.
0: 뭐 솔루션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1: 예예예. 예, 예.
0: 그 해법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1: 예, 제가 원했던 게 그겁니다. 600년 전 그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서 현대인의 마음을 보다듬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최신 현대 AI 기법을 활용해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0: 싶은 거예요.
1: 예, 그러네요. 예, 예.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예. 뭐 그 말로도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의 예. 가장 오래된 지혜를 예. 가장 최신 기법으로 읽어낸다.
0: 그렇죠. 예.
1: 야, 교수님 제자 중에도 이제 훌륭한 수학자 예. 또 수학은 이제 기초 가장 기본 학문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걸 이렇게 응용하시는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수학자 중에는 경제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예, 경제학자도 꽤 있습니다.
1: 뭐 게임 이론 개발하신 분도
0: 예. 예.
1: 수학을 바탕으로
0: 우리 하고 그 영화 뭐죠? 뷰티풀 마인드.
1: 뷰티풀 마인드. 예.
0: 존 내시라는 분인데 존 내시가 이제 박사 과정 때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우연히 만든 그 게임 이론이 예.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유명해져서 그 노벨상을 탔지만 그분이 관심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1: 네. 저한테 질문했죠?
0: 예.
1: 돌려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0: 그분이 AI에 관심 가졌더라고요.
1: 아, 그 당시에?
0: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진짜 뷰티는 마인드인데요?
0: AI는 원조가 수학자입니다. AI 원조는 그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와. 1950년도 그 10월 달 논문에 나왔거든요.
1: 아, 벌써 뭐 네. 70여 년 된 그렇죠. 사고군요.
0: 그때 캔 머신 씽크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라는 이제 그 화두를 던지면서 AI가 시작됐는데 1, 2년 후에 미국에서 그게 확 터졌어요.
1: 네.
0: 그래서 미국에서 다스머스 컨퍼런스라는 그 다스머스 칼리지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그 학교에서 컨퍼런스를 크게 열었는데 그 컨퍼런스가 AI 학회예요. 최초에. 거기에 이 존 내시 분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 이미 존 내시는 이 AI 물결을 좀 알고 있었구나. 네. 존 내시도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네. 존 내시도 이미 AI라는 개념이 있었고.
1: 좋은 생각을 내신 거잖아요.
0: 그러네요. 지금 생각한 건가요?
1: 네, 지금 생각했습니다.
0: 네, 네.
1: 어떻게든지 한번 네. 친구의 질문에 개그맨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내신 걸로 하겠습니다.
0: 좋은 걸 낸 분, 존 내시.
1: 야, 진짜.
0: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이 너무 반갑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 내시 또한 AI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인공지능 전문가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이제 강점도 있고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 강국은 맞고.
0: 예.
1: AI가 잘 되려면 반도체가 뒷받침 돼줘야 되는 건 맞죠?
0: 그렇죠. 예.
1: 기본적으로는.
0: 예.
1: 그리고 국가에서도 뭐 각종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
0: 예.
1: 더 나아가서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제가 듣기로 양자 컴퓨터도 세계 5위인가 6위인가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도 10대 강국 안에 든 거잖아요, 지금.
0: 근데 그게 그 부동의 1, 2등이 있고요.
1: 중국, 미국이죠.
0: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은 뭐 그 안에 든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현재 수준에서는.
1: 뭐 인구가 네. 3억 7천, 15억 뭐 이러니까.
0: 예, 예, 예.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뭐 돈을 들여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예.
0: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인재라든지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 뭐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한 10년, 15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어야 하거든요.
1: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0: 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 이제 그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1: 역시 알고리즘은 수학 아니에요?
0: 그렇죠.
1: 아, 네.
0: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피터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1: 그 피터지게 쇼한 거군요, 그분이 또. 그분이 오늘 좀 막나가네요, 친구가.
0: 반수학자입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문하신데 피터 쇼어가 양자 알고리즘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맨날 그 숭상하는 앨런 튜링 있죠. AI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네. 앨런 튜링의 알고리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익스포넨셜리 막 두 배 이상으로 두 배가 아니라 2의 파워 배수로
1: 속도와 양이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예. 빠르고 깊은 거죠.
0: 그때부터 미국은 특히 뭐 돈을 엄청 많이 쏟아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 알고리즘은 이론이고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고 해서 지금 좀 많이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고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존의 암호 시스템이 깨진다.
1: 들었어요.
0: 그건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암호 시스템은 고전 알고리즘

0: 못 깨는데 양자 컴퓨터로 구현이 된다면 깨질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라는 또 분야가 또 최근에 세계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마 한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좀 일찍 준비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저도 그때 이제 양자 암호 알고리즘도 이제 알고리즘 제안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래서 뭐 AI 양자 뭐 컴퓨터 혹은 양자 계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계속 리드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그럼요. 우리 문학상하고 평화상만 노벨상을 탔지만 사실 우리 기초과학도 그렇죠. 그래도 더 탄탄하게 발전해야 되고
0: 그렇죠.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이 기본이 안 되면 예.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응용과학들이 굉장히 기반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0: 예.
1: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수학을 예. 물론 저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머리 쓰는 게 조금 고통스럽더라고요. 가끔 뭐 100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 싸맸던 학생으로서의 고민,
0: 예.
1: 고통이
0: 고통.
1: 저의 두뇌도 개발시켜준 것 같고
0: 그렇죠.
1: 인류가 여기까지 우주 달나라도 가고 이렇게 양자 물리학을 예. 발전시킬 때는 수학자들의 고통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우리 화두가 고통인데 고통을 긍정의 힘으로 이제 바꾼 전환시킨 사례인 거죠.
1: 그 예.
0: 수학자들이 고통만을 생각했다면은 못했을 건데 이 고통을 계단 삼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AI 세상 또 혹은 양자 컴퓨터 세상이 이제 도래를 하겠죠. 그래서 고통을 긍정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마 고통을 극복하는 어떤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말 쓰잖아요.
0: 예, 예, 예, 예.
1: 성장통 겪고 나면 더 한 예. 단계 심신이
0: 예.
1: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되기 예. 때문에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말도 하고.
0: 예.
1: 근데 왜 사랑니는 아픈 거예요? 나중에 다 나이 먹어서.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0: 저는 사랑니가 안 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1: 아직 지혜가.
0: 예. 그 고통은 모르겠습니다.
1: 사랑니가 아마 영어로 위즈덤
0: 티스인가 이랬을
1: 거예요. 티스인가 그렇죠.
0: 예, 예, 예, 예, 예.
1: 아직 네. 지혜가 없으십니다.
0: 예,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1: 사랑니를 좀 겪어보셔야.
0: 그런 지혜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1: 오. 그리고 또 왜 우리 부력을 개발했다는 뭐 유레카를 외쳤을 때
0: 예, 예, 예.
1: 잘 그러니까 고민과 사유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 욕조 속에서 예. 나오면서
0: 예.
1: 그 부력의 원리
0: 예.
1: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것도
0: 예.
1: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 번민을 했겠어요? 계산이
0: 그렇죠.
1: 잘 안 되는 것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유일적의 법칙 예를 들기도 하고 뭐
1: 사과 떨어지는
0: 것을 봤다고 하고 또 데카르트는 이제 파리가 천장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걸 좌표축으로 만들었다고도 하고
1: 그게
0: 전설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게 뭐 그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뭐 유레카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했지만 그 발견까지는 이분들이 숨은 고통이 있었고
1: 예.
0: 그분들의 마인드에서는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전이다, 챌린지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은 시도를 못 하는데 챌린지다라고 해서 저는 그 유명한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사르트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1: B와 D 사이에
0: C가 있다.
1: 그 사르트르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0: 왜요?
1: B와 D 사이에는 와가 네. 있죠.
0: 그러네요.
1: B와 D 사이니까.
0: 예.
1: 네, 죄송합니다.
0: 그래서 그 B는 이제 벌스, 그 태어남과
1: 탄생과.
0: D니까 우리 지금 생로병사, 데스, 죽음 사이에는 C. 예, 씨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또 질문을
1: 또 했는데. 질문하시나요?
0: 죄송합니다. 제가
1: 질문을... 챌린지로 하겠습니다. 도전.
0: 저도 그걸 도전이다 네. 혹은 뭐 다른 단어로 하고 싶은데 우리 그 사르트르는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1: 실존주의 철학자죠. 예,
0: 그분은 초이스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1: 선택의 연속이니까
0: 예,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한다. 우리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신자니까
1: 네.
0: 그 선택

0: 하기 전에 저는 컨디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씨를 또 넣고 네. 그리고 그 선택 후의 결과, 컨시퀀스 혹은 컨클루전, 결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B와 D 사이에 CCC가 있다.
1: 나는 3C다. CCC가 있군요.
0: 3C다. 이렇게 저는 나름 불교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뭐였죠? 3C가?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0: 컨디션, 초이스, 그다음에 컨시퀀스.
1: 조건, 선택,
0: 그다음에 결과. 네. 조건과 선택과 결과가 항상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 네, 연기법처럼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요즘같이 이제 이 스튜디오 오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P와 D 사이에 car가 있다는 자동차.
0: 뭐든
1: 인생에 항상 네.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0: 네. 그래서 C라는 단어가.
1: 자신만의 C를 넣어보는 것도 좋은 네, 것 같아요.
0: 저는 되게 C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원래 B하고 D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C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1: 저 커뮤니케이션.
0: 자신만의 C를 찾아봐라. 삶과 죽음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르트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만의 씨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나의 씨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0: 씨앗?
1: 네. 네. 뭐 네. 삶과 죽음 사이에
0: 네, 씨앗이 있다.
1: 그러니까 고통은 결국 네. 도전을 불러 일으키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자꾸 이겨내 가잖아요.
0: 극복을 하고 네.
1: 극복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이겨내고 극복할 대상이 고통이기 때문에 예.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0: 고통이 있어야 되죠. 일종의 허들이 네. 있어야
1: 허들이 있어야 그, 넘죠.
0: 넘죠. 허들이 없으면 많이 못 넘겠죠. 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예,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했어요. 한 5학년 때인가 한 달을 하고 그만뒀는데
1: 무슨 허들이 있던가요? 어려움이
0: 왜냐하면
1: 있었어요?
0: 같이 뛰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네. 100m 달리기를 저도 더 빨리 뛰더라고요. 그래서
1: 그거를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안 됐군요.
0: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육상의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제가 뭐 허들 육상 중에 허들 이제 체육 시간에 허들 게임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걔는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세 발인가 네 발에 딱 넘어와야 돼요.
1: 그게 어렵죠.
0: 그거를 이렇게 것보다. 하다 보면은 막 스텝이 꼬이는데 저는 진짜 신기하게 따다닥 타 따다닥 타.
1: 그때부터 몸이 수학화돼 있었네.
0: 그런 말.
1: 예. 도약이 뭔 줄 알고.
0: 예. 아직도 자다가 그때 내가 뛰는 그 느낌이 납니다. 그때 내가 내 발에 그걸 뛰어넘어야지. 아이고. 그거를 지금도 아련하게 그때 내가 한 번도 스텝이 꼬이지 않고 뛰어넘었구나. 그래서 이제 육상 선수권 이런 거 볼 때마다 꼭 허들 경기 보면서
1: 재밌게 보시겠네요.
0: 저는 저거 다리 꼬이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열심히.
1: 우리가 이제 비유법적으로 스텝이 꼬였다 그러는데 우리 김종락 교수의 유년기에는 진짜 네. 스텝 안 꼬이고 허들을 잘 넘으셨군요. 아유 참.
0: 예.
1: 혹시 그 예. 미국 가서 예. 공부하실 때.
0: 예.
1: 괴로움, 고통, 예. 시련. 몇 가지만
0: 전곡을 찌르는데 제가 사실은 불자는 아니었고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한 30대 초였는데 그때 한 2년 차 됐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시련이 좀 있었어요. 뭐 공부 학문적 시련보다는 제가 무슨 서클에 있었는데 예. 서클의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시카고에서
1: 네.
0: 예,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 근데 시카고는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절에 일요일 날 갔고
1: 예.
0: 우리가 말하는 이런 템플이라기보다는 가정집 한 3층짜리 가정집에 2층이 법당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적장 간 거죠. 가서 거기 이제 법회죠. 일요일 날 법회에 이제 절을 하고 절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1: 그렇죠,
0: 절도
1: 처음이니까.
0: 하고 그러니까 거기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네. 끝나고 나서 뭐 처음 오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담을 하면서 왜 왔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법명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1: 뭐예요?
0: 그때 받은 변명은 진섭이었어요.
1: 진섭.
0: 예. 저를 딱 보자마자 너는 진리를 섭취해야 된다.
1: 섭취해야 된다.
0: 그때 이제 학생인 걸 제가 얘기했으니까.
1: 섭생해야 된다. 진섭.
0: 진리를.
1: 그래서 애창곡이 변진섭 노래잖아요. 야, 그게 이렇게 연결될지 몰랐네. 오늘 끝나고 노래방 한번 가시죠.
0: 아무튼 그게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와의 인연이었고.
1: 그러니까 유학 생활의 고통이
0: 예.
1: 우리 불가에 입문하게 된
0: 그렇죠.
1: 과정으로 또 승화가
0: 되는 예,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좀 그거 정말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유, 참 네. 진짜 우리 김종락 교수님하고

0: 32년 전에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로서 이렇게 질문 던진 거니까 네. 시청자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사적인 이야기 할 거 산더미지만 저희가 그래도 공적인 방송이라 이 정도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인드 부디가 부디 잘 되시고
1: 예.
0: 조금 외람되지만 네. 요즘에 김 교수님에게 네. 약간 신경거리, 고통거리 혹은 네. 약간 괴롭게 느끼는 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뭐 있어요?
1: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런 거 사실 엄청 네거티브한 건 많습니다. 근데 네거티브한 거를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저는 요즘에 연구를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게 더 네거티브한 게 올수록 뭐 힘들수록 더 연구를 열심히 하자고 해서 요즘 논문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그래서 큰일 났네. 논문 쓰는 게 재밌다 그러면.
1: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철들었나 논문 쓰는 거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적당한 수준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거를 하자라는 생각했는데 요즘엔 다른 거를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거에 예전에는 막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연구를 못한 거지 거꾸로. 근데 네. 지금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거는 그냥 내려놓자. 그래서 그냥 내려놓다 보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겨서
0: 아니 사실 학자로서는 결과물인 논문만 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야말로 세상에 딱 예. 자기의 기록물을 남겨놓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쓰는데 그 논문을 이제 수학 논문도 있겠지만 수학과 지금 저런 불교 논문도 쓰고 싶고
0: 아 예. 예
1: 불교 논문
0: 할 게 많네요.
1: 싶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불교와 AI의 관계, 불교와 수학과의 관계 이런 글도 쓰고 싶고 그래서 뭐 기고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제가 하는 연구도 연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어떤 글이든 아니면 뭐 영상도 촬영하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해서 사람들한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돼야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사라짐에 대한 어떤 뭐 저만의 어떤 의무라고 할까 의무를 좀 해주는 게 아닌가.
0: 아니 이미 이렇게 제자들하고 그렇게 마인드 부디라는 좋은 예. 웹사이트 개발하셨고
1: 예.
0: 또 유학생활 중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예. 불과에 입문한 것만으로도
1: 예.
0: 김종락 교수님 예. 저의 친구를 떠나서
1: 예.
0: 굉장히 중요한 수학계에 중요한 인물이 되셨고
1: 예.
0: 이제 저희 방송도 그렇지만 더 김종락 교수가 생각하는 거를
1: 예.
0: 뭐 유튜브라든가 예. 더 대중적인 채널들을 통해서
1: 예.
0: 조금 더 전파해 주시고
1: 예.
0: 거기서 또 깨달음이나 자극이 돼서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1: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또 어떤 제가 아까 말씀한 씨앗이 되고자 이렇게 조금 이런 방송도 좀 하고 그러는 목적이 있습니다.
0: 아유, 사실 뭐 밤새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1: 예.
0: 우리 김종락 교수랑은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1: 예.
0: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미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킬지 인생으로서 증명해 오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으로 또 인연이 되고 계기가 되면 다른 주제로 모실 수 있길 바라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말씀 나눠보니까 어떠셨나요, 김 교수님?
1: 저는 뭐 친구랑 얘기하듯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아주 잘 이끌어주셔서 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부담 없이 잘 꺼낼 수 있었고 또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행복하고 사실 불교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못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우리 대학원생들이 불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강요가 되다 보니까
0: 아이고.
1: 요즘에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를만 할 뿐이고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재미난 부분들은 저의 또 다른 도반들이 있습니다.
0: 예,
1: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랑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런 어떤 뭐 약간의 조금 불교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저희 사실 이 BTN 시너지 방송도 예. 아카이브에 쌓이니까요.
1: 예, 예,
0: 우리 김종락
1: 예, 예.
0: 교수님이 하고 예. 싶은 말씀들
1: 예.
0: 두 편에 걸쳐서
1: 예.
0: 기록물이 남긴 겁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마 마인드 예. 부디 찾아보신 분 중에 또 김종락 교수가 BTN 시너지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구나.
1: 그렇죠. 예.
0: 다 연결되고 검색하면 또 찾아볼 수 있고.
1: 예.
0: 예.
1: 좋습니다.
0: 사실 우리 시대의 이 현인들을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의 오랜 친구인 김종락 교수가 서강대학교 수학 교수 또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것도 참 큰 귀감이 되고 또 저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네. 우리 김종락 교수님의 좋은 멋진 생활 속의 지침이 더 많은 우리 대중들에게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주제는 고통이었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고통은 그 자체로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너지 애청자 분들도요, 일상 속의 작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더 크게 하는 디딤돌의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 시너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우리 민족의 포국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 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살다 보면

0: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뭔가 보태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나는 왜 돕고 있는가? 자기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은 묘합니다. 돕고 나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고마움을 기대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며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도왔는데 하며 섭섭한 생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자비였을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앞서면 자비도 왜곡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돕는 일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남을 돕는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비는 손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보다 내 우월감을 내려놓는 일이 더 어렵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보다 내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시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같은 한 그릇의 밥이라도 어떤 이는 사랑으로 건네고 어떤 이는 생색으로 건냅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자비는 상대를 낮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도와준다는 것보다 나도 같은 인간이다라는 연민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비에는 우월감이 없습니다. 자비에는 자랑이 없고 자비에는 요구도 없습니다. 햇살이 누구를 가려 비추지 않듯 비가 누구를 차별하여 내리지 않듯 자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돕고 나서도 마음이 가볍고 베풀고 나서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돕고 나서 자꾸 생각나고 알아주기를 바라며 섭섭함이 남는다면 그 자리에 욕심이 섞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개발공사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달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목종스님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화두의 제왕 이못고에 대해서

0: 모든 수행의 출발점. 네 번째, 화두의 제왕 임목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다섯 번째, 임목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참나 개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암송하고 마음으로 새긴다면 여러분들이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한 번씩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 자성을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들고 머지않아 진여자성을 알아차려서 견성성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예, 나의 것, 나의 몸,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라고 내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합니까? 보통 내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 혹은 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와 내가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라는 말은 줄이면 이게 줄임말인데 원래 나의 줄임말입니다. 나의를 줄이면 내가 됩니다. 내라는 말은 나의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그러면 나의 집, 예, 내 몸 그러면 나의 몸, 예, 내 마음 그러면 나의 마음입니다. 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 나라는 자성의 참나의 바탕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내 몸, 내 마음, 내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지칭할 때 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참나를 지칭할 때는 내라고 하지 않고 그 내 것의 주인인 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는 다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쓸 때 평상시에 내라고 쓰는 이유는 항상 우리는 참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에 비춰진 내 마음 혹은 내 몸 혹은 내 것들을 함께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때? 혹은 내 몸이 어때? 혹은 내 것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참나는 내가 아니라 바로 즉 나이가 아니라 그 주인인 나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아, 이목고 공안에 출처 되어 있습니다. 이목고라는 공안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육조 회능 스님과 남학 회양 스님의 문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남학 회양 스님은 원래 숭산에서 있었습니다. 숭산에서 있다가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싶어서 육조 스님을 뵈러 오게 됩니다. 오자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육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숭산에서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러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게 신마물 인마래. 우리말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회양 스님이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물건 그러면 뭐라 할까요? 제가 회양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출가하고 나서 받은 법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속에 출가하기 전에 이름을 대서 저는 누구입니다. 그것도 태어나고 나서 받은 거잖아요. 또 그러면 이 몸이 나이니까 이 몸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몸은 이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잖아요. 태어나 죽을 때까지 누구 몸이다? 몸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무엇으로도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고 가고 지금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이 주인이 뭐지? 라고 참굴하게 됩니다. 그게 이목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참굴을 합니다. 8년이 지나서 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조 스님이 항상 법문할 때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이 우주법계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사라지도 사라져도 있다. 몸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몸이 사라져도 존재한다. 이런 한 물건에 대해서 법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자, 그러자 해능 스님이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가 8년 동안 참고를 했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얻은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회양 스님이 뭐라 했냐면, 갈고 닦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갈고 닦는 건 뭐예요? 오염된 걸 닦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그 오염된 마음, 욕망과 집착으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서 얻은 거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회양 스님이 뭐라 했냐면, 갈고 닦긴 했는데 그 주인을 깨달아 보니까 애초에 오염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갈고 닦음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해능 스님이 그 오염되지 않는 그것이 일체 재불의 혼념이다. 즉, 일체 재불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도 알고, 너도 아느니라. 즉, 깨달음을 인가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시신마. 즉,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 무엇인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이제 시신마 혹은 시습마라고 하기도 하고, 시수는 이것이 누구인고 이런 뜻입니다. 또 염불시수란 말이 있습니다. 염불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염불하는 이 주인이 누구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목구 공안의 모습입니다.

0: 자, 이목구의 그러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 자, 지금 여기 마음과 행위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행위란 육근,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예, 육경, 색성향, 미촉법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데 그 알아차릴 때 내게 전달되는 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육식입니다.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이 매 순간순간 작용합니다. 이렇게 할 때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눈, 눈이 나일까요? 아니면 나의 눈인가요? 나의 눈이죠. 그죠? 귀가 나일까요? 귀의 주인이 나일까요?
1: 귀의 주인. 네.
0: 코도, 혀도, 몸의 촉감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도 정보도 다 똑같습니다.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0: 코, 나의 혀, 나의 피부, 몸. 그 다음에 나의 들어오는 정보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안, 입이, 설, 신, 의를 통해서 색, 눈으로는 색깔과 모양을 보게 되고 귀로는 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비, 코로는 냄새를 맡게 되고 설, 혀로는 맛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몸으로는 촉감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감촉을. 의는 이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가 나일까요? 듣는 주인이 나일까요?
1: 듣는 주인이나.
0: 예, 저 밖에 보이는 모양이나 색깔이 나일까요? 그것을 보고하는 주인이 나일까요?
1: 보고하는 주인. 예.
0: 그러므로 색, 성, 향, 미촉법도 내가 아니죠. 내가 그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자, 그것이 전달될 때 육군을 통해서 밖에 육경이 육식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즉 감각 정보로 우리는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은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를 말합니다. 이식은 귀로 듣는 청각 정보를 말하고요. 비식은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정보죠. 그 다음에 설식은 맛을 보는 미각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촉각 정보고요. 의는 이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작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가 아니죠.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이 매순간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을 하는 주인이 누구인가 합니다. 주인이. 이것이 이목고.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행, 다니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이거 몸의 행위를 말한 겁니다. 갈 때 뭐가 가나요? 몸이 가죠. 근데 몸이 나요? 몸의 주인이 나요?
1: 몸의
0: 주인이 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행위를 하는데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이 주인이 누구인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침묵하고 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고요함 이 주인이 누구이냐.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그 주인을 깨닫는 것, 그 주인을 참나라고 합니다. 참나를 알아차리는 그 수행 방법이 바로 이 먹고다. 원래는 이 무엇인고 했는데 화두는 될 수 있는 줄이거든요. 길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탁 떠올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고 약간 저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 먹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그 다음에 앉고 눕고 혹은 말하고 침묵하고 일체일체시 매 순간순간 내 눈과 그 다음 그 내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작용할 때 그때 그것을 보고 주인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을 회광반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죽비를 다 보세요. 죽비를 누가 보고 있죠? 그러면 죽비를 보면서 아 내가 보고 있구나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나와 죽비를 동시에 본다. 이게 회광반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회광반조라는 말을 쓰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본다는 개념은 당연한 거니까 내려놓고 밖에 죽비를 보면서 저 죽비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재료는 무엇인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자성을 비추고 자성을 알아차리면 자성에서 다시 밖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것이 회광반조다.

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목구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나의 행위, 그 다음에 나의 마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의 주인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이목구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자, 그러면 왜 이목구를 하게 됐을까? 네. 자, 이목구는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우리 조사선의 화두에서 이목구라 하지만 어떤 수행도 다 이목구. 즉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어도 다르고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나 혹은 언어나 혹은 문자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근본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왜냐? 수행의 시작은 항상 무엇이든지 어떤 수행이든지 이 근본 의문이 있어야만 출발할 수 있거든요. 의문이 없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는 태어나서 꼭 죽어야 되지?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부처님도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사람만 그럴까요? 일체 생명체는 다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아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몸과 말로써 실천하고 행위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 것이 세상 생명체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면 다 죽음에 갑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원하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늙고 병들고 죽음은 어떤 생명체도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런 의문의 총체적인 말이 바로 이목구다. 부처님도 여기서 출발했고요. 네.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나지 않고 가르침을 잘 모른다 해도 한 번쯤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인생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 하지만 그럼 운명은 뭐지? 우리는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잘 알지 못하죠. 그 궁금해한 것을 그 계속 찾아서 찾고 찾고 찾고 찾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도염궁 무념처 이런 말을 합니다. 더더이 더갈수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지혜로는 더갈수 없는 곳까지 갈수 있거든요. 계속 찾아 들어가면. 그럼 거기서 막혀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목구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네, 모든 중생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고등락 괴로움에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게 된다.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합니다. 자, 중생들은 즐거움에 필요한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산 사람이나 50년을 산 사람이나 100년을 산 사람이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더 10년 살고 20년 살면 나는 더 3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 더 많이 행복할 거야 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8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80년을 살았다는 80살이고요. 20년을 살았다는 건 20살입니다.

0: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80살이 더 행복할까요? 20살이 행복할까요?
1: 20살.
0: 네. 여러분 생각에 젊음이 좋아요? 나이 많이 드신 노인이 좋아요?
2: 젊음이 좋죠.
0: 그거 봐요, 젊음이 좋잖아요. 젊음이 뭐예요? 20대잖아요. 그럼 20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80년, 60년이 지났잖아요. 그 60년 동안 나는 불행을 원하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매 순간 더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80년, 60년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 가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순이 왜 생겼는가라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행복, 누구의 행복?
2: 나의
0: 행복의 반대, 불행, 누구의 불행?
2: 나의 불행.
0: 누구의 즐거움?
2: 나의 즐거움.
0: 누구의 괴로움?
2: 나의 괴로움.
0: 남의 괴로움이 중요해요? 나의 괴로움이 중요해요?
2: 나의 괴로움.
0: 남의 즐거움이 중요해요? 나의 즐거움이 중요해요?
2: 나의 즐거움.
0: 예. 내 돈이 중요해요? 남의 돈이 중요해요?
2: 나의 돈.
0: 예. 나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생로병사,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얻으려고 하면 육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육신은 필요해서 구하게 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고, 죽고 나면 다시 육신을 구해야 되니까 끊임없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전도 몽상 그러거든요. 이런 잘못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시작을 했고 답을 얻은 거예요. 수행자는 어떻게 하느냐? 구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인 줄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즉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행복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을 구하게 되고, 그 조건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는데, 종국에는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생로병사에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만히 부처님 깨달아 먹고 보니까 이 구하는 마음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다. 어떤 고통? 구하고자 한다는 건 지금 불만족이잖아요. 불만족은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불만족이니까 만족을 구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하는 마음이 항상 끝없는 불만족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는 가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에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구하는 마음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2: 나의 마음.
0: 다른 사람의 마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나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조사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구하는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버려가는 게 아니라 나만 아니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나의 마음이고, 나의 괴로움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나의 생로병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 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나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사윤회의 중심에도 나의 생로병사고, 생사윤회도 나의 생사윤회입니다. 그죠? 괴로움도 나의 괴로움, 즐거움도 나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몸, 내 것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마음, 남의 몸, 남의 것은 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인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수행의 출발점이 바로 이목구다. 그래서 육체인 형수님, 남학의 형수님한테

0: 무슨 물건이 이리 왔노?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잖아요. 8년 동안 참고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즉, 내 마음, 내 몸, 내 것의 주인인 진여자성 참나를 깨닫게 된 거죠. 참나는 어때요? 본래부터 있었나요? 수행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1: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네.
0: 그러면 깨닫고 나면 참나가 바뀌나요?
1: 안
0: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는다는 말은 마음을 오염되고 마음의 더러운 걸 싹 닦아내서 맑고 청정하게 한다는 뜻인데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부처님은 아시겠죠?
1: 네.
0: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인 나, 나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목구다.

그러면 이목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수행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통. 지금 이제 우리 선빵이나 우리 불보듯 불자님들, 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간화선회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공안의 핵심 단어. 예, 아까 이제 그 공안을 말씀드렸죠. 그 남학회왕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일화, 이것이 공안인 겁니다. 예, 그래서 공안의 핵심 단어 바로 무엇인고, 이게 말이죠. 시심마, 어, 시심마인데 그것을 의심하여 지은 자세를 깨달습니다. 깨닫는 거죠. 그래, 이것이 뭐지? 라고 의심해서 의심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의정, 의심의 선정이 들게 되고, 그걸 다른 말로 화두선정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꼴뚜뚜뚜 뭉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의단이라 합니다. 그리고 의단이 타파가 되면 확철되어 지은 자세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전통 간화선의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회양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즉시에서, 그래, 여기 온, 이렇게 온, 이 뭐가 왔노? 이래 하니까 본인이 딱 의심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그래, 이목구 해봐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목구가 뭐야, 이목구? 의심이 안 생깁니다. 의심이 생겨야 의정이 되고, 의정이 깊어져야 의단이 되는데, 의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보통 그래도 의심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활구다, 의심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번째는 의심이 생겼다 해서 의정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의정은 의심이 깊어져서 그 의심의 선정이 들어야 되는데, 좀에 생각하다가 뭐 금세 다른 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번뇌망상 때문에 쉽지가 않죠.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이목구 화두를 하게 되면 이목구 화두의 나머지는 다 번뇌망상인 겁니다. 내가 이목구를 열심히 한 이목구 하고 의심을 일으키려고 하고 혼 의심이 나서 집중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어, 전화 받아야지. 그러면 화두는 온데간데 없죠. 또 열심히 이목구 이모신고 하는데 배가 살살 고프거든요. 점심에 뭘 먹지?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 화두는 온데간데 없죠. 그래서 화두 이외의 나머지는 다 화두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러한 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적정처가 필요합니다.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열심히 이제 화두를 챙기고 있으면, 예, 밥 때 되면 밥 해야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또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나죠. 그러면 또 뭐 해줘야죠.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이런 일상을 내려놓고 적정처에 가서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빵이 있는 겁니다. 예. 또 이렇게 적정처에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상의 삶과 수행을 함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두에 집중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상의 삶이 방해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적정처와 또 다른 일상에서 벗어난 수행이 필요하다. 문제가 의심의정이 어렵다. 두 번째, 화두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번뇌망상이고 수행의 장애이다.

0: 자,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선의 방법입니다. 조사선은 본래 이제 공안의 근본 취지가 보고하는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두를 이목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딱 한번 눈을 살짝 감고 따라해 보세요. 이목구.
1: 이목구.
0: 이목구.
1: 이목구.
0: 이목구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 보고 알아요?
1: 네,
0: 어. 자, 그럼 이목구를 생각으로 해 보세요. 그 생각하는 걸 누가 알죠?
1: 네. 네.
0: 이목구를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혹은 내가 걸어가면서 이 걸어가는 주인이 무엇인고라고 걸어가는 주인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조사선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목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목구를 보고하는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있으니까 이목구하는 소리도 알고 이목구하는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그죠? 쉽죠? 그렇게 해서 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엔 그 돌아온 주인 나로 나에서 다시 이목구를 같이 보는 겁니다. 동시에. 동시에. 네. 자, 한번 이목구 해보세요. 이목구.
1: 이목구.
0: 내가 보고 알죠?
1: 네.
0: 그때 아는 나와 이목구를 동시에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상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이 다 화두가 됩니다. 왜?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주인이 이목구가 되고, 그죠? 앉을 때는 앉는 주인이, 내가 앉아있는 이 몸을 보고하는 주인이 이목구가 되거든요. 말할 때는 말하는 거, 고요할 때는 고요함, 잘 때는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전화할 때는 전화할 때,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할 때. 일체처 일체시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이 다 주인이 누구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찾는 이목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랬냐?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그 일행삼매가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확철대오를 하게 됩니다. 자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선을, 조사선을 통한 방법, 아까 이제 가나선을 얘기했고, 지금 조사선을 그 본래 방식대로 이목구를 하면, 이목구를 하되 이목구를 보고하는 나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주인을 알아차려서 주인과 화두를 동시에 본다. 그러면은 일체처 일체시 모든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가 이목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는 결국엔 일행삼매에 대해서 깨달음 얻게 된다. 이 특징이 뭐냐? 네, 화두를 보고하는 주인과 화두를 동시에 본다. 이걸 쌍차 쌍조라 한다. 그래서 일체처의 모든 일체처 일체시의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가 다 수행에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1: 네.

자, 그러면 근데 현대적으로 이목구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시스마 하다가 뭔가 마음의 행위 주인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해서 시심마 그러다가 이제 더 줄여서 줄인다 그랬잖아요 자꾸 이 무엇인가

0: 가 이게 아니라 이 못고라처럼 시수 이것이 누구인고 이렇게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Who am I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이 참나인가 다 같은 의미를 말한다. 언어만 조금씩 달라졌다. 그래서 생사윤회 생로병사 고아락 좋아하고 싫어함, 너와, 나와 너, 주와 객.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 나가 있다.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목구의 본래입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자, 이 여러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죠?
1: 네. 네.
0: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불자들에게 이 내용을 많이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알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지금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ARS로 신청해 주시는 겁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여러분들이 ARS를 해 주시면 이 BTN 불교 TV에서 멀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혹시 있나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스님, 가나선 수행을 할 때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하두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0: 예. 아까 이제 가나선 할 때 수행 방식이 의심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본인에게 맞는다는 것은 의심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집중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의심이 안 되면 다른 아무리 좋은 화두라도 내겐 맞지 않는 거죠. 의심이 일어나야 의정이 되고 의정이 의단이 되고 의단이 타파가 돼야 깨달음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고 내가 잘 의심할 수 있는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지적해주면 제일 쉽겠죠. 그래서 원래 조사선에서는 그 고정된 화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질문했을 때 지금 여기 너 이렇게 질문. 그러면 뭐지? 라고 하죠. 근데 후대 지금의 화두나 그다음에 이제 가나선에 와서는 어록을 통해서 기존의 화두들을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받으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잘 안 일어납니다. 예, 꼭 따로 있다기보단 내가 집중하고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화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0: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참나계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0: (웃음)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0: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2: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0: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탄묘를 왕생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거 좋네. 좋아.
0: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지를 보내드립니다.

0: 속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외람되오나 아바마마, 저는 이 전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어떤 전통 말이냐?
0: 언제든 행복하실 때면,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결혼식, 경사가 있을 때, 생일이 오든 부마경선이 있든 브라만에게 성금을 내셨습니다.
2: 그래야 아무도 우리 행복의 저주의 눈길을 보낼 수 없게 된단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놓인 모든 방해물도 제거되지. 게다가 브라만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지.
0: 그럼 브라만에게 성금을 내면 모든 장애가 사라지나요?
3: 물론 사라집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브라만은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입니다. 브라만의 축복은 인간의 운명에 뚫을 수 없는 감옥 같은 겁니다.
0: 그런데 발은 어찌 되신 겁니까?
3: 아침에 집을 나서서 오다가 중간에 좀 다쳤습니다.
0: 그 말씀은 본인의 운명을 축복하는 건 잊어버리셨단 말씀이시군요.
3: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대자?
0: 이겁니다, 아바마마. 축복을 통해서 모든 장애와 불운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브라만이 어떻게 자기 몸을 다치나요?
3: 그건 모욕입니다, 폐하.
0: 제 뜻은 모욕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답을 못하시는군요.
3: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행동에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0: 그 말씀은 행동이 궁극적이란 뜻이군요. 즉 우리 행동이 삶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요. 인간을 이미 행한 행동에서 구할 수 없고요.
3: 그렇죠.
0: 그렇다면 당신의 축복이 가짜라는 거네요.
3: 퇴자!
0: 미안합니다. 당신은 구루시고 모든 걸 압니다.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허나 행동이 모든 걸 의미한다면 왜 브라만이 우리를 축복해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지요? 또 수드라가 우리를 만지는 건 죄입니까? 찬나?
4: 예, 태자마마.
0: 이것들을 다 마차로 옮겨라. 내가 직접 배포하겠다.
4: 예, 태자마마.
0: 가지, 야소다라.

0: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이 굶주리는 걸 원치 않소. 모두가 음식을 가지는 건 당연한 권리요.
1: 대자마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뭐로 보답을 해야 할지.
0: 당신의 고통, 당신의 고통을 가져가려고 왔다오.
2: 비켜! 비켜!
1: 고통? 우리의 고통이라고?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태자.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잡은 적이 있어? 차가운 땅바닥에서 담요 한 장도 없이 길고도 추운 밤을 뜬 눈으로 지샌 적이 있어? 자기 집안에서 빗물에 흠뻑 젖은 적이 있냐고? 없지.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알 리가 없지, 태자. 우린 당신의 적선을 원치 않아. 우린 샤카인들이야. 우리가 먹을 음식은 우리 손으로 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거든. 황실 관리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해줘.
3: 예, 태자마마. 세금이란 명목으로 우리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건도 가져간답니다.
1: 기부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들은 심지어 우리의 가재도구도 강탈해. 어제는 내 담요와 살림살이까지 뺏어갔지.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가 죄로 돌아가셨다고.
0: 그렇게 잔혹하게. 그 관리가 누구요?
4: 태자마마께서 여기를 인사 올립니다.
0: 백성들의 탄원 때문에 내 여기까지 왔네. 황실의 양국 배급 관리로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더군.
4: 그럴까요, 태자마마?
0: 이 많은 쌀차를 농부도 아닌데 어찌 이 많은 쌀을 가지고 있는가?
5: 가난한 사람들한테 강탈한 곡식입니다.
0: 그렇게 잔인하게.
4: 곡식의 반은 왕실 재무부로 갑니다.
0: 누구의 왕실 재무부?
4: 비어바우 왕입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0: 비어바후의 명령은 들을 수 있는 귀로, 백성들의 원성은 듣지 않는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리라.
4: 용서하세요, 태자마마.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6: 태자마마, 신께서 이미 그 사람의 죄에 벌을 내리셨어요. 우리 딸을 불구로 만드셨어요.

0: 딸의 불행한 상황 덕분에 너는 벌을 면하게 됐다. 이제 이 곡식들을 원래 주인인 마을 사람들한테 돌려주어라.
1: 물놀이도 대자마마 물놀입니다.
0: 그리고 오늘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 한 조각씩을 네가 직접 먹여주거라.

0: 이 모든 고통의 세계를 보았지쳤나? 지금까지 난 재물이 평화를 준다고 믿었다. 고통을 치유한다고. 그런데 말이야, 재물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역시 슬프다. 재물뿐 아니라 음식을 가진 이 황실 관리도 역시 슬프다. 다시 말해서 재물도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어. 그래, 때로는 재물이 고통을 가중시키지.
1: 그래, 반들.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0: 샤카국 수도다나 왕의 직사가 도착했습니다.
1: 수도다나한테 내가 회의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해라.
0: 예, 폐하. 그자가 수도다나 왕이 보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1: 뭐라고 써있나?
0: 고살라 국왕 브라세나지, 귀국이 전쟁에 패배한 이후 양국 간의 협정을 조인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대는 전쟁 비용 전체를 배상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2: 그대는 우리의 모든 전쟁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우리를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1: 쟤는 맹세하겠습니다, 수도다나 대왕.
0: 샤카국에서는 배상을 조속히 원합니다. 당신의 답을 기다리며 샤카 연합국왕 수도다나 인자.
1: 답쟁을 보내라, 반돌. 코살라국 전 백성이 마하코샬 대왕의 서거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고 전쟁 비용도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폐하.
1: 하지만 조만간 노력해서 모든 비용을 배상하고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쟁을 선물해 주지.
3: 마차를 세워쳤나? 저건... 수도자입니다, 마마. 수도자? 수도자는 처음 본다.
4: 예, 마마. 유랑 중 가끔 이곳에 온답니다.
3: 그렇다면 음식도 필요하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샤카 가문의 태자 싯다르타입니다. 음식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5: 무엇이라 불러도 좋소. 현자, 성인, 수도자, 마음대로 부르시오.
3: 혹시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5: 온 세상이 다 내 집이라오.
3: 직업은요?
5: 직업? 직업은 사람들이 가지지 수도자는 가지지 않소.
3: 그럼 음식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5: 베풀어 주는 대로 받지요.
3: 국어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5: 수도자는 자만심과 수치심을 극복해야만 될 수가 있어.
3: 그럼 언젠가 음식을 전혀 얻지 못하면요?
5: 상관없어. 자연은 거절하는 법이 없지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도 없고 물은 구할 수 있고 나무는 달린 열매를 주지 않는 법이 없어.
3: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5: 마음을 극복하려 노력하지요.
3: 그건 어떤 일입니까?
5: 우리 마음은 욕망, 망상, 분노에 얽매여 있지요.
3: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시죠?
5: 내가 아니라 내 여정이 알려주지. 어디든 마음 편한 곳으로. 이 곡식은 도로 가져가시오. 나한텐 필요가 없어.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부자도 보고 빈자도 봤다. 권력욕의 눈먼 천사도 보고 지성적인 브라만도. 그런데 이건 어떤 삶이지?

0: 무슨 일이에요, 망갈라숨모?
1: 왜 그래, 망갈라?
2: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한 기쁜 소식이라고요.
0: 망갈라 숨모님, 무슨 소식인데요?
3: 웬 소동인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2: 이건 제 행운이 내는 소리랍니다. 제 동생 타프단이 소식을 보내왔어요. 자, 여기요. 읽어보시고 가져가세요.
0: 뭐라고 써있는데요?
2: 편지 내용은 존경하는 망갈라 누님, 타프단이 인사 올립니다. 티토라 국과 카필라바스트 국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강화하고자 이런 청을 드립니다. 제 딸 로히니와 누님의 아들 데바다타를 결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누님과 드러나단 마마가 이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한자리에서 만나 자세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토다나 대왕께 이 동맹관계를 합당한 의례를 갖춰 알리겠습니다.
0: 경사로운 소식입니다, 숙모님. 저도 티토라 공주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매우 아름답죠.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릴 겁니다.
2: 제가 구루한테 둘의 별자리가 맞는지 봐달라고 했어요. 구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결혼은 데바다타의 운을 한층 더 상승시킬 거라고 하더군요.
3: 그냥 수락을 해요, 망갈라. 나도 샤카오 위에서 꼭 이 건에 대해 논의를 하겠소.
0: 그럼 이 왕실에 두 개의 상서로운 일이 있네요. 야소다라의 출산 축하형과 데바다타의 결혼. 축하해요, 망갈라 숙모.
4: 축하드려요.
1: 망갈라.
2: 네.
1: 드세요, 페어.
2: 과자를 드세요.
3: 축하 안에 드러나단.
2: 너도 하나 먹으렴. 자.
0: 이건 저한테도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2: 그렇지. 이제부터 궁원이 따들썩해지겠구나. 자, 과자를 들어요.
0: 그리고 훈례 때 아미타고님도 초청합시다.
5: 망가라 행수님, 우리들한텐 다 과자를 주셨는데 이 행복의 원인을 제공한 한 사람은 잊고 계시네요. 응? 데바다타 왕자한테도 좀 주세요.
2: 내가 직접 아드립에 넣어줘야지. 축하한다, 아들. 과자를 먹으렴. 받아.
6: 됐어요, 어머니. 전 필요 없어요.
0: 같이 그래요. 이런 경사가 그리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2: 자, 먹어보렴.
6: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2: 먹으라니까.
6: 어머니!
3: 데바다타!
7: 데바다타, 이게 무슨 짓이냐?
2: 데바다타! 데바다타! 데바다타! 어찌 그렇게 방자하게 사람들 앞에서 날 밀쳐내고 망신을 주다니! 지금까지 날 그렇게 대한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네가, 아들인 네가 어떻게...
6: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2: 어째서네?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해봐! 티토라는 큰 왕국이다! 샤카 왕들한테도 존경받는 나라야. 그리고 로히니 공주는 하나뿐인 외동딸이라고. 왜 싫다는 거야? 데바다타, 문제가 뭐야?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6: 어찌 이해를 못하세요, 어머니?
2: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6: 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8: 어째서 싫단 말이야? 어? 그런 좋은 동맹이 어딨어? 그런데 어째서 거절해? 이렇게 거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6: 있지요.
2: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
6: 왜냐면 저는 아직 야소다라를 사랑한다고요. 저는 야소다라를 사랑해요. 야소다라를 사랑해요.
2: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네 동생의 부인이다.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6: 그래서요? 그게 어때서요?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 언젠가는 제 여자로 만들 테니까.

0: 그런 천한 말을 입에 담고도 부끄럽지 않니, 대바다타? 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다 은쟁반에 담아 먹였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아내에게 눈길을 준단 말이니?
1: 봐라, 아들. 네 눈은 시타르타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왕자로만 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는 못하러 생각하느냐?
2: 제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두 분이세요. 바로 두 분입니다! 시타르타 건 다 네 거다. 네 거! 네 거! 그게 제가 부모님께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야소다라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두 분이 말리고 계십니다. 저는 왕좌를 원치 않아요. 그저 야소다라만을 원해요. 오직 야소다라! 야소다라!
3: 대바다타! 대바다타!
1: 저 아이를 하루빨리 결혼시켜야겠어, 망가나. 안 그랬다가 끔찍한 일이 이 궁 안에서 벌어질지도 몰라. 다포단 왕에게 얼른 전갈을 보내요.

0: 내가 이겼다.
1: 예소다라. 예소다라 왜 그래? 예소다라? 예소다라.
0: 예소다라. 못됐어.
2: 당신 아기가 어찌 될지 상상해봤어?
3: 무슨 뜻이야? 고파?
2: 내 말은 아들인지 딸인지.
3: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다른 소망 없어.

0: 여기서 어디로 가시나요?
1: 내가 아니라 내 여정이 그곳을 말해줄 거예요. 어디든 내 마음이 편한 곳.

0: 어서 오세요, 고모님. 오는 길에 문제는 없었죠?
1: 행복의 길에 어떻게 문제가 있겠어요? 장차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다가 여정이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답니다.
0: 정말요? 머자나 이 궁예의 고모님과 저를 할머니, 할머니 하며 부를 아기가. 재준보래요. 전엔 결혼 얘기만 나와도 얼굴을 붉히더니 결혼을 하자마자 금방 임신을 했대요.
2: 조용해, 네루. 아니면 혼난다.
0: 들어가세요.
1: 망갈라 마마도 들어가요. 여기에 서서 오라버니를 기다리시려고요?
3: 아니요, 제 동생을 기다렸다가 함께 들어가려고요. 데바다타의 결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답니다.
1: 데바다타의 결혼?
0: 맞아요, 고모님. 이렇게 급히 마마를 부른 이유는 야소다라의 출산 축하연 때문만이 아니라 데바다타의 결혼 때문이기도 해요.
1: 드려요, 망갈라 마마. 그런데 신부는 누구죠?
3: 디토라 국왕 타포단의 따님이신 꼬마리 로히니 공주랍니다.
1: 미모가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4: 데바다타도 외모엔 뒤지지 않죠?
0: 망갈라 숙모님, 동생은 회의가 끝난 후에 온다는군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텐데.
3: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그냥 기다릴게요. 두 분은 들어가세요. 동생이 도착하자마자.
0: 알았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도착하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우리도 함께 환영을 해야 하니까.
3: 물론이죠.
0: 갑시다, 할머마마.
5: 어서 오세요. 카필라 파스티에 잘 오셨어요. 타포다는 가시지요.
6: 드러나던 전하, 제가 데바다타 왕자에게 청원서를 보냈는데 전하도 보셨겠지요?
5: 예, 타포다는 아이들의 별자리도 맞춰보았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마마와 제 형님 수토다나 대왕의 논의입니다. 단지 그것만 남은 겁니다.
6: 회의가 끝나는 대로 내 대왕과 그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소.
5: 물론이죠. 환영하실 겁니다. 우선 이 회의부터 먼저 처리하십시다. 가시죠.
7: 바라순터단기! 바라순터단기!
8: 지난 회의에서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따라 코살라국 프라스나진 왕한테 칙사를 보내 약속한 대로 전쟁 비용을 배상하라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라스나진 왕은 비용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9: 이는 그가 협정을 파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수치스러운 정치를 보여줬어요.
10: 그렇다면 이제는 마코셜 대왕에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8: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마코셜 대왕이 돌아가셨답니다.
11: 그렇다면 이제 프라세나 짓을 막을 사람은 없다는 말이군요.
12: 이제 우리는 프라세나 짓을 믿을 수 없습니다, 페야.
9: 우리는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페야. 전쟁 비용을 배상받든가 아니면 그를 포로로 잡자고요. 그런데 듣지 않으셨어요.
13: 우리는 대왕을 믿었고 대왕의 견해를 지지했어요. 투표도 했었죠. 하지만 대왕의 오만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는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말씀해보세요, 폐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우리나라 백성에게 세금 걷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14: 안 되는 이유는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13: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건 왕의 권리입니다. 괴롭힘이 아니죠.
14: 전쟁이 끝난 후에 추가 세금을 걷는 건 옳지 않아요. 괴롭힘입니다.
13: 좋아요. 내 백성을 괴롭혔다고 인정하겠소. 하지만 이런 행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당신 책임이잖아, 태자.
15: 타포단 왕.
13: 죄송합니다, 폐하. 하지만 단단파니 왕이 제안하기를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왕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대왕이 옳지 않은 정치에 대해 현 샤카국들이 대가를 치르게 생겼어요.
9: 프라세나지시 또 공격을 한다면 우린 어떻게 음식을 구할까요? 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쇠를 구하지요? 어떻게 무기를 만들란 말입니까?
14: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집을 약탈해도 되는 건 아니죠.
9: 거짓말이요.
14: 제가 직접 보았어요. 당신의 병사들이 불쌍한 사람

0: 인들을 매질하는 장면을요. 그리고 당신의 관리들을.
1: 지금은 극한 상황이야, 왕자. 지금 전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린 곧 노예로 전락하고 말 거요.
0: 당신의 백성들은 이미 왕국 안에서 극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1: 경계를 넘지 마라, 태자. 그게 내 왕국임을 잊고 있는 것 같군.
0: 마마 역시 그게 샤카 연합국의 일부임을 잊으신 것 같군요.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1: 프라세나 지대계 평화협정을 제안함으로써 실수를 한 건 당신이요, 태자. 소문이 맞았어. 당신은 마치 성자처럼 생각하는군, 태자.
2: 다보단 왕, 지금 미래 샤카 왕한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오.
1: 우리는 다 이겨낸 전쟁을 쳤어요. 대왕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 미래의 왕 때문에. 이는 저뿐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 다포단 왕!
1: 아! 다포단 왕은 지금 시타르타 태자에게 경고를 하는 바이오. 내 왕국의 경계선 안에 들어오지 마시오. 또한 나의 국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안 그러면
2: 당장 회의장을 나가시오, 다포단 왕! 잠시라도 더 머물렀다간 이 상황이 회의라는 걸 난 잊을 거예요!
1: 이 치욕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폐하.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지요. 당신들 둘은 샤카 연합국의 범죄자요. 그리고 당신들은 죄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오. 분명 그렇게 될 거요.
3: 아유, 이거 옳지 않아, 이거.
4: 잘못했어요.
3: 뭐야, 이거.
5: 이곳은 법정이 아니라 샤카 회의입니다.
6: 사람은 다 자기 견해를 피력할 권리가 있어요. 우월한 자, 열등한 자가 없지요.
7: 폐하, 다포단 왕은 분명 잘못된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옳습니다.
6: 폐하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안 그럴 경우 법규에 따라 우리들 이 진태양난에서 끌어내줄 다른 사람으로 수장이 대체돼야 합니다.
0: 샤카왕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저한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2: 말해보라, 태자.
0: 로인이 강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통해 인도 북부와 상거래를 하는 거죠.
1: 그게 무슨 이익이 있나?
0: 그 경우 코살라 경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에게도 이 길을 사용하게 할 겁니다.
2: 마가다고?
0: 네. 이 길은 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러면 며칠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상인들은 시간을 얻고 우린 부를.
2: 어떻게 말이냐?
0: 이 단축된 길을 사용하는 대가로 마가다국에게 요금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국고도 풍성해지죠. 이 길이 가져오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아바마마.
2: 뭔?
0: 트라세나짓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요. 프라세나짓의 매제 아닙니까? 그러니 프라세나짓은 절대 빈비사라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겠죠.
6: 폐하, 태자의 제안이 매우 훌륭합니다.
8: 맞아요, 폐하. 우린 태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누가 마가도로 가서 이 새 무역로를 빈비사라 왕과 상의할 건지요? 어떤 사람이 가든 프라세나짓은 분명히 막으려 할 테니까요.
5: 하지만 프라세나짓이 우리 회합의 동기를 어떻게 알아낸단 말이오?
7: 프라세나짓 왕의 첩자들이 우리 왕국에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6: 그렇다면 마가다 국으로 가서 빈비사라 왕을 만날 사람이 있겠소?
0: 제가 하죠.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난국에 빠지셨으니 거기서 꺼내드리는 일도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전쟁을 벌이지 않고요.

0: 이건 내가 아끼는 반지요. 우리 우정의 상징으로서 간직하기를 바라오.
1: 왜 문 밖에 서 있어요, 망갈라?
2: 행복을 맞이하려고요. 제 동생 타푸단이 데바다타의 결혼을 상의하기 위해서 오고 있답니다.

0: 안으로 들어가요.
1: 먼저 가세요. 타프단이 도착하는 대로 나는 따라서...
0: 타프단은 오지 않아요.
1: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말해보세요.
0: 당신에게 이런 전갈을 보냈소.
2: 망갈라 누님, 제 딸 로히니 공주를 누님의 아들 데바다타 왕자와 결혼시켜 카펠라 바스트와 동맹을 형성하기를 깊이 바라고 또 바랬지만 이제 그게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대왕이 회의 중 칼을 뽑아들고 저를 욕보였습니다. 이 동맹을 계속 거론하며 굴욕을 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동생 타포단.
0: 망갈라! 망갈라!
3: 정말 아름다워요. 망갈라 마마도 오셨네요. 보세요, 마마. 아미타 마마께서 선물하시는 목걸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동생은 왔나요?
1: 아니요. 왜요? 그 질문은 제가 아니라 오라버니께 한번 해보시죠.
3: 무슨 일이에요?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4: 드로나다니 모든 일을 다 지켜봤어. 자초지종도 다 알고.
3: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1: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왕비마마. 제 조카 시타르타가 가문 회의에서 제 동생 타포단에게 아주 무례한 언동을 했고, 대왕은 칼을 뽑아들고 제 동생 타포단에게 회의장을 당장 나가라고 했답니다. 제 동생은 이 결혼 동맹을 거부한다는 편지만 남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4: 망갈라, 그건 정치적인 의견 충돌이요.
1: 대왕의 수법을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3: 망갈라 수모님, 데바다타에게 더 좋은 신부감을 구해줄게요.
1: 됐어요, 마마. 바로 저기 있던 것도 빼앗아갔잖아요. 그리고 오고 싶다는 사람도 막았고요.
4: 그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논의를 사적인 쟁점으로 바꿔버렸다고요.
1: 대왕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다고요. 데바다타와 시타르타를 지금 차별하고 계신 겁니다.
0: 분노를 저지해요, 망갈라.
1: 결혼식 때 대왕은 약속하셨어요.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하고 나면 데바다타가 자기 몫의 왕국을 받으리라고요. 하지만 이제 의심이 드네요, 폐하. 그게 폐하 잘못만은 아니죠. 샤카 왕실의 문장이 흰 코끼리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속은 하얀 겉모습과는 아주 다른가 봅니다. 아주 많이요.
0: 진정해, 망갈라.
1: 나한테 소리치지 말아요. 회의장에서 폐하한테 했어야 할 말은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가식을 보이고 그러십니까? 참으로 역겹습니다. 난 갑니다.

0: 왜 그렇게 안절부절이야?
1: 온 세상이 돌고 있는데 사람이 돼서 어찌 조용히 있을 수 있겠어?
0: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표정이야?
1: 보는 곳마다 그저 충돌만 보여. 샤카 회의에선 견해의 충돌, 궁에선 가족 간의 갈등, 망갈라 숙모님도 안절부절이셔. 내 견해를 가지고 내가 타프단 왕을 욕배웠고, 그래서 형의 결혼을 깨뜨렸다고 생각하시지. 그리고 내 느낀 것도 갈등이.
0: 망갈라 숙모님, 숙모님의 분노는 거품 같은 거야. 금방 화내셨다가 또 금방 가라앉아.
1: 그래, 고파. 하지만 난 차별을 원하지 않아.
0: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가 망갈라 숙모님께 잘 말씀드려볼게. 이제 웃어. 그런 거 말고 크게 웃어.
1: 왜 그래, 고파?
0: 아무것도. 아기가 말하네. 웃지 마세요. 저 쉬는 중이에요, 엄마. 지금처럼 그렇게 웃어 싯다른다. 네 웃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말이야. 사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0: 히타르타 태자가 아들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1: 안 돼요, 그루. 안 돼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음악회도 없습니다. 출산 축하연을 하지 않으니까요. 왕비마마는 야소다라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시어머니군요.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눈을 뜨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팬분들 되게 경찰같은
4: 여경이요?
5: 뭐? 없어요.
3: 저도 없는 것 같아요.
4: 홍박사님을 아세요? 항상 그렇게 하고
6: 사랑해요. 배야.

0: 같은 일?
1: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2: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3: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로트를 추천합니다.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4: 꺾어서? 돌려?
2: 꺾어 돌리고 사랑하고.
5: 저 바다 멀리.
6: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7: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8: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9: 여명 천사, 여명 808, 리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0: 여명 808 정말 좋아요.
9: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0: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11: 신라 경덕왕 17년, 발진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에서 오는 10월 24일 미타사 천불전 앞에서 전통문화 체험축제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불교문화 체험 및 바자회와 함께 김중일, 정시영 악셀밴드 등이 선사하는 품격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66-3378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래제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국보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를 모시고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래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 법명은 무상사회주

0: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개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아,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1: 그룹께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0: 두 분께서 할머니가 되실 예정이니 두 분을 시험하시나 봅니다.
2: 안 돼.
1: 왜 그래요, 그룹?
2: 상서로운 길일도 없고 별자리에 딱 맞는 날도 없습니다.
1: 그래도 날은 정해야 합니다.
3: 결혼식을 미룰 수는 있지만 출산 축하연은 미룰 수가 없잖아요. 보름날은 어떤가요?
2: 그날을 딱히 길일이라 할 수는 없으나 마마의 청이 있으시니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보름날이 기라리라 사료됩니다.
3: 그럼 결정됐어요. 밝은 보름날에 야소단의 출산 축하연을 하죠.
1: 축하해요, 할머니.
3: 축하드려요.
4: 아, 감사합니다.
1: 축하해요, 망갈라 마마.
2: 아미토단잖아.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5: 그러지요, 그루.
1: 보석, 아기요, 뭐 그런 것들이죠.
6: 당사자들에게도 날짜를 알려야죠.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1: 그래요. 어머, 그루께서 사례금을 두고 가셨네. 가져다 드릴게요.
0: 문제가 있나요? 초조한 기색이 있습니다.
2: 그래요, 전하. 제대로 말씀드리기가...
0: 문제가 뭡니까?
2: 대왕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라서.
0: 저한테는 말씀해도 됩니다.
2: 그래서 이 괴로운 마음을 나누려 여기로 모시고 온 겁니다. 때론 아는 게 슬픔의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0: 듣다 보니 걱정이 커지는군요.
2: 아시타 성인의 예언에 따라 저는 대왕께 태자가 절대 슬픔을 봐선 안 된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슬픔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자의 길을 가곤 하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대왕은 많은 집안을 왕국에서 추방해야 했었지요. 오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0: 어떤 상황 말입니까?
2: 출산 축하연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0: 어째서요?
2: 별들을 보면 한쪽에는 사트루누스가 다른 쪽에는 마르스가 있어요. 즉 뒤에는 라우별, 앞에는 케투별이죠. 라후별이 아버지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기에는 시타르타 태자가 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0: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루?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난 게 면...
2: 제 생각이 아니라 별자리가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별자리에서라면 심지어 태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0: 마마.
2: 왕비 마마.

축하한 뒤에는 이 옷을 입고요. 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보석은요. 사원에 갈 때 하기로 하고요. 보세요. 의례를 올리는 동안에는 이 꽃으로 야소다라를 장식하고요. 그래요. 이 금강성 머리장식과 이 옷을 맞추고

0: 왕비마마? 출산 축하연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왜요? 구루 말씀이 별자리가 축하연을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1: 하지만 구루께서 보름날이 좋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0: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한 말이에요. 상황이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기 모두에게 어려운 때입니다. 시타르타에 대한 말은 하지 마세요.
2: 별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요, 왕비.
0: 폐하께서는 예언을 무시하고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돼요.
3: 폐하, 지금까지 폐하는 항상 구루의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구루께서 직접 말하기를 별들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불길하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즉, 안 그러면
2: 뭔가 미토다.
0: 아기에게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대요. 죽음까지도.
1: 출산 축하연은 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0: 아미타 마마, 맞아요. 우리가 손주 생각을 해야만 하지 않겠어요? 출산 축하연이 아니라 저와 예배의식을 올려야 해요.
1: 예배의식?
0: 특히 힘이 막강한 어둠의 신 라후를 위해서.
2: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0: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어요. 야소다라가 해야 합니다. 며느린 옷을 포기해야 하고 음식도 포기해야 하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매일 해 뜨기 전에 목욕 재기하고 맨발로 강변으로 걸어가서 라후 진원을 염송해야 해요.

0: 아미타 마마께서 뭐라고 하시든 전 그저 야소다라가 자꾸만 걱정이 됩니다. 가엾게도 얼마나 고통을 참고 있는지. 파자파티 왕비는 어찌 그리 가혹할 수가 있답니까? 저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마?
0: 예배의식이라면서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먼저 호수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가서는 혼자서 진안을 다 외잖아요. 그 가엾은 게 아무 말도 없긴 하나 전 그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합니다.

0: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1: 아미타마마도 걱정이 많으신데 그리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0: 아, 네. 이 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항상 저겠지요. 제가 사람들 걱정이 좀 많답니다.
1: 아휴, 모두 오셨군요. 왕비마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야소다라는요?
3: 오고 있어요.
2: 왕비마마, 요즘 고파가 너무 애를 많이 쓴다고 생각지 않아요?
3: 아미타마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유로 베다에 의하면 임신한 녀석이 땀 흘려 일하는 건 유익하다잖아요.
2: 오늘 아침엔 통증이 있다고 했어요. 발도 아프고요.
3: 저한테도 말했죠. 지금은 괜찮아요.
1: 왕비마마, 이 의식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어요. 우리 중 한 사람이 야소다라 대신 예배를 하면 어떨까요?
3: 아니요. 살아가려면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하듯이 아기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야소다라가 예배 의식을 끝내야 합니다.
2: 왕비마마는 야소다라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시어머니군요.
3: 아미타마마, 그게 무슨...
4: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어머니의 말씀은 베다의 시 구절입니다. 어머니가 하라고 하시면 저는 뭐든 다 할 거예요.

두 분은 정말 이상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네요. 왕비 마마, 잠깐 실례할게요.

0: 시타르타, 왜 여기 이렇게 혼자 있니?
1: 안녕하세요, 숙모님. 숙모님께서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 참 좋네요. 형은 저한테 말도 붙이지 않아요. 제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0: 사투르누스의 힘이 커져서 그런 거란다. 하지만 야소다라 같은 아내를 두었는데 거리가 있다고 해도 오래 가겠니? 그런데 왜 그리 슬퍼 보일까?
1: 의문이 자꾸만 생겨 행복할 틈이 없어요, 숙모님.
0: 의문이 있다는 건 좋은 징조야.
1: 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면 의문은 고통일 뿐이죠.
0: 그럼 좀 학식도 있고 지성을 갖춘 사람한테 가서 의문을 풀어야 하겠구나.
1: 그런 사람을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0: 마음 먹고 찾아보면 많이 있단다. 한번 만나보겠니?
1: 당연하죠, 승모님.
0: 하지만 얘야, 대왕이 하시면 노하실 텐데.
1: 제가 설득해 볼게요.
0: 가려면 국경도 건너야 하는데.
1: 갈게요, 승모님.
0: 그럼 언제 가겠느냐?
1: 내일 아침에요.
0: 시타르타,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1: 예, 숙모님.

0: 여기가 어딘가요, 숙모님?
1: 네가 만나볼 구루가 이곳에서 살고 있다.
0: 이곳은 수드라 계급이 사는 마을 아닙니까?
1: 그래서 뭐? 그분이 선택한 집인데 그분의 유일한 나쁜 습관이지만.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참, 너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신구를 벗어야 한다, 태자. 자, 이거.
0: 왜 그래야 하는데요, 숙모님?
1: 전통이 그래.

0: 안녕하세요, 그루.
1: 안녕하세요.
2: 이리 오시오. 식사 시간인데 좀 드시겠소?
0: 아니요, 됐어요. 아니요.
1: 저는 마음을 충족시키러 왔습니다.
2: 자네의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켜줄까?
1: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2: 그래, 물어보게나.
1: 브라만이신데 수드라와 함께 사시네요?
2: 성자는 계급과 믿음을 초월해서 살지. 나는 브라만이 아니요. 그리고 청년, 자네한테 음식을 주는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 될 수가 없네. 누구든 음식을 주는 사람은 우리의 신이라네. 누구든 온화하게 말하는 사람은 위대하고.
1: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있어요, 구루. 여기로 오기 전에 장신구를 벗도록 하신 이유가 뭔지요?
2: 지식이란 건 단순함이 있는 곳에 깃드니까. 더해서 값비싼 옷이나 장신구는 오만함의 상징이라네.
1: 오렌지색 옷을 입으신 이유가 있나요?
2: 이건 혁명을 상징하지.
1: 그리고 지식이란 사고의 혁명이죠.
2: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그리고 평등하다는 느낌이 사회에 확산된다네. 야, 이리 오게. 이리 와. 사람의 성격이 어때야 바람직한 거냐? 동물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좋은 거라네. 이 청년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군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태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음과 정신은 분명 수도자입니다.
0: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2: 언제 시간이 되거든 나와 함께 나의 구루를 만나러 가세.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할 거야.
1: 물론입니다.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요.
0: 아, 네, 그러시죠.
3: 태자마마, 이젠 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야소다라 공주님.

0: 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1: 어서 가시오, 태자.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 책임을 다하게 그런 후에 나와 함께 구루한테 가도 늦지 않아.
0: 구루께선 성함이 어찌 됩니까?
1: 리시바르가프. 어서 가시오. 또 만납시다.
2: 안녕히 계세요.
1: 축복을, 축복을.
2: 아니, 뭐라는 거니 얘야?
0: 오늘 저를 구루께 데리고 오셔서 저를 크게 도와주셨어요.
2: 호의를 베푼 게 아니다. 너의 행복이 내 행복 아니겠니? 네가 수도자가 되게 생겼으니 난 이제 행복해질 거야.

0: 야소다라.
1: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절 부르시지 않고요.
0: 아니, 베레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말거라. 안 그러면 우리 손자께서 화를 내실라. 가자. 안 거라.

0: 다소다라,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내가 왜 출산 축하연을 취소했는지. 실은 넌 그 무엇도 물어본 적이 없고 내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 어째서지?
1: 어머니, 그게 말할 가치가 있는 거였다면 처음부터 숨기지 않으셨겠죠. 전 알아요. 어머니의 숨결마다 우리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걸요. 그러니 못하러 질문으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겠어요.
0: 너도 고통스럽고 때론 화도 났을 텐데.
1: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에 고통이란 없는 법이라고. 그리고 아무 염려 마세요. 저와 어머니의 손주는 항상 건강하니까요.

0: 고파! 고파! 왜 그래, 고파?
1: 아무것도.
0: 그런데 왜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 이마에 이 땀 좀 봐. 당신은 아무데도 못 가. 로시카!
1: 난 가야 해. 말리지 마.
0: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았지만 이젠 달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1: 어머니의 명령이시니까.
0: 하지만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1: 묻지 않았어.
0: 왜?
1: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0: 당신은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난 오늘 답을 들어야겠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1: 태자! 용서해줘. 어머니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
0: 어머니, 고파에게 왜 이런 의식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1: 무슨 일이 생긴 거니?
0: 아직은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호수로 가다가는 분명 생길 것만 같아요.

0: 스타르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1: 침묵을 지킬 만한 일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고파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나요? 대답해 주세요.

0: 어머니, 제 질문이 대체로 답을 찾기 힘든 거지만 이 질문만은 어머니가 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을 고파가 계속하도록 명하시는 건지요?
1: 네 아이를 위해서다. 라후신의 영향을 받아서.
0: 누가 그래요?
1: 바차스파티 구루.
0: 바차스파티 구루는 라후신을 본 적이 있대요? 사트로누스나 마르스는 만난 적이 있답니까? 그런데도 우린 왜 두 눈을 감고 경전에 나온 걸 다 믿나요?
1: 베다와 경전에 증거가 있잖니.
0: 전 세계가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데 경전은 변하지 않을까요?
1: 경전이 우세하니까 신의 목소리잖니.
0: 누가 들어봤나요? 그리고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고파의 고통이 안 보일까요?

해볼게요. 예소대라.

0: 베르타. 나는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네 어머니는 내 언니 마하마야였다. 언니는 너를 낳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셨어.
1: 야소다라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소다라.
2: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눈을 뜨렴.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눈을 떠봐. 야소다라.

0: 예소다라, 보렴, 참 잘생겼지? 경하드립니다, 폐하! 아들입니다!
1: 내 것도 바꿔라. 가서 시다르타한테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라.
0: 예, 폐하!
2: 축하드려요.
1: 축하하오.
0: 축하드려요.
1: 축하하오, 할머니.
2: 축하드립니다, 왕비마마. 폐하, 이제 코스염과 독샘을 잘 간직하셔야겠습니다. 손주가 잡아당길 테니까요.
0: 시따르타는요?
3: 태자마마! 태자마마! 태자마마! 태자마마! 태자마마, 야소다라 공주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4: 고파는 괜찮아?
3: 괜찮으세요. 공주님은 마마 생각을 하고 또.
4: 또 뭐, 루시카?
3: 함께 가세요.
4: 축하드려요, 어머니.
5: 이 기쁜 소식을 구루한테도 알려야죠.
0: 예, 그 소식은 제가 직접 전해드릴게요. 겸해서 축복도 받아야죠.
6: 축하합니다. 모두 축하드려요.
2: 망갈라디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미토단, 큰 잔치를 열도록 준비해주게. 대복을 올려라. 전 카필라바스트에 내 손자가 탄생했음을 알리란 말이다.
5: 예, 폐하.
0: 축하합니다, 구루. 아들입니다.
7: 아니요, 왕비마마. 제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지금은 일출 시간인데 햇빛이 없어요. 태양이 라오신의 영향하에 있으니 이건 아군입니다. 최악의 별자리 조합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트루누스가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왕비마마, 라오신의 분노를 어느 정도 가라앉힐 때까지 시따르타 왕자가 아들 얼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따르타 태자가 아들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0: 안 돼요, 구루. 안 돼요.
7: 마마, 별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을 감소시킬 방법은 있습니다.
0: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겠어요.
7: 어제까지는 야소다라가 아들을 위해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제는 마마가 하셔야 합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예배 의식을 당장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부자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8: 아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카펠라바스도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폐하.
3: 저기 태자가 오시네.
8: 어서 와. 어서 와, 아기 아버지. 어서 와.
2: 축하한다, 태자. 축하해.
6: 오소론. 태자,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좀 가지렴.
4: 아기를

0: 언제 볼 수 있나요?
1: 40일이 지나면?
0: 40일이요? 저는 4초도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
1: 하지만 그게 의례다.
0: 저는 그런 의례 믿지 않아요.
1: 경전 말씀도 그렇고.
0: 들은 적 없어요.
1: 읽어는 봤겠지?
0: 제가 잊었다고 해두죠.
1: 아무튼 이건 옳지 않아.
0: 어머니! 고파! 어머니!
2: 왕비마마는 기쁜 소식을 알리러 구루께 가셨다.
3: 라오신을 진정시킬 때까지 시타르타 태제가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0: 저는 지금 고파를 만나보고 싶어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4: 가게 두세요, 망간나. 나는 그 아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폐하께서 그리 간곡히 말씀하신다면 못하러 제가 말리겠어요.
2: 시타르타!
3: 아들은 아버지의 행복을 가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시타르타 태자는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시타르타 왕자가 죽습니다.

0: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배야? 왜 신따로 들을 들여보내셨어요? 우리는 40일 금기 전통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바, 자네도 여잔데 왜 막지 않았어? 로시카, 로시카, 내가 뭐라고 했어? 망갈라 숙모님도 시따르타를 말리지 않으셨군요. 섬뜩한 일이라도 생기면...
1: 왕비, 당신은 까닭 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오? 나도 시따르타처럼 고집을 부렸잖소. 난 심지어 카필라바스트를 떠나 룸비니 숲까지 갔었지. 나도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마야의 얼굴을 봤잖소.
0: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마야 형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0: 당신이 겪은 그 아픔을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
1: 그래서 여인을 샥티 여신의 화신이라 하지. 고통은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잖아.

0: 뭘 보고 있는 거야?
1: 아기의 눈이 말을 해. 아기 손가락이 내 손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만져주네. 아기 얼굴은 내 모든 고통을 모두 지워주고 있어.
0: 마침내 당신한테서 그 많은 질문을 앗아간 사람이 나타났네.
1: 고파, 우리는 왜 천진해 보이지 않을까?
0: 질문 시작.
1: 나도 몰라. 하지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

0: 그냥 나 아기만 계속 쳐다보고 싶어. 마음은 아기가 라울이라고 말하고 있어.
1: 라울, 좋은 이름이야. 라울은 고통을 앗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모든 장애를 다 넘어서 슬픔을 이기는 사람.

0: 전쟁과 시기는 끝이 나고 모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1: 이마에 입을 맞춰도 되겠나?
2: 드자마마! 그것을 내고 브라세나진 왕이 카빌라바스를 공격했습니다.
3: 아버지!
4: 드자마마! 드자마마! 드자마마!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1: 여명천사, 여명808, 2억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4: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4: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보순한노 우면산하 BTM 불교 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붓다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제자 지심

송파구에 김순호, 정순도, 김재영, 김희진, 박한상, 박예림, 박태연, 부채, 김형진, 영가, 경기도 고양시, 나영안, 김나희, 나환희, 나의 아부채, 강원도 삼척시에

고해석복이 고태영 유성룡 고영봉고 영선영가 김민규복이 김범행 고님 김만규 임경순영가 김재현복이 이영순영가 수자령 일재영가 상명순인복이 곽후안영가 유진수복이 유찬재 이양순 유영길 영가 조동인복이 장조준 영가 청주한시 영가 장일반 황영조 장철모 고지연 조계봉 이한이 조강래 영가 조시

영혼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청정해져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 누리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

0: 역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고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2: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0: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0: 개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0: 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그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주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0: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0: 여러 번,
2: 병원에는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물도 빼고 저기 영양제를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0: 한
1: 효과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

0: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0: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0: 네.
1: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0: 선생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1: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0: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0: 그러니까.
1: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0: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

0: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

0: 저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네.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커피가 힘들고.
1: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거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0: 예.
1: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네.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0: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네.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

0: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3: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4: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 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0: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0: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

지처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공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훈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856-95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
4: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5: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물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D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 하던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사는

0: 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태종 제2대종장으로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 열반 33주기를 기리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자부대중은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친 대종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진각종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기 80년 추기 스승 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심공의 범을 잘 지키자는 주제로 열린 강공에서 수행을 돌아보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세웠습니다. 서울 도심 빌딩 숲 아래 형형색색의 국화가 만발하며 화엄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사에서 제16회 국화 화엄 축제가 개막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안식과 치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승병과 을병이 모였던 곳에서 한일 전 총리들이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눴던 장군들의 후손도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태종 제2대 종정으로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 열반 33주기를 기리는 열반대제가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마녀 사부대중은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친 대종사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선태종 2대 종정 대충대종사 영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향과 꽃을 올립니다. 선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 강명전에서 대충대종사 제33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열반대제에는 종종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스님, 종회의장 용구스님, 감사원장 경혜스님, 이충재 중앙신도회장, 김문군 단양군수, BTN 불교TV 유건욱 전무 등 사부대중 일반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종종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대충대종사의 요운을 받들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을 믿어 애국대중생활 불교의 뜻을 받들고 온 누리의 전태의 법정을 이어받들어 일심으로 나라의 안녕과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며 오직 성불의 한 길로 힘차게 정진하라.

0: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부원장 월도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밤늦도록 중생들의 고뇌를 보듬어 안았던 대종사의 생전 자비행을 회고하며 초발심의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1: 대종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빈들 한 장 두르고 밤을 지새우던 그 초발심으로 돌아가 다시 정진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0: 이충재 중앙신도회장은 생활 속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다짐했고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역과 함께 호흡해온 대종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2: 우리 천태불자들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정진을 생활하며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나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또 구인사회 발전이 곧 우리 단양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천태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0: 상어론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종에 오른 뒤 1993년 원적에 들기까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간음정진을 이어가는 주경야산에 종풍을 세운 대충대종사. 열반대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전국 각지에서 교화와 수행에 매진해온 진각종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기 80년 추기 스승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심공 의범을 잘 지키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공에서 스승들은 각자 수행을 돌아보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세웠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진각종 총인원에 육자진원 온만이 반매훔 염송이 울려 퍼지고 총인 덕일대종사 훈향을 시작으로 스승들이 헌화합니다. 진각종이 어제 서울 성북구 진각문화전승원에서 1박 2일간 진기 80년 추기 스승강공에 돌입했습니다. 춘기와 추기 1년에 두 번 열리는 스승강공은 전국 교화 현장의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법을 연찬하고 종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강공은 창종 80주년을 목전에 두고 개최돼 종단에 응집된 원력과 미래지향적 교화 방향을 모색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6: 참회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의 서원과 정진 원력을 모으고 진각창종 80주년 기념사업 원만 성취와 회향을 위한 종단의 응집력을 모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 덕일 대종사는 이번 스승강공 주제를 심공의범을 잘 지키자, 내 시간, 자리, 마음을 잘 지키자로 지정했습니다. 진각종의 수행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일상생활 속 시민을 밝히고 부처님 지혜를 실천하는 생활불교로 규범에 따른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7: 의범을 잘 지키는 것은 교화 스승의 본분입니다. 시간과 자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종교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5: 창종 80주년을 맞아 인재 양성과 재원 마련, 시스템 정비를 3대 축으로 혁신을 꾀하고 있는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이용 지침과 관리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7: 수행 정진과 교화 방편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다운 인공지능 이용 지침과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진각의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5: 총인 법어에 이어 교육원장 정법정사의 주제 강론에서 스승들은 계율의 역사와 가치, 정신을 깊이 되짚고 시민 공부를 잘하자는 뜻을 모아 일상 속 참회와 서원 생활화를 다짐했습니다. 창종 80주년을 향해 도약하는 진각종이 이번 스승 강공을 계기로 참회의 근본 정신을 바로 세우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더 많이 꽃피울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가을비가 촉촉하게 적신 조계사 도량에서 제16회 국화화엄축제가 개막했는데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안식과 치유를 전한 가을축제 현장에 이은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조계사 도량이 짙은 국화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까지 내리던 가을비가 축제 개막과 함께 그치면서 맑게 갠 하늘 아래 활짝 핀 국화들이 한층 더 짙은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조계사 국화 화엄 축제가 어제 오전 대웅전 기당과 백송 앞마당에서 점안 의식으로 한 달간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9: 국화 한송이 한송이가 모여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를 이루듯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어

0: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1: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도량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수미산을 비롯해 12지 신상 등 국화 장엄물에 청정수를 뿌리며 부처님의 법이 도량 곳곳에 피어나길 바라냈습니다.
2: 불교의 최고의 산 수미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온갖

0: 성도상과 코끼리상, 아이들의 웃음을 부르는 동물가족까지 부처님의 법이 국화꽃으로 피어 조개살을 화엄세계로 장엄했습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국화 꽃내음으로 가득한 도량은 신도들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과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1: 국화의 향연을 가을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다양한 국화 장어물과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는 외국인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2: We love the immersive experience to be able to hear the chanting and see the beautiful flowers and the ceremony around the chrysanthemum festival. It's just beautiful and the temple gorgeous.
3: We come from Canada, so this is very unusual for us. I don't think there are many Buddhists in Canada. And so to see these people and the beautiful temple and the flowers and the ceremony, it's very nice.
1: And also the cookies.
0: 오는 17일 오후 4시에는 조계사 극락전합 특설 무대에서 맑은 소리 합창단 정기 음악회가 열려 가을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번잡한 도심에서 가을이 주는 계절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치유의 공간 조계사. 회색 빌딩 숲 사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물든 조계사가 종교를 떠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장으로 시민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4: 도심 속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가 개산 1232주년을 맞아 법보의 공덕을 기리는 정대불사를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우천으로 법왕로에서 권공의식과 법성계를 봉독하고 주지 원명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신도회가 대표로 화엄경 인경본을 정대하며 야외 도량요잡을 대신했습니다. 주지 원명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의 등불로 모시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정대불사라며 꾸준한 정진으로 일상에서도 정대불사를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법왕로 안팎을 가득 메운 처녀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에 머물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보살액으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서산연합회와 수덕사연불원,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제 설행위원회가 2016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내포 가야산 보원사지에서 봉행된 수륙대제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조계종 호계원장 정목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서산연합회장 해산스님,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은 수륙제는 법계의 성현과 범부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다시 회양하는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달하 우송 대종사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에 푹 젖어 한 생각이 월등해지면 걸음걸음이 저절로 보살행이 된다고 법문했습니다. 이날 서산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천주교 복지법인 세간마을에 쌀 200kg과 이주민 다문화 지원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찬란했던 백제 불교 문화의 맥을 잇고 수륙 고운을 천도하는 제72회 백제 문화제 부여 수륙대제가 봉행됐습니다. 백제 부여 불교 수륙대제 보존회는 지난 10일 부여 구들의 선착장 일원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부여 불교 사암연합회장 정덕스님, 이용우 부여군수, 민명희 충남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여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보존회장 태설스님은 수륙대제의 공덕으로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의 자비와 화합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길 간절히 발언한다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백제의 선현과 호국 영령, 일체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오늘의 법석으로 자비와 화합을 실천해 백제의 문화와 불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승병과 을병이 뜻을 모았던 곳에서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눴던 장군들의 후손도 참석한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노량해전 당시 칼끝을 겨눴던 이순신 장군과 일본 시마즈 요시히로 장군의 후손이 나란히 앉아 두 손을 모읍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넘어 서로 다른 편에 섰던 두 장군의 후손이 이제는 화해와 평화라는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0: 옥천 가산사에서 지난 12일 호국에서 화해로, 화해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 제2회 한일 평화의 날 현장.
1: 지금 과거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한일 관계가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예, 잘 이루어졌으면 제 소망입니다.
2: 모든 희생을 받은 분들에게는 마음으로 고명을 기도합니다. 한일의 이 평화의 행사를 きっかけに この灯火を燃やして 愛と平和で世界も平和になるようにね やっていければなと思ってます。
0: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참석해 평화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외면해서는 진정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없다며 일본이 역사적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歴史的に日本が背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無限責任でございます。朝鮮半島の人々がもうこれ以上過去の責任を追及しないというまで謝罪する気持ちを持ち続け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私はそのように考えるのであります。
0: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평화는 선언의 넘어 양국 간과 민간의 교류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오늘의 이러한 노력이 한일 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0: 가산사 주지 지원 스님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일본 교토 이비총에 잠들어 있는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귀향을 제시했습니다.
5: 일본 교토의 이비총에 잠들어 있는 원혼들을 4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와 편히 잠들게 하는 것, 이는 희생자들의 아픔을 온전히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평화와 평화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6: 한일 양국의 지도자와 불교계 그리고 민간의 모든 발걸음이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대장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0: 가산사에서 모은 평화의 다짐이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7: 서울 마포 석불사가 인접 건물의 추가 증축으로 한강 조망과 수행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증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석불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증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측은 인접 건물이 옆일지까지 7층 규모로 증축되면 사찰 정면이 가려지고 사생활 침해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 경관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마포구는 해당 건물이 경관심의를 거쳤다며 심의 의결서 등은 공개했지만 심의 도서와 조건 이행 자료 등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8: 제 방 창문을 통해서 방 안이 들여다보여가지고 그쪽 창을 아예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님들의 어떤 그 수행 기도 도량이 오픈되어 있다는 점, 사적인 영역들을 침해하고 방해하고 있다,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7: 육군 군법당으로 출발해 창원 도심포교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온 안국사가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새롭게 모시고 도량의 사격을 일신했습니다. 수행과 전법도량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안국사 점안 봉불식 현장을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영축총림통로사 창원포교당 안국사 군법당.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 보살과 지장보살, 장엄한 후불탱화가 여법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9일 복장의식에 이어 10일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의 증명 아래 안국사 삼존불 및 후불탱 점안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주지로 취임한 영산스님과 사부 대중의 간절한 원력이 모여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10: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열심히 포교하고 도심 포교당 밖에 아이들을 통한 인재불사, 그 명상, 선명상을 통한 불교 문화 창달에 매진하겠습니다.
9: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부 대중이 한마음으로 정진해 지역을 환히 밝히는 도량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 우리의 시대 정신을 주의신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한국사가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0: 우리가의 원력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주요 내빈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2: 이 한국 선언은 이 창원이나 우리나라 전국에 내놓은 만큼 뛰어나게 비약적으로 또 발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3: 여러분, 번뇌를 멈추고 공덕을 짓고자 하거든 우리 한국 사회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불사에 동참하시면 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1: 이날 법석에서는 삼존불가 탱하조성 등 불사의 정성을 보탠 공덕주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통도사 우단바라 합창단의 음성 공량이 더해져 환희심을 높였습니다. 육군 39사단 군법당으로 출발해 2022년 창원 도심 속에 새롭게 신축 개원한 안국사. 명상실 사유유방 개원과 삼존불 봉안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는 선명상 포교도량으로 새롭게 도약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4: 전주 보악산 자락에 자리한 금서남은 효행 근본도량으로 이름난 사찰입니다. 금서남 신도와 지역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펼치는 효 잔치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5: 지난 11일 전주 완산 생활체육공원 야외 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열린 전주 모악산 금서남의 보온문화제. 금서남은 도유형문화유산 불설대보 복모언중경 언해를 소장하고 있는 효행 근본도량으로 일찍부터 효문화 선행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옅어지는 효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비와 나눔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자는 주지 덕산 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올해로 6번째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역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종교와 세대, 이념을 뒤로하고 함께 웃고 정을 나눈 화합의 장입니다.
6: 금선 보훈문화제는 효문화 계승과 선양을 위해 열리는 야단 법석입니다. 금서남 신도와 우리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5: 금선 보훈문화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효행사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역 정관계 인사와 불교계, 봉사단체의 응원과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저도 도지사로서 여러분들 곁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잘 모시면서 전주와 전라북도가 따뜻한 효문화 공동체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잔치를 마련해 주신 덕산 스님과 우리 금선 자비공덕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법진 스님을 비롯해서 불자 여러분께도 정말로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5: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은사 도영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백산 장학재단 장학금 1,000만 원을, 식품기업 동원 FNC는 라면 100박스를 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는 퓨전 댄스 장구 공연과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읍 서울 반점은 정성껏 마련한 짜장밥 봉사로 즐거운 효잔치를 도왔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각자의 재능과 형편에 따라 팥빙수, 빵, 간식 기부와 미용봉사, 건강, 의료봉사를 벌여 금선 보훈문화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공경과 나눔으로 어르신 효잔치를 이어가는 금선암 대중과 봉사자들은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벗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한라산 자비도량 제주 정방사가 창건 102주년 산사 음악회와 함께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정방사는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과 김성범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수 천안 합창단의 음성 공약을 시작으로 가수 윤정과 이서현, 기타리스트 권설경의 다채로운 무대는 가을밤 산사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습니다. 주지 해일 스님과 백성식 신도 회장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의 포교도량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해일 스님의 60년 수행 여정을 담은 에세이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봉정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보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에서 오는 10월 24일 미타사 천불전 앞에서 전통문화 체험축제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 및 바자회와 함께 김중일, 정시영 악셀밴드 등이 선사하는 품격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66-3378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래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국보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를 모시고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래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 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차주 비대역비소 오대 주야 광명계실조로구나. 이 구슬이 크지도 않고 또한 작지도 않은 것이 밤낮으로 그 광명이 모든 것을 다 밝게 비추고 있구나. 화두를 하시면 화두를 수여할 때에 유일모로차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상제 동용 중하되 항상 동용하는 가운데 있으되 동용은 육체적인 모든 동작과 정신적인 모든 작용 그것을 합해서 동용이라 그러는데 동용하는 가운데의 한 물건이 항상 소소 영역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용하는 가운데 수부득하니 그놈을 찾아보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여기서는 한 물견이라 하는 것을 구슬에다가 비유해서 을푼 개소입니다. 한 구슬이 있는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크다고 하자니 온 우주 법계를 다 둘러싸고도 남을 만큼 크니 무엇이다 비교할 수가 없어. 또 작다고 하자니 모든 띠끌 가운데 가장 가는 띠끌을 투금진이라 하는데 금으로 순금으로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가는 띠끌을 넣고 치면은 그 금판때기 사이로 걸러서 나오는 띠끌을 그것을 투금진이라 하고 투금진보다도 탁 하는 띠끌을 이운인자 비허자 인허라고 그러는데 인허야말로 띠끌 가운데 거의 허공에 바로 가까이 이웃이니까 완전한 허공은 아니고 띠끌은 띠끌인데 거의 허공에 이웃한 그런 가는 띠끌을 인허라 그런다. 그러니 그것을 얼마나 작다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밤낮 없이 그 작은 그 구슬로부터 광명이 온 우주 법계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다 비추고도 남는다 그 말이야. 역시 무물 우무정이여 찾을 때에는 한 물견도 없어. 찾으면은

물견도 없고 또한 그 자취조차도 없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그렇게 소소영량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온 우주 법계에 꽉차 있으면서도 태관절 그 구슬을 그한 물견을 찾아보면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손에 잡을 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기좌 상수 상요요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잠시도 떠나지 않고 소소영영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 구슬이란 게 태관제 무엇이냐? 이 한물견이란 게 무엇이냐? 이름은 한물견이라,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한물견이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구슬이라고도 비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이어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법계다, 여러 가지 경마다 이름을 붙여놓았지만은, 그 이름이야 몇 억만 개라도 또 만들어 붙일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 우리는 그 이름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다.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냐?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먹고 일하면서도 이먹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 태관제 이름이 무엇이냐? 기쁘고 슬플 때도 이먹고 괴롭고 힘들 때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이 먹고 잠시도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놈을 잘 쓰면은 천사가 되기도 하고 그놈을 잘못 쓰면은 찰나간에 아귀 나찰귀신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잘못하면은 지옥에 가기도 하고 그놈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태관절 그러한 조화가 무쌍하고 알라야 알수 없는 그물견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런 것이 내게 있는 줄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참선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화두를 안 들래야 안들 수가 없어.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망상이 일어난다. 혼침이 일어난다. 이렇게 모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도인이신 박산부의 선사는 선경어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공부하되, 공부를 하되, 최요기는 가장 요긴한 것은 간절절자다 그 말이야. 간절한 것. 간절절자 이 한자가 가장 공부하는 데큰 힘이 된다. 간절하지 아니한즉 간절한 생각이 없으면 해태심이 나고 해태심이 나면은 방일해 가지고 그럭저럭 지내게 되고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은 못할 짓이 없어. 온갖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업을 짓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태관절, 이 한물견이란 게 무엇이냐? 간절한 신심과 간절한 분심과 간절한 의심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그 마음이 그 용심이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 방일이니 해태니 그런 것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 간절한 한 글자를 항상
잊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고인의 전지, 불조의 확철대환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없다. 또 생사심을 타파 못할까 근심할 것도 없다. 간절절자 이 한 글자야말로 당하에 즉하에 선도 초월하고 악도 초월하고 무기도 초월하게 된다. 우리 중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로 몸으로 업을 짓게 된 것은 선 아니면 악이요, 악이야 선도 악도 아니면은 무기, 이 선악 무기 세 가지의 성질로 업을 짓게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가슴에 충만하면은 선도 생각을 겨를이 없고 악도 생각을 겨를이 없고 무기에 떨어질 이유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화두 하나가 저절로 간절할 수밖에는 없고, 화두에 대한 의단이 간절하게 되면은 산란심이 거기에 발붙이지를 못할 것이고 혼침도 거기에 발붙이지를 못할 것이다.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갔다 그러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는 끄벅끄벅 졸게 된다고 말이야. 이 간절절자 이 한자가 가장 우리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친절하고도 요긴한 글자다 그 말이야. 마음씀이 간절한 즉 간절해가지고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런 간단이 없고 보면 84,000 마구니도 내 마음속에 침범에 들어올 수가 없고, 용심이 간절하게 되면은 사량 복탁 그런 것도 거기에 들어붙이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간절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공안에 대해서 이로쿵저로쿵 분별심으로 따지고 의리로 따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지를 해가면은 외도에 떨어질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간절절자로 인해서 이렇게 간곡히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화두를 대부분 다 타서 열심히 정지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산란심 때문에 화두가 순이르게 안 들리신 분이나 앉아서 정진만 하려고 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르르 눈이 감기면서 끄벅끄벅 졸음이 온다거나,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이 혼침과 산란 때문에 정진을 잘 못하겠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원인은 간절절자 하나를 그 간절한 그 용심을 그렇게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면 거기에서 온갖 신심이 거기서 일어나고 온갖 분심이 거기서 일어나서 대의단도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심과 분심과 대의단이 마음을 지어서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신심, 분심, 의단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들어지는 거고, 망상을 끊으려고 안 해도 제절로 끊어진 것이고, 혼침을 안 하려고 안 해도 체질로 혼침이 없어져서 성성적적하게 화두가 들리면서 타성일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간절절자 하나가 있고 보면
깨닫지 못할까 걱정이었고 빨리

본참공안에 몰심사하면 간절하게 화두를 거각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철벽은산 백부지다. 앞도 좌우도 뒤도 쇠로 만든 벽과 은으로 된 산으로 꽉 둘러싸여서 알 수 없는 의단으로 꽉 맥히게 되니 거기에 온갖 것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백 가지를 다 아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의심에 가고 의심에 오고 그 의단이 동로해서 간단이 없으면 결국은 그 의단이 타파될 수밖에 없고 의단을 타파해야 생사심을 타파하고 마침내 자기 자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도 지나가고 입추운 우수 경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따뜻해져서 높은 산에 눈도 녹고 못 얼어붙었던 땅도 녹아서 시냇 물이 졸졸 흐리고 산천 초목이 물이 올라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난 해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법을 믿고 참선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모든 지경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무상을 깨닫게 하고 더욱 발심을 하게 해서 그런 것을 좋은 발판으로 해서 더욱 정진을 열심히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을 때를 생각하면 온갖 풀은 다 말라 죽고 모든 나무는 고목나무처럼 되어서 앙상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돌아와서 차츰 날씨가 따뜻하고 보면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사계절은 어김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는 지방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계절을 그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견주어서 말하면 봄은 동의 계절이고 남쪽은 여름의 계절이고 또 서쪽은 가을의 계절이고 또 북쪽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춘하추동이 동서남북인 거고 또 생로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가 따로 있고 동서남북이 따로 있고 또 이 춘하추동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근본의 이치에 들어가서 보면 생로병사가 바로 춘하추동이고 동서남북인 것입니다. 사람만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에도 성주괴공이 있습니다. 이루어졌다가 얼마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파괴가 되어가지고 다시 허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주괴공. 이 세계가 영원히 이 지구도 존재하고 태양과 달과 별들도 그대로 다 몇 억만 겁을 지내도 다 그대로 있을 줄 알지만은 그것도 서서히 다 변화해 가다가 언젠가는 파괴가 되고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태어나면은 아기를 순산했다고 온 가족들이 다 축제 분위기에 보다 축복을 하고 그러는데 차츰차츰 자라게 됩니다. 5살, 10살 이렇게 자라게 되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또 이제 50, 60이 넘으면 이제 늙어가지고 늙으면 천한 사람도 병들게 되고 병들고서는 100년을 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기뻐하고 병들고 늙어서 늙으면 괴로워하고 나중에 죽게 되면 뭐다 슬퍼합니다. 봄이 되면 잎이고 꽃 피니까 뭐다 좋다고 야단들이고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짙다가 겨울이 되어서 다 잎이 지고 추워지면은 뭐다 몸을 움츠리고 그 이 추워서 못 견디고 빨리 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만은 알고 보면 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대로 또한 좋은 운치가 있는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입각에 의해서 이것을 인간 문제도 생각해 보면 생로병사도 꼭 생만 좋고 죽으면 나쁘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보면 생 자체가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을 온갖 흥망 성쇠 속에서 고통을 일을 생각해보면 생 자체가 벌써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을에는 단풍이 져서 뭐다 시든다고 하지만 가을이 없으면 어떻게 결실을 하게 되며 겨울은 또 춥고 하니까 겨울은 없이 그냥 건너뛰면 바로 가을에서 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겨울철이 없게 되면은 좋은 봄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이상난동으로 너무 덥기만 하고 그러면 그이듬 동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겨울에는 되게 강취를 해야 매화꽃이 피어도 향내가 진동하는 거고
겨울에 강취를 해야 그 이듬해 농사가 잘 되고, 봄을 맞이해도 정

정말 환희스러운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확실히 몇 살에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 것이다, 그건 잘 모릅니다. 모르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딱 진리의 입각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허대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죽되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생사 속에 있으면서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라고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생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믿기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번뇌와 망상 속에 우리의 참된 성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생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마치 허공 속에는 공화라 허공꽃이 없는 것이지만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허공 속에 무슨 꽃이 피어서 이리저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눈병이 낫고 보면 허공은 깨끗해서 아무것도 꽃도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인데 눈병이 나기 전에도 허공에 꽃은 없었던 것이고 눈병이 나은 뒤에도 본래 없었던 것이 새삼스레 없어질 것도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생사도 그와 같아서 분명히 이 세상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몸띠 육체를 부모로부터 받아 놨지만은 인연에 의해서 잠시 그 몸을 이룬 것 뿐이지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오. 그래서 그렇게 썩 기뻐할 것도 없고 살다가 인연이 다해서 설사 이승을 하직한다 해도 인연이 다했기 때문에 그 몸을 버린 것이고 그걸 뿐이지 그것이 죽음이라고 슬퍼할 만한 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최상승법에 의해서 열심히 참선을 하게 되면 과연 부처님과 조사들이 생사는 본래 없다고 하더니 정말 생사는 없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직접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를 버리고 생사 없는 깨달음의 세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보고 듣고 행주 좌와 속에 기쁜 일을 당하면 웃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울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 뭐고. 이것은 사량 분별로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하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 뭐고. 이렇게 화두를 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앉을 때도 이 먹고 걸어갈 때도 이 먹고 누워서도 이 먹고 어떤 분은 변소에 가서도 이 먹고 해도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변소 아니라 그보단 더한 데를 가서도 이 먹고는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사 속에서 생사를 면하는 것이고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거고 흥망성쇠 속에서 그 속에서 흥망성쇠가 없는 영원한 참나를 깨닫는 공부가 바로 이 무엇고다 그 말이야. 때와 장소를 가릴 것이 없어. 확 억울한 말을 들으면은 분통이 터져서 막 가슴에서 주먹 같은 놈이 치밀어 올라오고 손에 잡힌 대로 그럼 막 유리창도 때려부시고 전화통도 들어서 방바닥에다 팽가칠 만큼 그렇게 화가 날 때에도

생각을 돌이켜서 이 뭐고 한다면 들었던 전화기도 놓고 들었던 물건도 땅에다 놓으면서 아 내가 이 경계에 속았구나. 탁 그 전화통을 들고 물건을 들고 내다 치려고 들었을 때에는 그건 사람 몸을

네.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야. 다시 돈 주고 다 사다 놔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때려붓고 사람 얼굴에다 해서 아내나 자식의 얼굴이 깨져서 피가 나면 그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려고 할때 원래 정진을 잘한 사람은 일어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초하고 단계에서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야. 일어나는 놈을 잽싸게 탁 숨을 들어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뭐고 이렇게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돌이켰으니 후회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 딸, 손자, 아내 앞에 어른으로서 체신을 깎이지 않아서 좋고, 친구 간에도 체신을 깎이지 않아서 좋고, 직장에서도 마음을 그렇게 돌리면 모든 직장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달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고, 일체처 일체세세 자기를 그렇게 다스려 나가면, 자기 마음도 편안해서 좋고, 어디를 가나 의젓하고 존경받아서 좋고, 큰 일을, 큰 사고를 내지 않아서 좋다고 말이야. 그한 생각을 돌이키지 못해가지고, 쇠고랑을 차게 되고, 원결을 맺게 되고, 다 되어가는 일도 송두리째 다이 뒤집어 엎게 된다고 말이야. 일생 동안을 그러한 어리석은 경계에 속고 자기에 속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고 보면은 그 인생이 무엇이 되겠냐고 말이야. 죽어서 갈 곳이 있다면 지옥밖에는 갈 곳이 더 있느냐고 말이야. 이런 말은 산승이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은 천번만 번다 익히 알고 계시는 일들입니다마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냐 하면은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서 환경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고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이목구백기는 없다고 말해서 천하의 간단한 일이면서 나의 장래는 사막도에 떨어질 것을 미연에 맞고 이 어려운 세상을 넘어가는데 좋은 등불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소

요아손 복, 불이아손 자구마라. 이것은 순치 황제가 청나라 때 황제인데 18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하다가 그냥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절에 가서 부목을 하면서 도를 닦은 그런 순치 황제가 출가할 때 읊은 개송 중에 일부분입니다. 아손 자유 아손 복이여. 자손들은 지 먹고 살 복을 지가 스스로 타고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부모로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소나 말이 되어가지고 끙끙거릴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는 물심양면으로 아낄 줄은 모르고 이 몸이 괴로운 줄도 모르고 자식에게 줬다면은 자기가 어떠한 고통도 다 감수를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아낄 종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의 도리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애정에 집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진짜 자손들에게 크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최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한 것이지 먹고 싶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사먹이고 입고 싶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학용품도 외국 것이 좋아하면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외제를 사다가지고 신발을 국산도 꽤 좋은 신발이 나오는데 다른 아들은 다 외제 신발 신는데 내 자식 내 딸이 국산 신으면 창피하고 그럴 수가 없다. 비록 나는 어려서 고생을 했어도 자식한테는 그런 창피하고 고생을 안 시켰다 해가지고 그 외제 일색으로 보다 꾸며주고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거냐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말은 들어줄 말은 들어주지만은 어지간하면 제안할 것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뿐만이 아니라 외국 속담에도 자식을 사랑하거든 매를 아끼지 말아라. 매를 아끼게 되면은 자식을 망치게 된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식이 살아오면은 고생을 시키라. 먼 뒤로 여행을 떠나보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오해가지고 과잉보호를 하면 그 자식은 불효가 전부 오해해서 길러놓은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말이나 소가 되어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자식은 지가 먹고 살 것은 지가 타고나가. 백년 세사는 삼경몽이요. 백년의 이 세상 흥망성쇠의 모든 일은 삼경의 꿈에 지내지 못해요. 빈부 귀천 그게 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한 세상 살고 가게 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꿈속에 꿈 한번 잘 꾼 것에 지내지 못하고 설사 고생을 하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꿈속에서 꿈꾼 것이다 그 말이죠. 만리강산은 일국기다. 만리강산 삼천리 강토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다 한 바둑판에 지내지 못해. 바둑판이나 장기판에 지내지 못하다고 말이요. 갑이 이기기도 하고 우리 지기도 하고 지었다가 이기기도 하고 이겼다가 지기도 하고 다 이겨놨다 마종옥판에 한 수 잘못되어가지고 지기도 하는 것이어서 또 싹쓸어 버리고 새로 또 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흥망성쇠 빈부 귀천 속엔 너무 집착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펄펄 뛸 필요도 없는 거고 너무 속을 상해가지고 비관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0: 퇴화가도 잘 못 사는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고, 잘 못 되더라도 너무 비관할 것이 없어. 턱 참선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다 보면 다시 또 봄이 돌아오듯이 또 길이 열리고, 또 여러 가지로 기다릴 중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지혜롭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또 길이 열리는 것이어지 너무 비관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순치 왕제가 이 말고도 많은 글귀가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이번에 읊은 이런 개송도 참 좋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훈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856-9599.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856-9599.
3: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슬기를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6: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5: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 보살

0: 님의 훼손된 존삭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0: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1: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목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1심 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0: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필자 여러분, 뵙기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한 부분 내내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목은 윤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이다. 임명종시에 죽음에 다다라서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인식이 떠오르는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신부의 삼업,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 삼업이 윤회하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상속되고 재생 영렬식 되기 때문에 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은 카르마, 산스크리트 본문은 카르마라고 그러고 니카에서는 칸마라고 그럽니다. 세계 철학 사전에는 업 하면은 영어도 아니고 산스크리트 본문, 부처님이 쓰시던 말씀 카르마로 되어 있습니다. 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의 표상, 업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업의 표상이라는 것은 카르마 니미타, 업의 표상이란 얘기고, 태어날 곳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는 건 자기가 죽음 무렵에, 죽음 직전에 인식하는데 태어날 곳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나쁜 표상이 떠오르고, 좋은 선근종자를 많이 심었으면은 좋은 표상이 나타난다. 가티 니미타, 가티는 가서 태어날 곳을 얘기하고, 니미타는 초상, 드러나는 대상에 대한 모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업, 카르마, 칸마는 과거에 남에게 보실했을 때, 내가 임명종시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내가 생애에서, 일생 생애에서 60을 살든 90을 살든 보시했을 때나, 성근공자 심은 거예요. 화를 냈을 때, 좀 불쾌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악근종자 심은 거죠. 선과 악의 의도, 업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업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해야 되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업이 되고 의도가 아닌 것은 소멸된다는 말씀을 부처님하고 계십니다. 선악의 의도가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업이 나타난 경우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의도가 죽음 직전에 대상에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선업이고 불선업이고 간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업의 표상, 카르마니미타. 업의 표상, 자기가 선근종자 심은 거, 악근종자 심은 것이 죽음 직전에 인명정시에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죽을 때,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요. 부처님이 계시던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는 누구하고 대화했거나 누구하고 싸웠거나 나쁜 업을 졌을 때는 싸움이죠. 다툼이죠. 그런 대상이나 또 도구들이 나타날 수 있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면은 공양은 뭐 사과, 과일이었는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과자였나 아니면은 사람을 해할 때 내가 몽둥이 가지고 때렸나 아니면 칼로 해했나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인명종시에. 그래서 이것은 업의 표상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윤회 태어날 곳의 표상 가치 니미타 가치 얘기 다시 얘기하면은 인명종시의 죽음에 이르러서 표상이 떠올렸는데 태어날 곳이 떠올린다. 그냥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인명종시에 나타나는 표상을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갈 것인가를 미리 본인은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어. 공양을 올린 적이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한 의도, 내가 어떠한 의도,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아니면 부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공양을 한 의도한 마음이나 공양을 올릴 때 일어난 기쁜 마음, 공양을 올릴 때 환희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올릴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은 업이고 그게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선근종자의 업이고 공양을 올린 음식이나 부처님 형상처럼 부처님께 올리려면은 아 거룩한 부처님이 내가 공양을 올리니까 웃고 계시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이나 공양하는 게 과일이냐, 과자였느냐, 아니면 맞이였느냐, 이런 것이 형상처럼 그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사용한 도구 등은 업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짓는 때 마음에 기쁨, 그건 업이 되고, 그 업을 지려면은 여러 가지 도구도 있고, 내가 움직이는 행동도 있을 거 아니요. 그것이 업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다다라서 인명종시에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이다. 가티 니밋타. 태어날 곳의 모양이 나타난다.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한다. 백정 쭌다가 죽을 때 지옥의 불길을 본 곳이 바로 이 경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백정, 부처님 당시에 백정 쭌다라는 사람이 돼지를 잡을 때 고기 맛이 좋아서 더 값을 많이 받으려고 몽둥이로 투지로 패서 이제 패고, 그러면 고기가 이제 질기지 않고 부드럽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죽주라 했는데 뜨거운 물 갖다 입에다 벌리고 넣어가지고 속에 게 전부 개어 나오게 해서 고기 맛을 좋게 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 태어날 곳에 표상이 나타난 거예요. 평생 살생을 한 직업도 좋지만 그냥 괴롭지 않게 해도 되는데 뚜지를 패고 물충을 빼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일주일 동안 전부터 죽기 일주일 전부터 지옥의 불길이 본 것이에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이 마지막 죽을 때는 그 생각

자기 좋은 일한건안 떠오르고 그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진업에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90% 이상. 그래서 돼지처럼 기어다니다가 돼지 행동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지옥의 불길을 본 것이 태어날 곳에 표성이 나타난 거와 그런 경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가티니미타, 태어날 곳의 표상인데,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날 때에는 직접 갈 장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험하게 될 사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 제가 티베트 파드마삼바바 1300년 전에 사자에서, 바르도 테두리예요. 우리말로 그냥 사자에서라고 번역이 된 건데, 죽어서 이런 걸 태어날 곳에 표상이 나타날 때, 사자에서에 보면은 빛이 나타나는데, 죄를 많이 난 사람들은 그 빛이 무서운 빛으로 나타나고,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무섭게 들리고, 색깔이 나타나는데, 팔주노초 파남보처럼 많은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 색깔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면 나쁜 데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소리, 빛깔, 응? 그 다음에 그런 나쁜 그 뭐, 저 영상 같은 게 나타날 때 거기에 홀리고 무섭고 두려우면 무조건 지옥 아귀 축생 나쁜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회설을 임명할 때부터 돌아가시 전부터 기회가 되고 크게 독송해 주라는 얘기가 그리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바르도 중음신, 임명종시부터 49일 동안을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중음신 기간 동안 가족이 아니면 스님이 사자회설을 독송해 주면 죄를 많이 졌더라도 해탈할 수 있다. 바르도는 중음신이란 말이고 태도론 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주고 본인한테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라고 하고 아미타경을 독송해주고 등등 그 전연연불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태어난다면 천상에 궁전이 나타나고 그건 좋은 일만 많이 한 사람이죠. 삼손도 좋은 거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면 천상의 궁전이 나타나고,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숲이나 들판에서, 강 같은 것에서 논일 수 있는, 보일 수도 있다. 축생들이 거기서 새로 날아다니고, 소나 이런 것은 짐승들은 풀을 뜯어먹고, 들판에서 놀잖아요. 축생 갈 사람은 태어날 곳의 표상에 임명중시에 다다라서, 죽을 무렵에 다다라서 나타나는데, 천상에 내려간다면 천상의 궁전이 보이고, 짐승 되려면 수분이나 들판, 강 같은 것이 보일 수도 있다. 아기로 태어나는 경우, 아기 귀신 세계, 짙은 어둠이 나타날 수 있고, 지옥에 태어나는 경우, 지옥의 불길이나 저승사자 등이 보일 수 있다. 저승사자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저는 상담하면서 많이 들어요. 저승사자가 둘이 일치사자, 월치사자, 검정운이고 검정모자 쓰고 둘이 나타난다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꼭 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나 저승사자 누가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순간 문을 열어주는데 친정의 부모가 찾아왔는데, 순간에 일치사자, 월치사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훅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이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냥 그 순간 문 열어주는 사이에 띵동해서 그 사자가 훅 나타나고 또 없어졌는데 아들이 방에 없는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 등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의 불길이나 쭌다 그 저기 저 살생 직업한 사람, 백정 얘기하듯이 지옥의 불길이나 저승사자 등이 보일 수 있다. 인간계에 태어난다면

어머니의 태연해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죽기 직전의 마지막 인식 과정이 우리의 내생을 좌우한다. 이건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한 마음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그게 지배해서 힘이 세서 그 생에 먼저 떠오르겠지. 참회도 하게 되고. 그런데 죽은 직전의 마지막 인식 과정에서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는 없어도 머릿속에 두고 내가 다니던 부처님 상을 떠올리고 저는 중요한 기도할 때마다 석굴암 부처님을 많이 떠올립니다. 석굴암 부처님을 새벽에 참배하러 갔다가 사실 아직까지 내가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환심이 나가지고 처음에 석굴암 참배할 때 그래서 죽기 직전의 마지막 인식 과정 우리의 내생을 좌우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업이 아주 강하거나 불선업이 아주 강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힘센 놈이 이긴다고 인명중시에 마음이 약하고 다 두렵고 무서울 때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나쁜 일만 주마등처럼 필름이 쫙 흘러가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은 일한 게쭉 흘러가 마음이 편해 두렵지도 않아 저승이 자음세계가 있다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갈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가는 거. 그런데 선업이 강했다는 얘기는 제가 한 10년 전에 뉴스를, 불교 TV 뉴스를 보니까 30년 동안 절에서 공양주 하신 분이 1억을 모았어. 1억을 모아서 쓸 데가 많이 있겠죠. 자식도 있고. 그렇지만 동국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걸 뉴스를 보고 제가 박수를 치면서 텔레비 보면서 너는 좋겠다 그랬어요. 보살님이 좋겠다 한게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했어요. 말로 생각만 한게 아니라 너는 좋겠다. 왜? 그 보시한 공덕으로 당신은 다음 생에 귀하게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날 것이다. 너는 참 잘했구나. 또 하나, 선업이 아주 강하게 많이 진 사람 귀에 나타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시대에 김대성이 지었다는 건다 알고 있어요. 현존하는 불국사 석굴암. 그분이 전생에 어머니와 아들이 절에서, 아니, 절에서가 아니라 부잣집에 어머니는 요즘 말하면 가사도우미로 공양실에서 일을, 공양실이라 하죠. 부엌에서 공양을 지었고, 아들은 어린 나이에 밖에 청소하고 밖에 일을 봤어요, 둘이. 그런데, 이 강한 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흥복사에서 스님이 시주를 왔어. 절을 중청하고자. 그러니까 주인이 부잣집이니까. 많은 것을 보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더 귀하고 부자 되게 태어나게 축원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듣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스님한테 시주하는데 스님이 이런 축원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머니 20, 30년 사경이라고 그러지, 그걸. 맨날 충청도에서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월급 받은 거. 그걸 우리도 전부 다 시주합시다. 그러니 아들이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시주를 다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쉽게 해서 막말로 얘기한다면 종살이해서 그 보시 받은 걸. 하자마자 그 어린아이가 죽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좋은 일인데 죽다니. 부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라고 할수 있는데 죽어서 다음에 김대성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느 마을에 어쩌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김대성이라는 표시가 있을 것이다. 그 설명은 지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략하는데 가서 보니 태어나 있어. 그런데 표시가 돼 있어. 손을 펴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그 양반이 김대성이가 불국사 전생 부모를 위해서 자기 부모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고 이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고 그러니까 두 양쪽 다 불국사 석굴암 그렇게 해서 원찰이에요 원칙은 그렇게 지은 거 그래서 선업을 아주 강한 거 공양주가 지금 동국대 1억 기부한 거나 그건 강하잖아요 불선업 같은 건 이제 누구를 뭐 살해하고 이런 건 불선업이래 이건 여지가 없어요 죽을 때 마지막 뭐 인식 과정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어 이건 무조건 지옥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짓은 인과응보를 믿는다면 인간으로서 양심껏 산다면 할 수가 없죠. 그건 자기 업이 아비 무간조에 간다는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의 힘이 어중간해. 좋은 일도 많이 한것 같고 나쁜 일도 많이 한것 같아. 그러면 두개다 나타나. 두개다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신을 바짝 차리고 싸띠 알아차려야 된다. 설사 이생에서 악업을 지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알아참을 유지한다면 선정을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죽을 때 생각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는 게 죽을 때 모든 소리나 빛에 홀리고 두렵고 무섭고 자기의 악한 일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더라도 그걸 물릴 수 있는 건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 염불심, 선정닦음 그 힘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좋은 일한 거, 마음 닦은 거, 염불 많이 한 그런 업을 떠올려서 그런 걸 물리치고 선업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의 힘이 어중간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대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죽을 무렵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나쁜 업을 많이 졌으면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희생을 떠올리도록 노력하고 그런데 힘의 지배 논리 때문에 떠올릴 수가 없어요. 떠올려도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주 불선업은 짓지 않고 반반 50은 좋은 일 많이 선균유자 심었고 50은 악균유자 많이 심었다면 죽을 무렵에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일 생각했던 것만 몸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했던 걸 떠올려서 하면 지옥에 갈 것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생에서 악업을 지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그 순간에 선업을 짓거나 이전에 지었던 선을 기억할 수 있다. 지금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생에서 악업을 지은 것이 많이 있어. 죽음 직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띠 알아차리고 이것은 떠올리면 내가 지옥 가라 나쁜 데 가 사막도에 가. 선업을 짓거나 선업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 좋은 이런 걸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 평소에 수행력과 성근종자, 복을 닦고 보시하고 이런 공덕이 있을 때만이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좋은 데 간다. 못 살으면 나쁜 데 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처에 떨어질 것을 선처에 태어날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잘만 정신 차리고, 그래서 미리 알아야 돼, 법문 듣고. 내가 죽을 때는 어디에 속지 말고, 악업이 떠올리려도 빨리 지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고 눈 감을 거야라고 각오하고, 소리로 낼수 없으면 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든가, 남아미타불을 생각으로 한다든가 할 때, 선처로 바꾸어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종 전에 죽을 무렵에 나타나는 표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깊이 유념하자. 열심히 수행해 바른 기억, 바른 암,
정견에 의한 여실직연.

세상을 뜬구름같이 인연법에서 태어났다, 인연법에 사라진다는 이? 진리를 여실직연한다면 악체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견에 의한 모든 행위, 말, 바른 말, 바른 견해, 세상 이치를 제대로 본 모둠의 바른 말, 바른 직업,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기억 해서 악체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진정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한 걸 명심하고 부지런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진하고 정진한다면 삶의 마무리의 갈무리를 잘하고 다음 생까지 더 창상일로한 삶으로 삼손도 인간세계,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자,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태어날 곳에 대한 그런 표상에 대한 걸 마치고요. 조금 내용을 바뀌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타스님 모친, 일타스님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그런데 잠깐 소개하면은 해인사에 오래 사셨던, 지조감에 오래 사셨고, 해인사에 대율주를 하셨고, 저는 해인사에서 일타스님한테 의식을 배웠습니다. 계율을 배우고. 그래서 일타스님은요, 그분은 양손을, 바른손이죠. 바른손을 칼로, 어쨌든 다 잘랐어요. 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몸이 집착을 해서 안 되겠다. 이 몸을 집착, 그러니까 고행이죠. 그래가지고 해인사의 벽화는 일타스님, 큰스님이 다 쓰신 건데, 왼손으로, 왼손잡이가 아닌데, 글씨 참 잘 썼습니다. 해인사가 벽화 가면 일타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걸 보시는데, 이 얘기도 있고, 일타스님 가족이 49명이 출가했다는 이야기. 1940년대부터 일타스님 가족 일가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49인이 왜 출가했나 이 얘기는, 공주분들이거든요. 그 외조모가 그 마옥사 은재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방화했다는 이야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이 7일자 그랬는데, 7일 동안 방황을 해서 가족들이 전부 보고 그 신기한 기적을 보고 일가친척 49사람이 출가했다. 부처님 말고는 최고로 가족이 출가한 건 일타스님 가족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구니 어머니가, 일타스님의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성호라는 번명을 지어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됐는데, 그분 업보 이야기, 일타스님의 지은 책에서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지은 거. 일타스님 어머니가 대구 동화사에, 지금 네오남은 한 번도 안 가봤어. 얘기는 들었지만 네오남 있답니다. 그래서 화주보살로서 불자인데, 사는 게 그래도 넉넉하고, 양반, 아니, 그냥 사는 게 넉넉하고, 지식도 많이 하고, 사도상경을 다 배운 분이, 그 일타스님 책에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비운이가 된 이야기인데, 동화사 네오남의 화주불자라면은 동화사 모든 살림을 다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소달구지 바퀴, 소 바퀴 달린 그 달구지, 거기다가 온갖 절 살림을 걸 싣고서 가는데, 쉬어서, 이제 피곤하니까 힘들으니까 이제 소도 쉬고 사람도 쉬는데, 그냥 다리 뻗고 이제 그냥 쉰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와서 물었는지, 파리가 물었는지 소가 가버렸어요. 뛰어갔어요, 조금.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실었는데, 일타스님 어머니 발등을 넘어가서 다 깨져가지고 대구 동산병원.

저도 거기 해인사 공부할 때뭐 며칠 입원했는데 기억이 나는데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일타 스님이 문병을 가셨어. 그런데 두 다리가 다 깨져서 갈라진 양반이 기부수고 하고 있는 양반이 싱글벙글하고 울고 웃고 계셨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세요? 웃고 계시게? 그랬더니 내 발등이 다 부서졌는데 안 아프면 되겠는가? 일타 스님 멋진 성화 비구니의 업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라 제가 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가사 백천고 소작업 불망 인연 내우시 과보 난면의 이분이 일타선 문병으로 오니까 어머니까 백천겁을 가사 가령 백천겁을 지나도록 소작업 자기가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망 없어질 망자 자기가 지은 백천겁에 내려오던 그것은 소작업은 지은 업은 도망가지 않는다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고 사는 건 자유야.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쓴걸 심으면 쓴맛이 오고, 단걸 심으면 단 것이 단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인연이 되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업을 지은 것이 금생에 오든지, 내생에 오든지, 다음 생, 몇 생에까지 온다고 삼세 양중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금생에서 금량 100% 다 받는 게 아니고, 금생에 인연이 올 수도 있고, 인연이 만날 때, 인연이 와서 만날 때에, 조건이 만날 때, 모든 건 씨를 뿌려도 조건이 햇빛과 뭐든 있어야 인연이 되고, 때가 돼야, 밥도 때가 돼야 뜸들이고 하듯이, 인연이 올때 업진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연이 왔을 때, 과보가 면하기 어려울 난자, 어조사의 의자. 가사 백천겁 동안 소작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연 내우시. 인연이 오면은, 조건이 오면은, 맞닥뜨려지면, 시절 인연이 오면은, 과보는 면하기 어렵다. 이 개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서상경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개송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에, 사고를 바퀴가 막이 다 낙이 바퀴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얼마나 두 다리가 깨질 정도니까 기절했죠. 그런데 기절하는 그 찰나에 닭이 달아난 겁니다. 꼬꾸대 가고 닭이 달아난 걸 보았다는 거예요. 순간 기절하는 순간에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3년 전에 할아버지 점심을 준비할 때 3년 전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오셔서 점심을 준비할 때 부엌에 닭한 마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깽이를 던졌더니 두 다리가 부러져서 꼬꾸대하고 날아갔다. 기절 순간 느낀 게 이제 닭이 죽어서 소로 태어나는 악연을 느꼈다. 이건 악연을 느꼈다는 게 이것은 기절하면서 했기 때문에 기절 순간에 닭이 죽어서 자기는 소로 태어나는 악연을 느꼈다. 바퀴 넘어가는 순간 닭이 나타났기 때문에 3년 전에 지은 죄의 과보를 빨리 받았어 이분은 대행이 다른 죄까지 다 같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머니는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1개월 만에 퇴원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일타선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절에 살림을 한, 마차에, 에? 실고서 가면서 모든 걸 살림을 다 사는 거예요. 그 정도 공덕 닦았으면 두 다리가 깨져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절에 올 때나 갈 때, 우리가 요새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전에는 달구지가 움직였지만, 지금 같으면 승용차 움직였겠죠. 그런데, 절에 오면서 그렇게 당했다면,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구제라고 인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 절적사고로 끝났다. 크게 당한 건 세례 공덕 닦고 오는 바람에 면했다. 이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분은 두드려가 다 깨졌어도 세세생생 받을 그 업보를 알고 있어, 다. 한꺼번에 다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거기서 아프지만 싱글벙글 웃는다. 그래서 일곱 만에 퇴원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방생한 고기가 아들로 태어나다. 부산에 있는 대원성불자. 처녀 때부터 방생을 많이 했습니다. 불교에서 방생을 얘기하는데, 방생은 왜 불교에서 물고기를 놔주고 날아가는 꽁을 놔줄까요? 인본주의가 아니야. 불교는 중생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금 기후변화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주의. 생명 있는 건 모든 건 행복하여라. 존귀하여라.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자. 불교의 유일한 의식이죠. 50년 전 일타스님께서 낙동강으로 방생을 갔을 때 배가 막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그 나이 젊은 아주머니가 붕어통을 들고 와서 다급히 말합니다. 스님, 스님 이것마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50년 전에 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주고 고기를 사. 이거 그래야 이게 공덕이 되기 때문에 스님이 산 거예요. 1만 원을 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 가서 방생을 하는데 대원성불자의 관세음보살 염불하며 고기를 방생하라고 이제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붕어가 한통 있는데 고기가 큰 고기 한 마리를 들고 스님 이거 고기 참 좋아 보이네요. 크네요. 그래 그 고기는 내거 해라 하고 너 가져라 하니까 방생 대원성은 방생했어. 시집갈 나이가 돼서 시집가서 태몽을 꾸었다.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하던 태몽이에요.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고기 비늘이 번쩍번쩍하더니 그때 놓아준 고기가 자기 집 안마 한가운데로 쏟아져 내려오는 꿈을 태몽 꿈을 꿨다. 그 꿈을 꾼뒤 아들을 낳았고 문수보살의 이름을 생각하여 문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사실 이야기. 일타 스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저는 믿습니다. 하도 여도 올곧게 여법하게 올바르게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고, 자, 그래서 아이의 눈은 그런 게 이제 태어났는데 둥글둥글하며 반짝반짝 하는 것이 꼭 고기 눈과 같았다. 여러 가지 사실로 보아 그 고기가 죽어서 대원생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저는 그 물고기가 윤회를 믿고 육도 윤회를 믿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방생한 공덕으로, 문수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신심이 두꺼웠다. 그걸 믿습니다. 예, 또한 가지 소개를 방송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방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육도윤회를 믿는다면 중생주의요. 그래서 살생금지가 부처님 계율에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개미 목숨 하나, 비둘기 목숨 하나하고 사람 목숨 똑같다. 그건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자타까라고. 죽은 목숨 하나, 비둘기 한 마리나 사람 목숨이나 똑같다. 무게를 달면 목숨 귀하기가 우리가 지금 지구나 모든 짐승들이라 마구 때려잡고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지구가 구태탈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인간 지금 기후 변화 이 모든 것이 사고 비가 많이 나고 네팔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방생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똑같이 보고 자비 연민심으로

방생해주고, 개미를 살려주고, 7일 안에 죽을 뿐이 80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 뒤에 못다한 얘기는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삶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ARS 060 800의 7000번을 공들여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입어 태워서 삶의 큰 공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부동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선악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비티엠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오늘 경북 영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12월 시작해서 이제 가을이 이제 왔네요. 또 가을하면 또 사찰 음식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저랑 속가에서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뭐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기업에서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사찰 음식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정말 궁금증이 큰 스님입니다. 만나 뵈러 가보시죠.

0: 하우스.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0: 여기가 경북 영천의 승가사가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입구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혹시 스님께서 우유리 스님이신지?
1: 아니, 저는 도현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여기 텃밭에서 일하고 계신데 혹시 우유리 스님 만나뵈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우유리 스님은
0: 여기 안 계신가요?
1: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 어딘지 모르세요? 그럼 텃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여름 채소 갖고 계세요?
0: 아, 여름 채소? 이 열무 맞죠?
1: 아, 이건 배추.
0: 아, 배추예요? 배추. 여기서 직접 텃밭에서 갖고 오시고 음식도 하시고. 일단 저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있으면 아마 이 밖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네네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저기 또 스님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아, 여기도 넓은 텃밭이 있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우일 스님을 찾아뵈러 왔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우일 스님 만나뵈러 왔는데 예. 우일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몰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우리가 음식을 따지면은 네. 청국장 같은 사람, 뭐 또 다른 음식을 비유하자면 사골, 곰탕. 우리면 우리스로 그 깊이도 있고 변하지 않고. 아주 괜찮은 스님이.
0: 그럼 오늘 제가 사찰 음식 배우러 영천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선택을 잘했네요.
2: 아, 잘했습니다.
0: 아, 너무 궁금합니다. 우일 스님 한번 찾으러 저 우쪽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2: 네, 올라가 보십시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아, 이분이 스님일 것 같은 예감이 100% 듭니다. 스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고객님입니다.
1: 깻잎을 직접 따고 계시네요.
0: 예, 오늘 요리 재료에 사용할 깻잎입니다. 와. 깻잎으로 만드는 깻잎 페스토 파스타를 와. 만들 예정입니다.
1: 아니, 오다 보니까 네. 이 깻잎을 보는 순간 네. 이걸로 스님께서 네. 뭔가 이렇게 갈아서 만드실 것 같은 예, 느낌이 예, 확 들었어요. 네, 네, 네. 보통 그 저도 이제 사찰을 많이 다녀보니까 네. 숙소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주문해서 쓰는데 대부분 네. 작게라도 이렇게 텃밭을 네. 만드시고 이렇게 직접 키우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0: 저희 불교에서 보면은 공양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양계에서 보면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1: 맞아요,
0: 구절이
1: 맞아요.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재료가 처음에 땅에서부터 어떻게 저희 식탁 앞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보실 수 있고 그걸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깻잎을 직접 따니까
0: 네.

0: 향기도 되게 좋네요.
1: 네, 바로 사용하니까 향도 좋고 그다음 재료가 신선해서 좋습니다.
0: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 사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사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네, 증축된 지는 지금 8년째고요.
0: 8년이요?
1: 네, 노스님들을 모시려고 저희 은사스님께서 만드신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한 오래됐죠. 강산이 한 세 번 바뀐 것 같은데 오일 수사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만났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출가하자고 제가 꼬드겼죠. 우리가 딱 세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뭐냐. 스님 생활 잘하게끔 지도 잘해주고 두 번째는 사찰 음식은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밖에 음식을 이제 할 때니까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것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허락해 줘야 출가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 저야 좋죠. 상작해 해주는 또 특별한 음식도 먹게도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듣고 이런 뭐 사람들을 쾌활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한테 와서 상자 잘 줬다고 또 잘 두었다고 또 자랑할 때 또 속으로 뿌듯하지요.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0: 이제 다 이 정도 따면 되나요?
1: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1: 네.
3: 양식 셰프 출신 스님의 특별함보다 텃밭에서 소박하게 어울리며 작물을 보살피는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먼저 깊은 울림을 받았다. 정성껏 수확한 싱그러운 재료를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단순한 조리를 넘어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1: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나누는 공양입니다. 절밥 한 끼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정성도 방송 포교의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060-800-7000번 BTN 불교TV ARS 후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스님 드디어 자리가 완성됐습니다.
1: 네.
0: 그 양식 셰프님 출신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1: 네.
0: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는 기대가 큽니다.
1: 네.
0: 오늘 만들어주실 사찰 음식 총 세 가지죠?
1: 네, 세 가지입니다.
0: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깻잎 페스토 파스타.
1: 세 번째 음식으로는 사찰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1: 일부러 오늘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0: 아, 예. 한중 양식의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0: 일단 시작해 주시죠.
1: 네. 시래기 덮밥을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은사스님께서 은사스님께서 시래기 된장 지짐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래기니까 영양분도 충분하고
0: 맞아요.
1: 그다음 겨울에 날 수 있는 충분히 영양하는 비타민이라든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래기를 갖다가 말린 시래기를 미리 하루 전날 불려가지고
0: 네.
1: 뒤에 섬유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잘랐습니다. 너무 길게 자르지 말고 좀 짧게 잘라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섯은 저희가 사찰 음식에는 감칠맛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칠맛을 올릴 수 있는 버섯들을 준비해 주는데 버섯은 꼭 오늘은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을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곱게만 찢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가닥씩 찢어주시면 됩니다. 네.
0: 찢겠습니다.
1: 네. 네.
0: 손질을 다 네. 놓고 와, 여기 약간

0: 고기 같은 느낌이 네. 나네요.
1: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0: 네. 제가 좀 볶을까요?
1: 네, 기름을 주신 다음에 된장을 살짝만 볶아주세요.
0: 아, 된장을 먼저 볶으면, 볶아요?
1: 네, 된장을 살짝 볶아주시면은 그 된장 특유의 꿉꿉한 맛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장을 볶아주시면,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 선생님, 요 된장은 네. 어떤 된장이에요?
1: 저희가 집에서 만든 된장에다가 보살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보시를 해주세요. 그거를 따로따로 먹으면 맛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 다 같이 합쳐가지고 묵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채소를 넣습니다. 하나는 채소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끓인 채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사용하시면 되고요.
1: 채소랑 쌀뜨물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0: 된장국에는 쌀뜨물이 잘 어울립니다. 전분이 약간 들어가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두 가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청양고추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청양고추를 사용하실 때는 곱게 다지셔도 되고 아니면 아주 얇게 썰으셔가지고 취향에 맞게끔 매콤한 맛을 여기서 취향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스님은 매콤한 걸 잘 드시나요?
0: 아닙니다.
1: 아, 잘 못 드세요?
0: 요즘 속가말로 맵찔입니다. 그래서 된장이 끓으면 이제 시래기를 넣으신데요. 의외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와. 지금 좀 국물이 좀 부족한 정도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작하게 거의.
0: 그다음에 이제 버섯 넣어주셔서 익혀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고추장을 넣는데 된장에 고추장이 들어가면은 감칠맛이나 아니면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매콤한 맛도 올라오지만 더 충분히 감칠맛들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된장이랑 고추장을 살짝 섞어서 확실히 재래식 된장이라서 그런지 향이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0: 이 상태에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쌀가루나 전분으로 해서 살짝만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덮밥이기 때문에 살짝 농도가 있어야
1: 되겠죠.
0: 채소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조금씩 부어서 농도만 맞춰주세요.
1: 보통 이제 양식을 하다 보면 이 재료에 볶는 순서랑 그 뭔가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끓이고 막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조리를 하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찰 음식에서 가장 조리 시간이 길다라고 따지는 거는 채소 내는 시간만 외에는 바로바로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우리나라 사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가공하지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투박한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 손질이나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따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원하시는 기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향을 마지막에
0: 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지금 이게 완성이 됐나요?
0: 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한번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된장을 볶고 간장을 넣고 했는데도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전혀 짜지 않아요.
0: 아, 그러세요?
1: 그 간장이랑 된장의 맛을 시래기의 향이 다 덮어서 그러니까 시래기 향이 엄청 강하게 나요.
0: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시래기를 갖다 충분히 많이 넣어주셔야지 맛있습니다.
1: 되게 간단하게 된장 시래기 덮밥.
0: 네, 저희 은사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시래기 된장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0: 된장을 기름에 볶고 간장으로 포양하여 시래기의 소박함 속에 깊은 풍미를 끌어내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채소와 쌀뜨물만으로 묵직한 구수함을 완성해내는 손길에서 절제의 미학을 배웠다. 은사 스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담아내는 따뜻한 태도는 그동안 자극적인 맛만 됐던 나의 지난 날을 겸허히 돌아보게 한다.
1: 자, 이제 두 번째 네. 요리. 이번에 이제 직접 깻잎을 저희가 이제 따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깻잎을 따서 드디어
2: 네.
1: 파스타를
2: 네.
1: 제가 사찰 음식 하면서 저도 방송 나오면서 파스타를 사찰 음식을 해봤었고
2: 네.
1: 양식 셰프 출신 스님께서 만드시는
2: 네.
1: 이 파스타가 너무 궁금하고 네. 요 파스타를 선택하게 된 이유?
3: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종류잖아요.
1: 맞아요.
3: 어떻게 보면 서양국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님들께서는 국수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많이 드시죠.
3: 하나의 별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세요.
1: 아, 그래요?
3: 네.
1: 아.
3: 스님과 맛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1: 네네.
3: 그 국수에는 저희 승가에서 불리는 다른 멸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승소라고 합니다.
1: 승소요?
3: 예, 스님 승자에다가 네네. 미소 소자 써가지고 승소라고 합니다.
1: 네네.
3: 그러니까 스님들이 맨날 밥만 드시다가 국수에 별미로 드시니까 맛있는 거 드시니까 입이 올라가시면서 웃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승소라는 그 별칭이 따로 있고요. 특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중에서도 또 하나의 또 특식이 되다 보니까 네네. 아주 좋아하십니다.
1: 아무래도 이제 파스타가 이제 식감이 국수라고는 좀 다르잖아요.
3: 네.
1: 씹는 식감도 좀
3: 네.
1: 있으니까 접해보시지 못한 스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네.
1: 너무 기대가 되고요.
3: 네.
1: 파스타 한번 만들어
3: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물 끓인 다음에 면 먼저 삶으실 거예요.
1: 네.
3: 면은 약 그 재료에 따라서 한 7, 8분.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삶으세요. 조금 더 삶으셔야
1: 맞아요,
3: 될 거예요. 양식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실 때지만
1: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네. 한 3분 50초 정도 삶고
3: 네.
1: 뭐 면에 따라서 다르긴
3: 네,
1: 하지만
3: 네,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은 잔열로 이제 좀 더 익혀지고
3: 네, 네, 네, 네.
1: 팬에서 한번 익혀지기 때문에
3: 네.
1: 한 3분 50초에서 4분 정도 익히는데
3: 네.
1: 한 8분 9분 익히면 푹 삶는
3: 네.
1: 거예요.
3: 네. 저희도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 소금만 넣으시고요. 물에서 펼쳐서 해서 삶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한번 좀 저어 주세요.
1: 네.
3: 저희가 이제 세척한
1: 네, 네.
3: 깻잎 근데 뭐 꼭 깻잎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원래는 양식에선 바질 사용하시잖아요.
1: 바질 많이 사용하죠.
3: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바질이 없다 보니까 바질 같은 말고 참나물이나 아니면 계절에 나오는 향이 있는 채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재료 들어가는 게 되게 궁금해요.
3: 네.
1: 보통은 이제 저희 양식할 때
3: 네.
1: 잔 넣고
3: 네.
1: 파마산 치즈 넣고
3: 네.
1: 뭐 마늘 넣고
3: 네.
1: 좋은 올리브오일 넣는데
3: 네.
1: 어떤 거를 이제
3: 저희는
1: 넣으시죠?
3: 견과류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뭐 잣 같은 경우 비싼 고가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캐슈넛 같은 경우 사용하는 맛이
1: 네. 네.
3: 캐슈넛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구워서 예, 살짝 구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지금 이거는 구워진
3: 네,
1: 상태인가요?
3: 네, 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슈넛 넣어주고요.
1: 넣고
3: 올리브오일
1: 제일 중요하죠.
3: 네, 파마산 치즈 넣어주시는데요. 곱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3: 올리브오일
1: 네.
3: 조금만 둘러서 면을 갖다가 둘러주세요.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0: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프라이팬 돌리는 것 때문에 조금 어른스님들한테 혼나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속바에 습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올려나오니까 어른스님들께서는 싫어하세요.
1: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속바에 있을 때는 음식을 빨리 해야 되고 네.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손이 흔들리잖아요.
0: 네. 그래서 파스타 면이 살짝 볶아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1: 깻잎 페스토를
0: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깻잎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요리지만 외국인들이 못 드시는 서양 요리가 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깻잎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섭취가 되고 외국인들은 깻잎을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그 향이 은근히 좀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그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유럽은 음식의 맛을 이 조미료가 아닌 네. 이 자연에서 나는 풀 같은 거 향신료로 네.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깻잎으로 만든 향이 강한 파스타들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소금으로만 간해주시면 됩니다.
1: 소금 살짝.
0: 네. 쭈꾸미도 살짝 넣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붓진 않네요. 네. 살짝 그 페스토랑 비벼주는 예. 정도.
0: 페스토는 원래 차게 먹으셔도 맞아요. 샌드위치 같은데 발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게 하니까 굳이 오래 볶지 않으시고 살짝만. 그래서 페스토랑 어려줄 정도, 면이 어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약간 콜드 파스타처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면 삶으셔가지고 충분히 좀 삶으셔가지고 네네. 소스랑 버무려가지고 바로 차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요.
1: 네.
0: 그 다음에 강판으로.
1: 강판. 네. 좋은 강판.
0: 그래서 경절 치즈.
1: 네.
0: 경절 치즈는 원하시는 양만큼 네. 위에다 데코레이션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1: 아. 어른스님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0: 네.
1: 것 같아요.
0: 어른스님들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좋아들 하세요. 이건 또 뭐야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나 사회에 있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딱 자랑하시듯이 하시는 거죠?
0: 자랑보다는 되게 신기해하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신기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 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네. 파슬리 같은 거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자, 네, 여기서 깻잎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0: 스님들의 미소를 담은 승소를 양식 파스타로 재해석하여 사찰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창의성에 감탄했다. 깻잎과 견과류만으로 기품 있는 풍미의 페스토를 빚어낸 손길이 다정했다.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를 다루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고민하는 요리사의 참된 자세를 깨달은 음식이다.
1: 네,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요리. 이 마파두부가 사찰식으로 탄생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고요.
2: 데친 두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0: 간이 맞을까요?
1: 완벽합니다.
0: 네,
1: 완벽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짜 완벽합니다.
0: 마파 두부에는 양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오신채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맛이 상대적으로 좀 순한 맛, 담백한 맛을 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맛에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법이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만들든지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0: 발언 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으로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 열반 33주기를 기리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자부대중은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친 대종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진각종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기 80년 추기 스승 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심공의 범을 잘 지키자는 주제로 열린 강공에서 수행을 돌아보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세웠습니다. 서울 도심 빌딩 숲 아래 형형색색의 국화가 만발하며 화엄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사에서 제16회 국화 화엄 축제가 개막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안식과 치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승병과 을병이 모였던 곳에서 한일 전 총리들이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눴던 장군들의 후손도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으로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 열반 33주기를 기리는 열반대제가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마녀 사부대중은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친 대종사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천태종 2대 종정 대충대종사 영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향과 꽃을 올립니다. 천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 강명전에서 대충대종사 제33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열반대제에는 종종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올론장 정산스님, 종회의장 용구스님, 감사원장 경혜스님, 이충재 중앙신도회장, 김문군 단양군수, BTN 불교TV 유건욱 전무 등 사부대중 일반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종종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대충대종사의 요운을 받들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을 믿어 애국대종생활 불교의 뜻을 받들고 온 누리의 천태의 법정을 이어받들어 일심으로 나라의 안녕과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며 오직 성불의 한 길로 힘차게 정진하라.
1: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부원장 월도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밤늦도록 중생들의 고뇌를 보듬어 안았던 대종사의 생전 자비행을 회고하며 초발심의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3: 대종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핀들 한 장 두르고 밤을 지새우던 그 초발심으로 돌아가 다시 정진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1: 이충재 중앙신도회장은 생활 속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다짐했고 김문군 단양군수는 지역과 함께 호흡해온 대종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4: 우리 천태불자들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정진을 생활하며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나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또 구인사의 발전이 곧 우리 단양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천태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1: 상어론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정에 오른 뒤 1993년 원적에 들기까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간음정진을 이어가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세운 대충대종사. 열반대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전국 각지에서 교화와 수행에 매진해온 진각종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기 80년 추기 스승 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심공 을범을 잘 지키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공에서 스승들은 각자 수행을 돌아보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세웠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0: 진각종 총인원에 육자진원 온마니 반매훔 염송이 울려 퍼지고 총인 덕일대종사 훈향을 시작으로 스승들이 헌화합니다. 진각종이 어제 서울 성북구 진각문화전승원에서 1박 2일간 진기 80년 추기 스승강공에 돌입했습니다. 춘기와 추기 1년에 두 번 열리는 스승강공은 전국 교화 현장의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법을 연찬하고 종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강공은 창종 80주년을 목전에 두고 개최돼 종단에 응집된 원력과 미래지향적 교화 방향을 모색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1: 참회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의 서원과 정진 원력을 모으고 진각창종 80주년 기념사업 원만 성취와 회향을 위한 종단의 응집력을 모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0: 덕일 대종사는 이번 스승강공 주제를 심공의범을 잘 지키자, 내 시간, 자리, 마음을 잘 지키자로 지정했습니다. 진각종의 수행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일상생활 속 시민을 밝히고 부처님 지혜를 실천하는 생활불교로 규범에 따른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2: 의범을 잘 지키는 것은 교화스승의 본분입니다. 시간과 자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종교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0: 창종 80주년을 맞아 인재 양성과 재원 마련, 시스템 정비를 3대 축으로 혁신을 꾀하고 있는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이용 지침과 관리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2: 수행정진과 교화방편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다운 인공지능 이용 지침과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진각의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0: 총인 법어에 이어 교육원장 정법정사의 주제 강론에서 스승들은 계율의 역사와 가치, 정신을 깊이 되짚고 시민 공부를 잘하자는 뜻을 모아 일상 속 참회와 서원 생활화를 다짐했습니다. 창종 80주년을 향해 도약하는 진각종이 이번 스승 강공을 계기로 참회의 근본 정신을 바로 세우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더 많이 꽃피울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가을비가 촉촉하게 적신 조계사 도량에서 제16회 국화화엄축제가 개막했는데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안식과 치유를 전한 가을축제 현장에 이은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조계사 도량이 짙은 국화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까지 내리던 가을비가 축제 개막과 함께 그치면서 맑게 갠 하늘 아래 활짝 핀 국화들이 한층 더 짙은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조계사 국화화엄축제가 어제 오전 대웅전 기당과 백송 앞마당에서 점안의식으로 한 달간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5: 국화 한송이 한송이가 모여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를 이루듯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어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4: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과 대중스님들이 도량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수미산을 비롯해 12지 신상 등 국화 장엄물에 청정수를 뿌리며 부처님의 법이 도량 곳곳에 피어나길 바라냈습니다.
6: 불교의 최고의 산, 수미산을 상징합니다.
7: 온갖 시름과 고통을 이 수미산에 다 걸어놓으면 그 고통은 소멸되고 좋은 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큰 수미산을
4: 비롯해 성도상과 코끼리상, 아이들의 웃음을 부르는 동물가족까지 부처님의 법이 국화꽃으로 피어 조계사를 화엄세계로 장엄했습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국화꽃내음으로 가득한 도량은 신도들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과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8: 국화의 향연을 가을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다양한 국화 장엄물과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는 외국인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9: We love the immersive experience to be able to hear the chanting and see the beautiful flowers and the ceremony around the chrysanthemum festival. It's just beautiful and the temple gorgeous.
10: We come from Canada, so this is very unusual for us. I don't think there are many Buddhists in Canada. So to see these people and the beautiful temple and the flowers and the ceremony, it's very nice.
9: And also the cookies.
4: 오는 17일 오후 4시에는 조계사 극락전합 특설무대에서 맑은 소리 합창단 정기 음악회가 열려 가을

0: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번잡한 도심에서 가을이 주는 계절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치유의 공간 조개사. 회색 빌딩 숲 사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물든 조개사가 종교를 떠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장으로 시민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도심 속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가

0: 에서 권공의식과 법성계를 봉독하고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과 신도회가 대표로 화엄경 인경본을 정대하며 야외 도량요잡을 대신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의 등불로 모시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정대불사라며 꾸준한 정진으로 일상에서도 정대불사를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법왕로 안팎을 가득 메운 처녀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에 머물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보살핵으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서산연합회와 수덕사연불원, 보원사 무차평 등 수륙대제 설행위원회가 2016 보원사 무차평 등 수륙대제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내포 가야산 보원사지에서 봉행된 수륙대제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조계종 호계원장 정목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서산연합회장 해산스님,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은 수륙제는 법계의 성현과 범부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다시 회향하는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달하 우송 대종사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에 푹 젖어 한 생각이 월등해지면 걸음걸음이 저절로 보살행이 된다고 법문했습니다. 이날 서산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천주교 복지법인 세간마을에 쌀 200kg과 이주민 다문화 지원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찬란했던 백제 불교 문화의 맥을 잇고 수륙 고운을 천도하는 제72회 백제 문화제 부여 수륙대제가 봉행됐습니다. 백제 부여 불교 수륙대제 보존회는 지난 10일 부여 구두례 선착장 일원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부여 불교 사암연합회장 정덕 스님, 이용우 부여 군수, 민명희 충남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여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보존회장 태설 스님은 수륙대제의 공덕으로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의 자비와 화합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백제의 선현과 호국 영령, 일체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오늘의 법석으로 자비와 화합을 실천해 백제 문화와 불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승병과 을병이 뜻을 모았던 곳에서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눴던 장군들의 후손도 참석한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노량해전 당시 칼끝을 겨눴던 이순신 장군과 일본 시마즈 요시히로 장군의 후손이 나란히 앉아 두 손을 모읍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서로 다른 편에 섰던 두 장군의 후손이 이제는 화해와 평화라는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옥천 가산사에서 지난 12일 호국에서 화해로, 화해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 제2회 한일 평화의 날 현장.
2: 지금 과거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가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은 제 소망입니다.
3: 全ての犠牲になられた方に対しては、もう心からの、ご冥福をお祈りしてます。韓日のこの平和の行事を、きっかけにこの灯火を燃やして、愛と平和で世界も平和になるようにね、やっていければなと思ってます。
1: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참석해 평화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외면해서는 진정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없다며 일본이 역사적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역사적으로 일본이 세워나ければならないのは 무限責任でございます. 朝鮮半島の人々が もうこれ以上 과거의 책임을 追及しないというまで 사죄する 気持ちを 持ち続け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はそのように 考えるのであります.
1: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평화는 선언을 넘어 양국가와 민간의 교류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오늘의 이러한 노력이 한일 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 가산사 주지 지원 스님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일본 교토 이비총에 잠들어 있는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귀향을 제시했습니다.
6: 일본 교토의 이비총에 잠들어 있는 원호

0: 여러분들을 4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와 편히 잠들게 하는 것, 이는 희생자들의 아픔을 온전히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평화와 평화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1: 한일 양국의 지도자와 불교계 그리고 민간의 모든 발걸음이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대장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 가산사에서 모은 평화의 다짐이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서울 마포 석불사가 인접 건물의 추가 증축으로 한강 조망과 수행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증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석불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증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측은 인접 건물이 옆일지까지 7층 규모로 증축되면 사찰 정면이 가려지고 사생활 침해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 경관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마포구는 해당 건물이 경관 심의를 거쳤다며 심의 의결서 등은 공개했지만 심의 도서와 조건 이행 자료 등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4: 제 방 창문을 통해서 방 안이 들여다보여가지고 그쪽 창을 아예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님들의 어떤 그 수행 기도 도량이 오픈되어 있다는 점, 사적인 영역들을 침해하고 방해하고 있다,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3: 육군 군법당으로 출발해 창원 도심포교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온 안국사가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새롭게 모시고 도량의 사격을 일신했습니다. 수행과 전법도량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안국사 점안 봉불식 현장을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영축총림 통로사 창원포교당 안국사 군법당.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장엄한 후불탱화가 여법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9일 복장의식에 이어 10일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의 증명 아래 안국사 삼존불 및 후불탱 점안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주지로 취임한 영산스님과 사부대중의 간절한 원력이 모여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6: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열심히 포교하고 도심 포교당 밖에 아이들을 통한 인재불사, 그리고 명상, 선명상을 통한 불교 문화 창달에 매진하겠습니다.
5: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정진해 지역을 환히 밝히는 도량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우리의 시대정신을 주의신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한국사가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의 원력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 주요 내빈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8: 이 안국스님은 이 창원이나 우리나라 전국에 내놓은 만큼 뛰어나게 비약적으로 또 발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9: 여러분, 번뇌를 멈추고 공덕을 짓고자 하거든 이 안국사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불사에 동참하시면 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5: 이날 법석에서는 삼존불과 탱화 조성 등 불사의 정성을 보탠 공덕주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통도사 우단바라 합창단의 음성공량이 더해져 환희심을 높였습니다. 육군 39사단 군법당으로 출발해 2022년 창원 도심 속에 새롭게 신축 개원한 안국사. 명상실 사유방 개원과 삼존불 봉안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는 선명상 포교 도량으로 새롭게 도약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3: 전주 보악산 자락에 자리한 금서남은 효행 근본 도량으로 이름난 사찰입니다. 금서남 신도와 지역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펼치는 효 잔치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0: 지난 11일 전주 완산 생활체육공원 야외 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열린 전주 모악산 금서남의 보은 문화제. 금서남은 도유형문화유산 불설대보 부모언중경 언해를 소장하고 있는 효행 근본도량으로 일찍부터 효문화 선행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옅어지는 효에 대한 인식을 고치고

0: 취하고 자비와 나눔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자는 주지 덕산 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올해로 6번째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역 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종교와 세대, 이념을 뒤로하고 함께 웃고 정을 나눈 합의장입니다.
1: 금선 보훈문화제는 효문화 개선과 선양을 위해 열리는 야단 법석입니다. 금선암 신도와 우리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0: 금선 보훈문화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효행사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역 정관계 인사와 불교계, 봉사단체의 응원과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저도 도지사로서 여러분들 곁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잘 모시면서 전주와 전라북도가 따뜻한 효문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잔치를 마련해 주신 덕산 스님과 우리 금선 자비 공덕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덕진 스님을 비롯해서 불자 여러분께도 정말로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0: 완주 송강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은사 도영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백산 장학재단 장학금 1,000만 원을, 식품기업 동원 FNC는 라면 100박스를 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는 퓨전 댄스 장구 공연과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읍 서울 반점은 정성껏 마련한 짜장밥 봉사로 즐거운 효잔치를 도왔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각자의 재능과 형편에 따라 팥빙수, 빵, 간식 기부와 미용봉사, 건강, 의료봉사를 벌여 금선 보훈문화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공경과 나눔으로 어르신 효잔치를 이어가는 금선암 대중과 봉사자들은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벗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한라산 자비도량 제주 정방사가 창건 102주년 산사음악회와 함께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정방사는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과 김성봉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수 천안합창단의 음성공약을 시작으로 가수 윤정과 이서현, 기타리스트 권설경의 다채로운 무대는 가을밤 산사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습니다. 주지 해일 스님과 백성식 신도회장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의 포교도량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해일 스님의 60년 수행 여정을 담은 에세이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봉정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

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게 있는데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현실의 그 괴리감, 그 차이만큼 고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고통을 어떻게 감소하느냐,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고통을 감소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대로 아는 거, 지혜롭게 보는 거. 고통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종의 고통 방정식은 기대값과 현실을 고통으로 지혜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알면은 집착을 누그러뜨리면 고통도 줄어든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와 마주 앉아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 시너지의 노정열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의 고통, 사고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정말 단순히 고통으로만 그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는 또 다른 에너지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시너지는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통찰력을 키워온 분들과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 서강대학교 김종락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다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이 네, 친구로서도 많이 보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아주 아마 저희가 존댓말을 쓰면서 진행을 해도 보시는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둘이 끝나면 또 반말 쓰면서 밥이라도 같이 먹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32년 만에 만난 룸메이트 MC 노정열을 네, 만난 소감은 어떠신지요?
1: 네,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저는 뭐 사실은 우리 MC님은 저를 지금 30몇 년 만에 보겠지만 저는 뉴스 이런 채널에서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미 얼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MC로서 섭외됐고, 또 제가 또 참여해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편한 MC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이것도 인연입니다.
1: 예, 큰 인연이고요. 예.
0: 자, 지난 시간에는 수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또 AI를 통해서 본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피할 수 없고 또 어찌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바로 그 네 가지 중에 고라고 하는, 또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인데요. 수학자이자 AI 전문가인 김 교수님이 바라보는 고라는 것이 무엇일지, 혹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 것인지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제자분들과 주로 수식이나 글자, 판서보다 말로 하는 수학법, 예, 수학수학법이네요.
1: 그러니까 그러네요.
0: 수학수학법이었는데 예, 예, 예. 그래도 항상 우리 학계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공식이나 방정식 이런 걸로 도표화나 수식화가 됐을 때 정말로 일반인들 보기에는 수학처럼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1: 예, 예, 예.
0: 우리 수학자에게는 고통도 어떤 패턴이나 공식이 있을까요?
1: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괴로움, 고통에 대한 공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게 있는데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현실의 그 괴리감, 그 차이만큼 고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고통을 어떻게 감소하느냐,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대로 아는 것, 지혜롭게 보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쟤를 그것을 이제 중에 숫자로 보면 분모로 졌습니다. 그래서 고통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종의 고통 방정식은 기대값과 현실을 고통으로 지혜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0: 분모가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1: 그렇죠. 분모는 지혜.
0: 아는

0: 것 그리고 것. 분자로서는 네. 기대값 마이너스
1: 현실적인
0: 현실값.
1: 예, 현실값.
0: 그러면 지혜는 위즘이니까 W 분해.
1: W 분해.
0: 기대값 expectation이니까 E.
1: 그렇죠.
0: 마이너스 현실 reality.
1: 그렇죠.
0: 고통은 pain이니까 P는 W 분해. 네,
1: 그렇죠.
0: E 마이너스 R이 되는군요.
1: 새로운 원리를 역시 하나를 알려지면 둘을 아시는군요. 예.
0: 야,
1: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0: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딱 와닿네요. 이 수학의 예, 예. 강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긴 해요.
1: 예,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하면은요, 그게 딱 와닿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의 주제가 고라면은 이 고를 이 공식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특히 그 분자에 해당하는 기대값과 그다음에 현실값. 현실값 요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집착이다라고 보거든요.
0: 집착이 클수록 예. 고통은 커지는군요.
1: 예. 그 기대가 크다는 거는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잖아요. 현실은 이런데. 그래서
0: 사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기대가 뭐 바람직하고 또 꼭 목표 설정해서 필요한 그쪽보다
1: 예.
0: 지나친 욕심 내지.
1: 그렇죠. 지나친 기대.
0: 뭐 탐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1: 예, 예, 예. 그래서
0: 그게 너무
1: 그
0: 크면 안
1: 부분이
0: 된다.
1: 우리의 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통을 증가시키는 그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착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알면은 집착을 누그러뜨리면 고통도 줄어든다. 그거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말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객관화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분모에 뭐가 자리 잡는가 궁금했었는데
1: 예,
0: 제대로 아는 지혜라는 게 자리 그렇죠, 잡고 있으니까
1: 예, 예, 예.
0: 분모가 크면
1: 예.
0: 확실히 고통이 줄어들 수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기대값 이런 부분이 크더라도 지혜가 더 커버리면은 그러면 우리 수식적으로는 리미트의 개념이거든요. 얘가 무한으로 가면 얘가 아무리 커지려고 해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와, 예. 그러니까 고통을 제대로 바라보고 직시하고
1: 예.
0: 그 고통이 주는 가치를 인정할 때
1: 예.
0: 더 우리의 삶이 더 글쎄 의미 있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사실 이론은 그런데 참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1: 그렇죠.
0: 예. 아까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이별의 고통
1: 예.
0: 가슴앓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요 제목이기도 한데.
1: 그렇습니까?
0: 가슴을 앓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사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그리고 살면서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표현 토사광란이 몇 번씩 오잖아요.
1: 예, 그렇죠.
0: 막 온몸을 주체 못할 정도로 괴롭고 예, 아픈 거. 이거
1: 예, 예.
0: 신체적 고통도 고통은 고통이거든요.
1: 그래서 우리 뭐 사고도 있지만 팔고까지 치면은 이제
0: 팔고.
1: 예, 팔고에 이제 추가로 네 개가 더 들어가는데 그 중에 뭐 오음성고라는 게 있습니다.
0: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1: 네. 네. 오음이 오온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온이 무성에서 나오는 고통입니다.
0: 아, 인간과 네. 우주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1: 예, 예. 그래서 몸과 마음 혹은 색수상식 하는
0: 네.
1: 그 오온 혹은 오음이라고 하는데 오온의 음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온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죠. 개로 이루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감각에서 오는 고통, 어떤 신체적인 고통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느껴지는 고통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불안하고 뭐 좀 분노스럽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에서 오는 거 있잖아. 부글부글 끓는 거. 그런 거 이제 오음 성고 중에 성고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른 고통들은 살면서 느끼는 큰 고통이라면 얘는 이제 그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아까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치지만 그것에 나오는 고통을 다시 마음이 못 다스리잖아요. 그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고통만 잘 다스려도 웬만한 것은 이제 그 고통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0: 뭐
1: 보거든요.
0: 제가 엉뚱한 생각으로 비화되는 걸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1: 예.
0: 고통,
1: 예.
0: 취업난,
1: 예.
0: 그다음에 뭐 연애와 결혼하기 힘들고 저출생으로까지 이어지는데
1: 예.
0: 아주 병폐적인 일부 현상이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1: 예.
0: 이별을 통보했더니
1: 아, 예.
0: 정말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1: 예, 예, 예.
0: 또 스토커라는 걸로 현상이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법제까지 만들어지고.
1: 예, 예.
0: 그거 진짜 아집이고 집착인 것 같아요.
1: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하는 사람이 큰 고통이잖아요. 그 행하는 사람은 자기는 뭐 이게 그
0: 근데 그것도
1: 경우에는
0: 결국 범죄면 고통.

0: 이어지잖아요, 그죠?
1: 본인한테는 고통으로 간다는 걸 처음에는 모르게 되겠죠. 그 본인이 편한 것이 상대방의 고통이지만 그 상대방의 괴로움이 다시 본인의 또 다른 괴로움으로 간다는
0: 거기까지는 그 인식을 잘
1: 못하는 거죠. 네. 아, 그런 레벨까지는. 네.
0: 이기적인 것 같긴 해요. 예. 데이트 폭력이란 말 들으면. 예. 네. 지금 오늘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 괴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학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숫자가 가장 인생의 전부잖아요, 사실은. 제 편견일지 모르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보는 불가에서는 예. 사자로 되는 게 사의 배수가 많은 것 같아요.
1: 아, 사의 배수.
0: 사성제.
1: 예, 예, 예.
0: 팔정도.
1: 예.
0: 12 연기.
1: 예,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108번 내도 예. 4로 나누면 나눠지잖아요.
1: 예, 예, 예.
0: 왜 이런 거죠? 무슨.
1: 그거를 이제 사진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진법.
0: 아, 이진법, 십진법 하듯이 예, 사진법.
1: 예, 사진법에 이제 배수처럼 돼서 암기가 쉽고, 그리고 이, 그게 또 나름 그 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8은 우리가 이제 8비츠 해갖고 IT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IT는 8비츠가 필요한데.
0: 그러네요.
1: 근데 그 8비츠를 다 쓰는 게 아니라 7비트만 씁니다. 아, 그 7비트는 2의 7제곱이거든요.
0: 그것도 엄청난 거죠.
1: 예, 예. 2의 7제곱의 개수로 하되, 근데 얘네들이, 이게 비트라는 거는 자리에 0, 1, 0, 1을 7개 쓰잖아요. 근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맨 마지막에 패러티 체크라고 하는 하나를 집어넣는
0: 하나 놔두는 거군요.
1: 네. 와, 안전장치죠. 그래서 모든 비트는 짝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0: 일단
1: 짝수로 만들어 놔야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얘는 문제가 있는 그 뭐 키워드를 썼을 때 아니면 전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8 정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8이라는 숫자는 뭐 현재 IT 정보 이론에 아주 중요한 숫자에 대응을 해서
0: 8비트.
1: 예, 8비트. 예.
0: 사실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거죠.
1: 예, 사방. 예.
0: 그다음에 사통 팔달 할 때 예. 여덟 방향으로 예. 뚫려 있을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1: 예, 예.
0: 아, 우리 사자랑 연결되는 게 많군요.
1: 예.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예. 정사각형 있잖아요. 정사. 아, 일자리 예. 일자리 정사각형을
0: 스퀘어.
1: 예, 스퀘어를 평면에다가 쫙 깔면은요.
0: 예.
1: 빈틈이 있나요?
0: 아, 없죠.
1: 네.
0: 다른 거는
1: 예.
0: 빈틈이 있을 수 있는데
1: 원을 채워놓으면은
0: 빈틈이 많죠.
1: 많죠.
0: 원을 채워놓으면 원하는 게 많아지죠. 갑자기 떠올랐지만 네.
1: 그만큼,
0: 아, 그러네요. 예, 예. 이 정사각형이야말로
1: 예.
0: 다 연결했을 때 빈틈 없이 꽉 채워지는
1: 꽉 채울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사라는 단어가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0: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성제도, 그죠?
1: 예, 사성제.
0: 고진멸도? 뭐.
1: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통은 그냥 뭐, 고진멸도 네 글자니까, 네 개니까 사성제로.
0: 구성제, 예.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1: 예, 예. 그런데 저는 그거를, 요게 구조가 있다. 단지 숫자 4가 아니라.
0: 예, 구조가 있다.
1: 구조가 있다.
0: 아,
1: 깜짝 놀랐어요. 구조가 있다.
0: 뭐 분자 화학식 같은 건가요?
1: 그래서 그 구조라 하면 이제 고집할 때 그게 고통을 우리가 진단이잖아요. 그 진단을 했는데 원인이 뭐냐 파악을 하자. 그래서 그게 세트로 묶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치 이제 한 사람의 다리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는 없애자. 그리고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0: 예.
1: 뭐지?
0: 멸을 하려면 돌을 닦아야 되는 거죠.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트가 돼서
0: 세트가 되는 거죠.
1: 2 더하기 2다. 4는 2 더하기 2다. 제가 말한 구조라는 거는
0: 고성제 집성제가 한 세트고 멸성제 도성제가 한 세트고
1: 예.
0: 2 플러스 2가 하나를 이루는
1: 그렇죠.
0: 거고.
1: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고진멸도를 구조화해서 보는 거죠.
0: 네.
1: 2 더하기 2로. 2 더하기 2. 그래서 그러면은 대신 2 더하기 2, 2도 하나가 다른 거와 연결돼 있는 그런 2죠.
0: 그렇죠.
1: 원인이 있는. 모든 게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단순 숫자는 아니구나. 숫자 안에 어떤 새로운 구조가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0: 예. 아유. 말씀 들을수록 수학자들이, 물론 이제 수학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1: 다양하죠. 예.
0: 이렇게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불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1: 예. 수학, 그러니까 불교, 그러니까 수학자 중에 불교 믿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사고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또 수학적인 이제 어떤 개념에서 관찰을 하니까 훨씬 불교 왜 부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부처님 말씀 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0: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 많잖아요.
1: 참 어려운데. 예.
0: 그 단순히 그냥 우리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오히려.
1: 저희 처음 시간에 네. 김성구 교수님 물리학자이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뭐 양자역학도 네. 또 입자냐 파동이냐도 네. 꼭 단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예. 어느 학문 분야든지 그렇게 깊게 가면 또 우리 부처님 말씀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논리는 저는 다차원 논리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건 1차원 혹은 2차원적으로 본다면 부처님은 다차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볼 때는 2차원 정도로 하면은 막 겹쳐 있는 것도 막 헷갈리지만 부처님은 하나도 겹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술술술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 우둔한 중생들은 그 그림자만 보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니 이렇게 헤매는 거죠.
1: 예. 우리 김종락 교수님이 예. 또 이렇게 불교를 깊게 이해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마인드 부디? 아, 예. 라는 예. 것이 살짝 이슈가 돼서 예. 이게 이제 외래어인지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예. 국제적으로 활용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마인드 부디라는 말을 예. 만든 것인지 어떤 건가요, 이게?
0: 마인드 부디 이제 영어 단어인데 이제 마인드라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부디라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인도의 단어인데 영어화된 거라고 하는데 그냥 깨달음에 관련돼요. 지식이 높은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고 하고
1: 붓다라고 하죠. 예.
0: 그게 이제 그 단어가 어원입니다. 부디가.
1: 아, 영어로 부디즘 그러잖아요.
0: 예, 예. 그래서 그 접두어죠. 접두어로서 부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자 이런 건데 실제로 구성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 유네스코 등 네. 자랑스러운 그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문화인 팔만대장경. 팔만대장 기반입니다. 팔만대장경 기반.
1: 이 마인드 부디가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팔만대장경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표현해야
0: 돼요. 그렇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찾기가 힘드니까 예. 거기에는 나온 정보를 일반 사람이 질문을 하면 특히 자신의 고민을 질문을 하면 뭐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걸 질문을 하면 팔만대장경의 좋은 문구를 갖고 와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참고해서 수련도 하고 또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툴을 얘기하는 거죠.
1: 마인드 부디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0: 웹사이트로서
1: 웹사이트
0: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는
1: 거기 가서 예. 마인드 부디라는 웹사이트 예. 가서 질문을 예. 하면 예. 하, 저
0: 챗GPT처럼
1: 예 여자친구랑 하면. 이렇게 예. 깊게 잘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너무 괴로워요 하면 예. 팔만대장경에 나온 좋은
0: 문구를 갖고
1: 문구를
0: 와서,
1: 갖고 와서 어허. 일종의 지침을 제시해 준다.
0: 그렇죠.
1: 아니 이걸 언제 개발하셨어요?
0: 올해 초에 한 5월 달 정도에 1차 개발을 했고 그래서 한 지금 한 뭐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요.
1: 가입자들이 있고
0: 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아이디를 안 받고 그냥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네.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경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은 고민 상담 위주였는데 경전 탐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또 메뉴도 만들어서
1: 경전 탐구.
0: 거기다 모든 온갖 경전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내가 그냥 술술술 대답을 해줍니다.
1: 아니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수제자들이나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교수님들이랑 하신 거예요?
0: 우리 연구실에 있는 아까 그 스마트한 연구원들하고 또 열심히 하는 연구원들이랑 같이 해서 한 3개월 정도 해서
1: 아니 단순한 질문 한 번 더 예. 그러면 해인사 가서 팔만대장경 보셨죠?
0: 좀 좋은 질문이신데 그 농담인 건 그죠?
1: 아니 진짜 그걸 봐야지만 영감을 얻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지는 않고요.
1: 국보잖아요 국보. 네.
0: 그 팔만대장경이 디지털화 됐습니다.
1: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언제? 했을 것 같긴 한데
0: 5-6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팔만 그 해인사에 있는 그 경이 있잖아요. 다 사진 찍었습니다.
1: 그래서 그걸 다 디지털화했다.
0: 예, 그거를 우리 제가 한 게 아니고
1: 우리, 물론 선배들
0: 불교 경전 아카이브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대에서 진행하는 거기에 디지털화돼서 사진이 다 찍혀 있는데 네. 한자 원본에 또 한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된 네. 주석 이게 해설이죠. 해설이
1: 그것도 다 디지털화돼 있다.
0: 디지털화되어 있다. 와, 한번 꼭 가보셔갖고. 보시면은 그냥 경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이 다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1: 정보통신 강국이니까 예예예 예, 예. 해놨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거를 당연히 있겠거나 해서 그거를 마인드 부디로 이렇게 네.

0: 응용 개발하신 거군요.
1: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그 한자를 해설을 했지만 그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0: 모르죠.
1: 뭐. 단어가 좀 어렵고 뭐 비구 뭐 이런 단어를 일반 사람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네. 그래서 일반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AI 기법을 쓴 거죠. 그래서 저희가 AI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를 디지털 8만 대에서 갖고 오고 그것을 현재 최신 AI를 써서 가장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하고 예. 그것을 계속 그 고도화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도 얘가 이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나온 거야.
0: 8만대전경에 이런
1: 어디에서
0: 문구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거를 제시해주는 기법을 썼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RAG고 그거를 RAG니까 생성 증강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만의 DB를 구축해서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경전 내용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예. 뭐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AI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은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야 하면은 얘가 이상한 데서 갖고 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경전에 어디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0: 마인드 부디.
1: 마인드 부디라고 합니다.
0: 부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이야, 네. 이야 진짜 수학자이자 AI 전문가로서 할 딱 그 웹 사이트를 예. 개발하신 거군요.
1: 예, 예, 예. 그래서 아유, 학생들에게는
0: 대단하시네.
1: 예,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게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AI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장 최적의 한글화 버전을 하자 했고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동의를 했고 지금은 이것을 이제 다국어로 번역하는 거에 지금 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0: 다국어로?
1: 예. 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되면 예. 다국어로도 잘 되겠죠.
0: 그러네요.
1: 근데 기존에 있던 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안 돼 있다 보니 네. 다국어로 할 때는 또 번역이 어렵게 되겠죠.
0: 어색하기도
1: 그래서 하고. 저희가 그 미들 스텝으로 한국어를 편안한 현대어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언어로도 해서 만리장서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0: 저 만리장성 한번 정복하죠, 뭐 저희가.
1: 8만대장경을.
0: 저 교수님. 예. 만리장성은 10,000 만이잖아요. 예. 우리는 8만이잖아요.
1: 잘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예.
0: 80,000인데. 예.
1: 만리장성에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0: 8만대장경도 4 곱하기 2만이네요.
1: 우리 갑자기
0: 또 사진법이네요. 예.
1: 사실은 이제 8만대장경이 그 8만이라는 게 원래 8만 4천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경은 8만 2천 정도 되는데 8만 4천이라는 단어가 모든 중생의 어떤 번뇌 수라고 하더라고요.
0: 8만 4천 개나 돼요?
1: 예. 와. 사실은 더 있지만 8만 4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0: 너무 많다. 하나하나 따지면 8만여 예. 개가 될 정도로 예. 우리 인간의 새 속에 번뇌가 많군요.
1: 그래서 그 번뇌를 경전을 통해서 없애자라는 의도로 이제 8만 4천 개까지 목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혹시 교수님 골프 치세요? 미국에서는 싼데
1: 거의 안 칩니다.
0: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가끔 행사 진행을 해서 가는데 농담 삼아 그 홀 예, 그게 뭐. 108mm예요.
1: 아 그래요?
0: 직경이 예.
1: 아 그러니까 10점
0: 10.8cm인 거죠.
1: 오, 그걸 관찰하셨구나.
0: 아니 어떻게 여기서도 안 들어가는 게 홀이거든요. 예, 예, 퍼팅이 예. 어려운 건데. 아,
1: 그렇죠.
0: 농담 삼아 그래서 이제 잘 올렸다가도. 퍼팅 30cm가 안 들어가서 타이거 우즈마저도 가끔 우승 못할 때가 있는데 예. 이 108번에 휩싸리는 거죠.
1: 너무 멋있는 비유인데요. 예.
0: 예. 그 이게 홀이 공이잖아요.
1: 예, 예. 공.
0: 안 들어가면 헛되도다.
1: 아, 오늘 되게 좋은
0: 골프 불교입니다.
1: 아유. 좋습니다.
0: 참 진짜 너무 잘하신 마인드 부디.
1: 예, 예. 그런 의도로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0: 근데 참 그 수학자라는 게 대단한 게 경전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잖아요.
1: 예, 예.
0: AI는 인류의 가장 최신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이 두 예. 개를 접목시키면 예. 수천 년의 인류의 지혜가 우리 현대인에게 예. 우리를 사는 우리 지구인들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고
1: 예, 예.
0: 솔루션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1: 예, 예, 예.
0: 그 해법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1: 예, 제가 원했던 게 그겁니다. 600년 전 그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서 현대인의 마음을 보다듬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최신 현대 AI 기법을 활용해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2: 그러네요.

0: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1: 예.
0: 뭐 그 말로도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의
1: 예.
0: 가장 오래된 지혜를
1: 예.
0: 가장 최신 기법으로 읽어낸다.
1: 그렇죠. 예.
0: 야 교수님 제자 중에도 이제 훌륭한 수학자
1: 예.
0: 또 수학은 이제 기초 가장 기본 학문이라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걸 이렇게 응용하시는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수학자 중에는 경제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경제학자도 꽤 있습니다.
0: 뭐 게임 이론 개발하신 분도
1: 예. 예.
0: 수학을 바탕으로
1: 우리 그 영화 뭐였죠? 뷰티풀 마인드.
0: 뷰티풀 마인드.
1: 예. 존 내시라는 분인데 존 내시가 이제 박사 과정 때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우연히 만든 그 게임 이론이
0: 예.
1: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유명해져서 그 노벨상을 탔지만 그분이 관심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0: 네. 저한테 질문했죠?
1: 예.
0: 돌려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1: 그분이 AI에 관심 가졌더라고요.
0: 아, 그 당시에?
1: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진짜 뷰티는 많이 든데요?
1: AI는 원조가 수학자입니다. AI 원조는 그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1950년도 그 10월 달 논문에 나왔거든요.
0: 아, 벌써 뭐 네. 70여 년 된
1: 그렇죠.
0: 사고군요.
1: 그때 can machine think,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라는 이제 그 화두를 던지면서 AI가 시작됐는데 1, 2년 후에 미국에서 그게 확 터졌어요.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 다스머스 컨퍼런스라는 그 다스머스 칼리지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그 학교에서 컨퍼런스를 크게 열었는데 그 컨퍼런스가 AI 학회 최초에 거기에 이 존 내시 분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 이미 존 내시는 이 AI 물결을 좀 알고 있었구나.
0: 예.
1: 존 내시도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0: 예.
1: 존 내시도 이미 AI라는 개념이 있었고
0: 좋은 생각을 내신 거잖아요.
1: 그러네요. 지금 생각한 건가요?
0: 네, 지금 생각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어떻게든지 한번 네. 친구의 질문에 개그맨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내신 걸로 하겠습니다.
1: 야, 좋은 걸 낸 분, 존 내시.
0: 야, 진짜.
1: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이 너무 반갑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 내시 또한 AI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0: 인공지능 전문가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이제 강점도 있고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 강국은 맞고
1: 네.
0: AI가 잘 되려면 반도체가 뒷받침 돼줘야 되는 건 맞죠?
1: 그렇죠. 예.
0: 기본적으로는.
1: 예.
0: 그리고 국가에서도 뭐 각종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
1: 예.
0: 더 나아가서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제가 듣기로 양자 컴퓨터도 세계 5위인가 6위인가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0: 오, 그래도 10대 강국 안에 든 거잖아요, 지금.
1: 근데 그게 그 부동의 1, 2등이 있고요.
0: 중국, 미국이죠.
1: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은 뭐 그 안에 든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현재 수준에서는.
0: 뭐 인구가 네. 3억 7천, 15억 뭐 이러니까.
1: 예, 예, 예.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뭐 돈을 들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예.
1: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인재라든지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 뭐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한 10년, 15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어야 하거든요.
0: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1: 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 이제 그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0: 역시 알고리즘은 수학 아니에요? 그렇죠.
1: 그렇죠? 아, 네.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피터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0: 그 피터지게 쇼한 거군요, 그분이 또. 그분이 오늘 좀 막나가네요, 친구가.
1: 반수학자입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문하신데 피터 쇼어가 양자 알고리즘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맨날 그 숭상하는 앨런 튜링 있죠. AI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앨런 튜링의 알고리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익스포넨셜리 막 두 배 이상으로 두 배가 아니라 2의 파워 배수로
0: 속도와 양이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깊은 거죠.
1: 그때부터 미국은 특히 뭐 돈을 엄청 많이 쏟아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 알고리즘은 이론이고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고 해서 지금 좀 많이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고
0: 네.
1: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존의 암호 시스템이 깨진다.
0: 들었어요.
1: 그건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암호 시스템은 고전 알고리즘으로는 못 깨는데

0: 양자 컴퓨터로 구현이 된다면 깨질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라는 또 분야가 또 최근에 세계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마 한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좀 일찍 준비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저도 그때 이제 양자 암호 알고리즘 제안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래서 뭐 AI 양자 뭐 컴퓨터 혹은 양자 계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계속 리드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그럼요. 우리 문학상하고 평화상만 노벨상을 탔지만 사실 우리 기초과학도
0: 그렇죠.
1: 그래도 더 탄탄하게 발전해야 되고
0: 그렇죠.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이 기본이 안 되면 지금
0: 예.
1: 말씀하신 모든 응용과학들이 굉장히 기반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수학을
0: 예.
1: 물론 저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머리 쓰는 게 조금 고통스럽더라고요. 가끔 뭐 100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 싸맸던 학생으로서의 고민,
0: 예,
1: 고통이
0: 고통.
1: 저의 두뇌도 개발시켜 준것 같고
0: 그렇죠.
1: 인류가 여기까지 우주 달나라도 가고 이렇게 양자
0: 예.
1: 물리학을 발전시킬 때는 수학자들의 고통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우리 화두가 이제 고통인데, 고통을 긍정의 힘으로 이제, 바꾼, 전환시킨 사례인 거죠. 그
1: 예.
0: 수학자들이 고통만을 생각했다면 못했을 건데, 이 고통을 계단 삼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AI 세상 또 예, 혹은 양자 컴퓨터 세상이 이제 도래를 하겠죠. 그래서 고통을 긍정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마 고통을 극복하는 어떤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성장통 겪고 나면 더한 단계 심신이 업그레이드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통이란 말도 하고. 근데 왜 사랑니는 아픈 거예요? 나중에 다 나이 먹어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0: 저는 사랑니가 안 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1: 아직 지혜가.
0: 예, 그 고통은 모르겠습니다.
1: 사랑니가 아마 영어로 위즈덤,
0: 아, 뭐
1: 뭐,
0: 티스인가
1: 티스인가
0: 이랬을까요?
1: 그렇죠? 아직 지혜가 없으십니다.
0: 예,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1: 사랑니를 좀
0: 그런
1: 겪어보셔야.
0: 지혜는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1: 오. 그리고 또왜 우리 부력을 개발했다는 뭐, 유레카를 외쳤을 때, 그러니까 고민과 사유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 욕조 속에서 나오면서 그 부력의 원리,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 번민을 했겠어요? 계산이 잘
0: 그렇죠.
1: 안 되는
0: 예.
1: 것들.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유일적의 법칙 예를 들기도 하고 뭐
1: 상아 떨어지는
0: 떨어지는
1: 걸
0: 것을
1: 보고도.
0: 봤다고 하고 또 데카르트는 이제 파리가 천장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걸 좌표축으로 만들었다고도 하고
1: 아,
0: 이게
1: 그래요?
0: 전설입니다. 이게
1: 야.
0: 그분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게 뭐그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뭐 유레카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했지만 그 발견까지는 이분들이 숨은 고통이 있었고
1: 예.
0: 그분들의 마인드에서는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전이다, 챌린지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은 시도를 못 하는데 챌린지다라고 해서 저는 그 유명한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사르트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1: B와 D 사이에
0: C가 있다.
1: 그 사르트르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0: 왜요?
1: B와 D 사이에는 와가
0: 예.
1: 있죠.
0: 그러네요.
1: B와 D 사이니까.
0: 예.
1: 네, 죄송합니다.
0: 그래서 그 B는 이제 birth, 그 태어남과 그다음에
1: 탄생과
0: D니까 우리 지금
1: 죽음.
0: 생로병사, death, 죽음 사이에는 C, C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또 질문을
1: 또
0: 했네.
1: 질문하시나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1: 챌린지로 하겠습니다. 도전.
0: 아, 저도 그걸 도전이다,
1: 네.
0: 혹은 뭐 다른 단어로 하고 싶은데. 사르트르는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1: 실존주의
0: 실존주의처럼
1: 철학자죠.
0: 그분은 초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 선택의
0: 예,
1: 연속이니까.
0: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한다. 우리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신자니까
1: 네.
0: 그 선택하기 전에 저는 컨디션, 조건이 있어야 된다.

0: 씨를 또 넣고 네. 그리고 그 선택 후의 결과, 컨시퀀스 혹은 컨클루전, 결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B와 D 사이에 CCC가 있다.
1: 나는 삼시다. CCC가 있군요.
0: 삼시다. 이렇게 저는 나름 불교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뭐였죠? 3C가?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0: 컨디션, 초이스, 그다음에 컨시퀀스.
1: 조건, 선택,
0: 그다음에 결과. 네. 조건과 선택과 결과가 항상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 네, 연기법처럼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요즘같이 이제 이 스튜디오 오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P와 D 사이에 car가 있다는 자동차. 뭐든지. 우리 인생에 항상 네.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0: 네. 그래서 C라는 단어가.
1: 자신만의 C를 넣어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0: 저는 되게 C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원래 B하고 D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C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1: 저 커뮤니케이션.
0: 자신만의 C를 찾아봐라. 삶과 죽음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르트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만의 씨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나의 씨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0: 씨앗?
1: 네. 네. 뭐 네. 삶과 죽음 사이에
0: 네, 씨앗이 있다.
1: 그러니까 고통은 결국 네. 도전을 불러 일으키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자꾸 이겨내 가잖아요.
0: 극복을 하고
1: 네. 극복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겨내고 극복할 대상이 고통이기 때문에 예.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0: 고통이 있어야 되죠. 일종의 허들이 네. 있어야
1: 허들이 있어야 넘죠.
0: 넘죠. 허들이 없으면 많이 못 넘겠죠. 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했어요. 한 5학년 때인가 한 달을 하고 그만뒀는데
1: 무슨 허들이 있던가요? 어려움이
0: 왜냐하면
1: 있었어요?
0: 같이 뛰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네. 100m 달리기를 저도 더 빨리 뛰더라고요. 그래서
1: 그거를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안 됐군요.
0: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육상의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제가 뭐 허들 육상 중에 허들 이제 체육 시간에 허들 게임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걔는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세 발인가 네 발에 딱 넘어와야 돼요.
1: 그게 어렵죠.
0: 그거를 이렇게 것보다. 하다 보면은 막 스텝이 꼬이는데 저는 진짜 신기하게 따다닥 탁 따다닥 탁.
1: 그때부터 몸이 수학화돼 네. 있었네.
0: 그런가요?
1: 네. 도약이 뭔 줄 알고.
0: 예. 아직도 자다가 그때 내가 뛰는 그 느낌이 납니다. 그때 내가 내 발에 그걸 뛰어넘어야지. 아유. 그거를 지금도 아련하게 그때 내가 한 번도 스텝이 꼬이지 않고 뛰어넘었구나. 그래서 이제 육상 선수권 이런 거 볼 때마다 꼭 허들 경기 보면서
1: 재밌게 보시겠네요.
0: 저는 저거 다리 꼬이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유심히.
1: 우리가 이제 비유법적으로 스텝이 꼬였다 그러는데 우리 김종락 교수의 유년기에는 진짜 네. 스텝 안 꼬이고 허들을 잘 넘으셨군요. 아유 참.
0: 예.
1: 혹시 그 예. 미국 가서 예. 공부하실 때.
0: 예.
1: 괴로움, 고통, 예. 시련. 몇 가지만 말씀해
0: 전곡을 찌르는데 제가 사실은 불자는 아니었고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한 30대 초였는데 그때 한 2년 차 됐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시련이 좀 있었어요. 뭐 공부 학문적 시련보다는 제가 무슨 서클에 있었는데 예. 서클의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시카고에서
1: 네. 네.
0: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 근데 시카고는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절에 일요일 날 갔고
1: 예.
0: 우리가 말하는 이런 템플이라기보다는 가정집 한 3층짜리 가정집에 2층이 법당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간 거죠. 가서 거기 이제 법회죠. 일요일 날 법회에 이제 절을 하고 절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절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네. 끝나고 나서 뭐 처음 오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담을 하면서 왜 왔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법명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1: 뭐예요?
0: 그때 받은 변명은 진섭이었어요.
1: 진섭.
0: 예. 저를 딱 보자마자 너는 진리를 섭취해야 된다.
1: 섭취해야 된다.
0: 근데 이제 학생인 걸 제가 얘기했으니까.
1: 섭생해야 된다.
0: 그래서
1: 진섭.
0: 진리를.
1: 그래서 애창곡이 변진섭 노래잖아요. 야, 그게 이렇게 연결될지 몰랐네. 오늘 끝나고 노래방 한번 가시죠.
0: 아무튼 그게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와의 인연이었고.
1: 그러니까 유학 생활의 고통이.
0: 예.
1: 우리 불가에 입문하게 된
0: 그렇죠.
1: 과정으로 또 승화가
0: 되고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좀 그거 정말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유 참 네. 진짜 우리 김종락 교수님하고 네. 32년 전에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로서 이렇게

0: 질문 던진 거니까 네. 시청자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사적인 이야기 할 거 산더미지만 저희가 그래도 공적인 방송이라 이 정도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인드 부디가 부디 잘 되시고
1: 예.
0: 조금 외람되지만 네. 요즘에 김 교수님에게 네. 약간 신경거리, 고통거리 혹은 네. 약간 괴롭게 느끼시는 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뭐 있어요?
1: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런 거 사실 엄청 네거티브한 건 많습니다. 근데 네거티브한 거를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저는 요즘에 연구를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게 더 네거티브한 게 올수록 뭐 힘들을수록 더 연구를 열심히 하자고 해서 요즘 논문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그래서 큰일 났네. 논문 쓰는 게 재밌다 그러면.
1: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철들었나 논문 쓰는 거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적당한 수준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거를 하자라는 생각인데 요즘엔 다른 거를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거에 예전에는 막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연구를 못한 거죠 거꾸로. 근데 네. 지금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거는 그냥 내려놓자. 그래서 그냥 내려놓다 보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겨서
0: 아니 사실 학자로서는 결과물인 논문만 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1: 그렇죠.
0: 그야말로 세상에 딱 예. 자기의 기록물을 남겨놓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쓰는데 그 논문을 이제 수학 논문도 있겠지만 수학과 지금 저런 불교 논문도 쓰고 싶고
0: 아 예. 네,
1: 불교 논문
0: 할 게 많네요.
1: 싶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불교와 AI의 관계, 불교와 수학과의 관계 이런 글도 쓰고 싶고 그래서 뭐 기고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좀 액티브하게 제가 하는 연구도 연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어떤 글이든 아니면 뭐 영상도 촬영하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해서 사람들한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돼야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사라짐에 대한 어떤 뭐 저만의 어떤 의무라고 할까 의무를 좀 해주는 게 아닌가.
0: 아니 이미 제자들하고 이렇게 마인드 부디라는 좋은 네. 웹사이트 개발하셨고
1: 네.
0: 또 유학생활 중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네. 불과의 입문을 한 것만으로도
1: 네.
0: 김종락 교수님 네. 저의 친구를 떠나서
1: 네.
0: 굉장히 중요한 수학계에 중요한 인물이 되셨고
1: 네.
0: 이제 저희 방송도 그렇지만 더 김종락 교수가 생각하는 거를
1: 네.
0: 뭐 유튜브라든가 더 네. 대중적인 채널들을 통해서
1: 네.
0: 조금 더 전파해 주시고
1: 네.
0: 거기서 또 깨달음이나 자극이 돼서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1: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또 어떤 제가 아까 말씀한 씨앗이 되고자 이렇게 조금 이런 방송도 좀 하고 그러는 목적이 있습니다.
0: 아유, 사실 뭐 밤새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1: 네.
0: 우리 김종락 교수랑은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1: 네.
0: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미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킬지 인생으로서 증명해 오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으로 또 인연이 되고 계기가 되면 다른 주제로 모실 수 있길 바라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말씀 나눠보니까 어떠셨나요, 김 교수님?
1: 저는 뭐 친구랑 얘기하듯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아주 잘 이끌어 주셔서 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부담 없이 잘 꺼낼 수 있었고 또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행복하고 사실 불교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못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우리 대학원생들이 불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강요가 되다 보니까
0: 아이고.
1: 요즘에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를만 할 뿐이고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재미난 부분들은 저의 또 다른 도반들이 있습니다.
0: 예.
1: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랑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런 어떤 뭐 약간의 조금 불교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희 사실 이 BTN 시너지 방송도
1: 예.
0: 아카이브에 쌓이니까요.
1: 예예.
0: 김종락
1: 예.
0: 교수님이 하고 싶은 예. 말씀들
1: 예.
0: 두 편에 걸쳐서
1: 예.
0: 기록물이 남긴 겁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마 마인드 부디 찾아보신 분 중에 또 김종락 교수가 BTN 시너지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구나.
1: 그렇죠.
0: 예. 다 연결되고 검색하면 또 찾아볼 수 있고.
1: 예.
0: 예.
1: 좋습니다.
0: 사실 우리 시대의 이 현인들을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의 오랜 친구인 김종락 교수가 서강대학교 수학 교수 또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것도 참 큰 귀감이 되고 또 저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네. 우리 김종락 교수님의 좋은 멋진 생활 속의 지침이 더 많은 우리 대중들에게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주제는 고통이었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고통은 그 자체로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너지 애청자분들도요, 일상 속의 작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더 크게 하는 디딤돌의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 시너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퀴즈.
1: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니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에서 오는 10월 24일 미타사 천불전 앞에서 전통문화 체험축제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 체험 및 바자회와 함께 김중일, 정시영 악셀밴드 등이 선사하는 품격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66-3378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래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국보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를 모시고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래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화두의 제왕 이못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못고, 이 공안의 출처, 이못고라는 것은 시신마 혹은 시슴마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두 번째, 이못고 의미, 어떤 의미인지. 세 번째, 이못고 모든 수행의 출발점. 네 번째, 화두의 제왕 이못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다섯 번째, 이못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참나 개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암송하고 마음으로 새긴다면 여러분들이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씩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성을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들고 머지않아 진여자성을 알아차려서 견성성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나의 것, 나의 몸,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라고 내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합니까? 보통 내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 혹은 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와 내가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라는 말은 줄이면 이게 줄임말인데 원래 나의 줄임말입니다. 나의를 줄이면 내가 됩니다. 내라는 말은 나의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그러면 나의 집, 내 몸 그러면 나의 몸, 내 마음 그러면 나의 마음입니다. 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라는 자성의 참나의 바탕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내 몸, 내 마음, 내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지칭할 때 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참나를 지칭할 때는 내라고 하지 않고 그 내 것의 주인인 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는 다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쓸 때 평상시에 내라고 쓰는 이유는 항상 우리는 참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에 비춰진 내 마음 혹은 내 몸 혹은 내 것들을 함께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때 혹은 내 몸이 어때 혹은 내 것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참나는 내가 아니라 바로 즉 나이가 아니라 그 주인인 나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이목고 공안에 출처되어 있습니다. 이목고라는 공안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육조 회능 스님과 남학 회양 스님의 문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남학 회양 스님은

원래 예, 숭산에서 있었습니다. 예, 숭산에서 있다가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싶어서 예, 육조 스님을 뵈러 오게 됩니다. 예, 오자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육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숭산에서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러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게 신마물 임마래. 우리말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회양 스님이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가 무슨 물건 그러면 뭐라 할까요? 제가 회양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출가하고 나서 받은 법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속에 출가하기 전에 이름을 내서 저는 누구입니다. 그것도 태어나고 나서 받은 거잖아요. 또, 그러면 이 몸이 나이니까 이 몸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몸은 이번에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잖아요.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 누구 몸이다? 몸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무엇으로도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고 가고 지금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이 주인이 뭐지? 라고 참굴하게 됩니다. 그게 이목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참굴을 합니다. 8년이 지나서 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조 스님이 항상 법문할 때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이 우주법계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사라지도 사라져도 있다. 몸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몸이 사라져도 존재한다. 이런 한 물건에 대해서 법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자, 그러자 해닝 스님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가 8년 동안 참고를 했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얻은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회양 스님이 뭐라 했냐면 갈고 닦는 것이 없는 거는 아닌데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갈고 닦는 건 뭐예요? 오염된 걸 닦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그 오염된 마음, 욕망과 집착으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서 얻은 거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회양 스님이 뭐라 했냐면 갈고 닦긴 했는데 그 주인을 깨달아 보니까 애초에 오염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갈고 닦음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해능 스님이 그 오염되지 않는 그것이 일체 재불의 혼념이다. 즉, 일체 재불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도 알고 너도 아느니라. 즉, 깨달음을 인가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시신마, 즉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 무엇인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이제 시신마 혹은 시습마라고 하기도 하고 시수는 이것이 누구인고 이런 뜻입니다. 또 연불시수란 말이 있습니다. 연불선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불하는 이 주인이 누구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목고 공안의 모습입니다.

0: 자, 이목구의 그러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네. 자, 지금 여기 마음과 행위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행위란 육근,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육경, 색성향, 미촉법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데 그 알아차릴 때 내게 전달되는 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육식입니다.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이 매 순간순간 작용합니다. 이렇게 할 때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눈. 눈이 나일까요? 아니면 나의 눈인가요? 나의 눈이죠. 그죠? 귀가 나일까요? 귀의 주인이 나일까요?
1: 귀의 주인. 네.
0: 코도, 혀도, 몸의 촉감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도 정보도 다 똑같습니다.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코, 나의 혀, 나의 피부, 몸, 그 다음에 나의 들어오는 정보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안, 이, 비, 설, 신, 의를 통해서 색, 눈으로는 색깔과 모양을 보게 되고 귀로는 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비, 코로는 냄새를 맡게 되고 설, 혀로는 맛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몸으로는 촉감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감촉을. 의는 이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가 나일까요? 듣는 주인이 나일까요?
2: 듣는 주인이나.
0: 예, 저 밖에 보이는 모양이나 색깔이 나일까요? 그것을 보고하는 주인이 나일까요?
2: 보고하는 주인. 예,
0: 그러므로 색성향 미촉법도 내가 아니죠. 내가 그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자, 그것이 전달될 때 육근을 통해서 밖에 육경이 육식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즉 감각 정보로 우리는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은 눈으로 보는 시각정보를 말합니다. 이식은 귀로 듣는 청각정보를 말하고요. 비식은 코로 냄새 맡는 후각정보죠. 그 다음에 설식은 맛을 보는 미각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촉각 정보고요. 의는 이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작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가 아니죠.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이 매순간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을 하는 주인이 누구인가 합니다. 주인이. 이것이 이목고.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행, 걷고 다니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이거 몸의 행위를 말한 겁니다. 갈 때 뭐가 가나요? 몸이 가죠. 근데 몸이 나요? 몸의 주인이 나요?
2: 몸의 주인이
0: 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행위를 하는데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이 주인이 누구인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침묵하고 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고요함 이 주인이 누구이냐.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그 주인을 깨닫는 것 그 주인을 참나라고 합니다. 참나를 알아차리는 그 수행 방법이 바로 이 목구다. 원래는 이 무엇인고 했는데 화두는 될 수 있는 줄이거든요. 길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탁 떠올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구 약간

0: 저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 먹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그다음에 앉고 눕고 혹은 말하고 침묵하고 일체절제시 매 순간순간 내 눈과 그다음 그내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작용할 때 그때 그것을 보고 주인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을 회광반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죽비를 다 보세요. 죽비를 누가 보고 있죠? 그러면 죽비를 보면서 아 내가 보고 있구나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돌아와서 나와 죽비를 동시에 본다. 이게 회광반조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회광반조라는 말을 쓰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본다는 개념은 당연한 거니까 내려놓고 밖에 죽비를 보면서 저 죽비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재료는 무엇인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자성을 비추고, 자성을 알아차리면 자성에서 다시 밖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것이 회광반조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즉, 이목구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일체절제시에 나의 행위, 그 다음에 나의 마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의 주인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이목구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1: 네.

자, 그러면 왜 이목고를 하게 됐을까? 네. 자, 이목고는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네, 사실 우리 조사선의 화두에서 이목고라 하지만 어떤 수행도 다 이목고. 즉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어도 다르고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나 혹은 언어나 혹은 문자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근본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왜냐? 수행의 시작은 항상 무엇이든지 어떤 수행이든지 이 근본 의문이 있어야만 출발할 수 있거든요. 의문이 없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는 태어나서 꼭 죽어야 되지?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부처님도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사람만 그럴까요? 일체 생명체는 다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아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몸과 말로써 실천하고 행위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 것이 세상 생명체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면 다 죽음에 갑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원하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늙고 병들고 죽음은 어떤 생명체도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런 의문의 총체적인 말이 바로 이목고다. 부처님도 여기서 출발했고요. 네.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나지 않고 가르침을 잘 모른다 해도 한 번쯤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인생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 하지만 그럼 운명은 뭐지? 우리는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잘 알지 못하죠. 그 궁금해한 것을 그 계속 찾아서 찾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찾아낼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0: 그래서 염도염궁 무념처 이런 말을 합니다. 도저히 더 갈 수 없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지혜로는 더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거든요. 계속 찾아 들어가면 그럼 거기에서 막혀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목구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네, 모든 중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고등락 괴로움에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늙고 병들어 죽음에 가게 된다.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합니다. 자, 중생들은 즐거움에 필요한 대상의 조건을 구하기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산 사람이나 50년을 산 사람이나 100년을 산 사람이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더 10년 살고 20년 살면 나는 더 3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 더 많이 행복할 거야 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8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80년을 살았다는 80살이고요. 20년을 살았다는 건 20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80살이 더 행복할까요? 20살이 행복할까요?
1: 20살.
0: 네. 여러분 생각에 젊음이 좋아요? 나이 많이 드신 노인이 좋아요?
2: 젊음이 좋아요.
0: 그거 봐요, 젊음이 좋잖아요. 젊음이 뭐예요? 20대잖아요. 그럼 20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80년, 60년이 지났잖아요. 그 60년 동안 나는 불행을 원하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매 순간 더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80년, 60년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순이 왜 생겼는가라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행복, 누구의 행복?
2: 나의
0: 행복의 반대, 불행, 누구의 불행?
2: 나의 불행.
0: 누구의 즐거움?
2: 나의 즐거움.
0: 누구의 괴로움?
2: 나의 괴로움.
0: 남의 괴로움이 중요해요? 나의 괴로움이 중요해요?
2: 나의 괴로움.
0: 남의 즐거움이 중요해요? 나의 즐거움이 중요해요?
2: 나의 즐거움.
0: 예. 내 돈이 중요해요? 남의 돈이 중요해요?
2: 나의 돈.
0: 예. 나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생로병사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얻으려고 하면 육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육신은 필요해서 구하게 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고 죽고 나면 다시 육신을 구해야 되니까 끊임없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전도 몽상 그러거든요. 이런 잘못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시작을 했고 답을 얻은 거예요. 수행자는 어떻게 하느냐. 구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인 줄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즉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행복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을 구하게 되고 그 조건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는데 종국에는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생로병사에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만히 부처님이 깨달아 먹고 보니까 이 구하는 마음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다. 어떤 고통? 구하고자 한다는 건 지금 불만족이잖아요. 불만족은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불만족이니까 만족을 구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하는 마음이 항상 끝없는 불만족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는 가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에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하는 마음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다?
2: 나의 마음.
0: 다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0: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나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사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구하는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버려가는 게 아니라 나만 아니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나의 마음이고 나의 괴로움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나의 생로병사니까. 그래 안 그래요?
1: 네.
0: 그래 이 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나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사윤회의 중심에도 나의 생로병사고 생사윤회도 나의 생사윤회입니다. 그죠? 괴로움도 나의 괴로움, 즐거움도 나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몸, 내 것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마음, 남의 몸, 남의 것은 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인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수행의 출발점이 바로 이목거다. 예. 그래서 육체인 은스님, 남학향 스님한테 무슨 물건이 이리 왔노?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잖아요. 8년 동안 참고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즉, 내 마음, 내 몸, 내 것의 주인인 진여자성 참나를 깨닫게 된 거죠. 참나는 어때요? 본래부터 있었나요? 수행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2: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0: 예. 그러면 깨닫고 나면 참나가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는다는 말은 마음을 오염되고 마음의 더러운 걸 싹 닦아내서 맑고 청정하게 한다는 뜻인데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부터면 아시겠죠?
1: 네.
0: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인 나, 나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목구다.

그러면 이목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수행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통. 지금 이제 우리 선빵이나 우리 불로소 불자님들 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간화선회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공안의 핵심 단어. 예, 아까 이제 그 공안을 말씀드렸죠. 그 남아휘향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일화, 이것이 공안인 겁니다. 예, 그래서 공안의 핵심 단어 바로 무엇인고, 이것 말이죠. 시신마, 시신마인데 그것을 의심하여 지어 자세를 깨달습니다. 깨닫는 거죠. 그래, 이것이 뭐지? 라고 의심해서 의심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의정, 의심의 선정이 들게 되고, 그걸 다른 말로 화두선정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꼴뚜돌 뭉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의단이라 합니다. 그리고 의단이 타파가 되면 확철되어 지어 자세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전통 간화선의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회양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즉시에서, 그래, 여기 온, 이렇게 온, 이 뭐가 왔노? 이래 하니까 본인이 탁 의심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그래, 이목구 해봐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목구가 뭐야, 이목구? 의심이 안 생깁니다. 의심이 생겨야 의정이 되고, 의정이 깊어져야 의단이 되는데, 의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보통 그래도 의심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활구다, 의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번째는 의심이 생겼다 해서 의정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의정은 의심이 깊어져서 그 의심의 선정이 들어야 되는데, 좀에 생각하다가 뭐 금세 다른 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번뇌망상 때문에 쉽지가 않죠.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이목구 화두를 하게 되면 이목구 화두 외에 나머지는 다 번뇌망상인 겁니다.

이목구를 열심히 한 이목하고 의심을 일으키려고 하고 혹은 의심이 나서 집중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아야지. 그러면 화두는 온데간데 없죠. 또 열심히 이목구 이모신고 하는데 배가 살살 고프거든요. 점심에 뭘 먹지?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 화두는 온데간데 없죠. 그래서 화두 이외의 나머지는 다 화두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러한 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적정처가 필요합니다.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열심히 이제 화두를 챙기고 있으면, 밥때 되면 밥 해야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또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나죠. 그러면 또뭐 해줘야죠.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이런 일상을 내려놓고 적정처에 가서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빵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적정처에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상의 삶과 수행을 함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두에 집중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상의 삶이 방해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정처와 또 다른 일상에서 벗어난 수행이 필요하다. 문제가 의심의정이 어렵다. 두 번째, 화두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번뇌망상이고 수행의 장애이다.

0: 자,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선의 방법입니다. 조사선은 본래 이제 공안의 근본 취지가 보고하는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두를 이목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딱 한번 눈을 살짝 감고 따라해 보세요. 이목구.
1: 이목구.
0: 이목구.
1: 이목구.
0: 이목구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 보고 알아요?
2: 네.
0: 자, 그럼 이목구를 생각으로 해 보세요. 그 생각하는 걸 누가 알죠?
2: 네.
0: 이목구를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혹은 내가 걸어가면서 이 걸어가는 주인이 무엇인고 라고 걸어가는 주인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조사선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목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목구를 보고하는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있으니까 이목구하는 소리도 알고 이목구하는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그죠? 쉽죠? 그렇게 해서 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엔 그 돌아온 주인인 나로 나에서 다시 이목구를 같이 보는 겁니다. 동시에. 동시에. 자, 한번 이목구 해보세요. 이목구.
1: 이목구.
0: 내가 보고 알죠? 그때 아는 나와 이목구를 동시에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상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이 다 화두가 됩니다. 왜?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주인이 이목구가 되고, 그죠? 앉을 때는 앉는 주인이, 야, 앉아있는 이 몸을 보고하는 주인이 이목구가 되거든요. 말할 때는 말하는 거, 고요할 때는 고요함, 잘 때는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전화할 때는 전화할 때,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할 때. 일체처 일체시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이 다 주인이 누구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찾는 이목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랬냐? 일행산매라고 합니다. 일행산매가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확철대오를 하게 됩니다. 자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선을, 조사선을 통해 방법, 아까 이제 가나선을 얘기했고, 지금 조사선을 그 본래 방식대로 이목구를 하면

0: 이목구를 하되 이목구를 보고 하는 나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주인을 알아차려서 주인과 화두를 동시에 본다. 그러면은 일체 저 일체시 모든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가 이목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는 결국에 일행삼매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특징이 뭐냐? 화두를 보고 하는 주인과 화두를 동시에 본다. 이걸 쌍차 쌍조라 한다. 그래서 일체처의 모든 일체처 일체시의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가 다 수행에 도움이가 된다. 아시겠죠?
1: 네.

0: 자, 그러면 근데 현대적으로 이목구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시스마 하다가 아, 뭔가 마음의 행위 주인 누구인가 무엇인가 할 때 시심마 그러다가 이제 더 줄여서 줄인다 그랬잖아요. 자꾸 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이 못고라처럼 시수 이것이 누구인고 이렇게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후에마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이 참나인가 다 같은 의미를 말한다. 언어만 조금씩 달라졌다. 그래서 생사윤회 생로병사 고아락 좋아하고 싫어함 너와 나와 너 주와객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 나가 있다.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목구의 본래 의미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자, 이 여러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죠.
1: 네.
0: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불자들에게 이 내용을 많이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알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지금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ARS로 신청해 주시는 겁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여러분들이 ARS를 해 주시면 이 BTN 불교 TV에서 멀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혹시 있나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스님, 가나선 수행을 할때
0: 예.
2: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하두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0: 예. 아까 이제 가나선 할때 수행 방식이 의심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본인에게 맞는다는 것은 의심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집중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의심이 안 되면 다른 아무리 좋은 화두라도 내겐 맞지 않는 거죠. 의심이 일어나야 의정이 되고 의정이 의단이 되고 의단이 타파가 돼야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고 내가 잘 의심할 수 있는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지적해 주면 제일 쉽겠죠. 그래서 원래 조사선에서는 그 고정된 화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질문했을 때 지금 여기 너 이렇게 질문. 그러면 뭐지? 라고 하죠. 근데 후대 지금의 화두나 그다음에 이제 가나선에 와서는 어록을 통해서 기존의 화두들을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받으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잘안 일어납니다. 예, 꼭 따로 있다기보단 내가 집중하고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화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0: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0: 함락예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선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법을 전하고 수행을 나누는 방송 포교의 큰 인연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은 더 좋은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 불교TV가 늘 곁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팬분들 중에 경찰 팬
4: 여경 뭐?
5: 없어요.
3: 저도 없는 것 같아요.
4: 박사님을 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6: 사랑해요 배아경. 꽃미녀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이
4: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3: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7: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로트를 추천합니다.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3: 꺾어서 돌려서?
4: 아, 진짜?
3: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4: 너

경가사장울야 세존수월의 무주상구시복다 역구역시 불가사장수월의 보살라능유소교주수월의 이윤나

조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계 응공양유불탐여

0: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나니 무상을 관하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1: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오늘은 불교TV BTN 붓다의 소중한 회원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과 가르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소중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부처님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0: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24년 동안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했고요. 그다음 9년 동안 학교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 지금은 미술치료사, 마음 힐링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와, 중학교에서 24년 동안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1: 네, 예.
0: 저거 인연이 깊으네요. 중학교에 계셨잖아요.
1: 네.
0: 제가 중이잖아요. 아이고 재밌어라. 좀 괜찮았나요?
1: 네.
0: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불자님 모시고 하나하나 소중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김지현 불자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또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처에서 피어난 연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과 상처들 때문에 오늘의 저가 있기도 하고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듯 저도 그 상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첫 번째 주제를 상처에서 피어난 연꽃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0: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고 상처가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1999년 IMF 때 저희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0: 힘들죠.
1: 예. 그래서 지하철을 이렇게 보면 거기 뛰어내려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0: 아이고.
1: 근데 그때 저희 딸이 고1, 아들이 중2.
0: 예.
1: 그런데 그런 애들을 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애들이 나를 믿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딱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 나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어찌 나 하나뿐이겠느냐. 내가 공부를 했어. 나 자신도 구하고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담심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0: 이야, 정말 상처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네요.
1: 네.
0: 너무 힘들었던 시절에 정말 지하철에다 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에 아이들을 보면서 또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떻게 나 하나뿐이겠느냐. 내가 공부해서 나 자신도 구제하고 다른 힘든 사람도 구제해줘야겠다. 그게 보살심이잖아요. 그게 보리심이잖아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게 또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1: 상담 공부를 해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니까 영어교사를 명퇴를 했거든요. 그 24년 동안 영어교사로 지내다가 명퇴를 하고 그다음 학교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로 역할을 하면서 애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꿈은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도 있고 전공이 상담심리다 보니까 내가 정년 후에는 조그마한 상담실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애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저도 중학교에 있었으니까 애들이 저보다 머리가 더 좋잖아요. 제가 맨날 어떨 땐 당할 때도 있고.
0: 이래가지고 머리 팍팍 돌아갈 때죠, 애들이.
1: 이래서 내가 상담 못하겠다. 이러면서 제가 딜레마에 앉아 빠진 적이 있었어요. 상담 못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미술 치료를 만나게 됐어요.
0: 미술 치료?
1: 예, 예. 그래서 저희 상담에다가 미술을 딱 합치니까
0: 예.
1: 너무 잘 되는 거예요.
0: 심리 상담과 미술 치료.
1: 예, 예. 이야. 그리고 상담 심리에다가 미술 치료를 합치니까 너무 막 멋있어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0: 힘 받으신 거네요.
1: 예, 예. 그러면서 접었던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미술 치료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2011년도에 차의과학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미술치료 박사과정에 예. 제가 이제 들어갔고 2018년도에 수료를 했습니다. 논문을 못 써가지고 졸업은 못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은 항상 상담에다가 미술치료가 들어있으니까 훨씬 이게 효과가 많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저도 예.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좀 더 옛날보다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쁘고 그랬습니다.
0: 심리 상담과 미술 치료의 예, 예. 콜라보. 야, 네. 그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1: 상담 심리는 말을 통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지지를 해주고 공감을 하고 이런 거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무의식 속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려 하면 상담 심리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0: 아, 말로 하는 거는?
1: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그림은?
0: 그림은?
1: 그냥 그리면
0: 예.
1: 내 마음이 그림 속에 나와요.
0: 아, 훨씬 자연스럽게 예, 예, 예. 나온다.
1: 그래서 그림이 마음이에요.
0: 야.
1: 그림.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의 형태와 색깔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0: 이야.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을 그림을 통해서 보는 거군요. 예, 예. 멋있다. 예,
1: 그러면서 예. 이 내담자가 좋아지면은 예. 그림이 변합니다.
0: 더 좋게 변하겠네요.
1: 예, 예.
0: 이야. 김지연 불자님.
1: 네.
0: 직접 그 그림을 준비해 네. 오셨다고 하는데
1: 네, 네.
0: 한번 화면을 보면서
1: 네, 네.
0: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너무 재밌네요. 네. 볼까요?
1: 네. 아, 제가 저도 이제 68세, 저도 노인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청소년보다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 어르신 미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아, 어르신들, 네, 노인분들.
1: 네. 노인.
0: 예.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게 이제 미술 치료의 목적은 이제 미술이 시각 그것도 가면 만들기 하고 뭐 이런 가면 청각도 있거든요.
0: 오.
1: 그리고 운동신경도 자극해서
0: 예.
1: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0: 뇌 건강에 좋네요.
1: 예, 예, 예.
0: 치매도 좋겠네요.
1: 예, 예, 예.
0: 예.
1: 그래서 저기 보면은 테이프를 잘라가 물레방아처럼 된 거 있잖아요.
0: 아, 예, 예.
1: 저거는 이제 테이프를 잘라서 붙이고 어르신들이 선으로 연결하는데 저걸 또 연상작용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옛날에 물레 집에서 물레 물레 돌리는 거라고 막 예. 자기의 이야기를 하세요.
0: 진짜 그렇게도 보이네요.
1: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이 연상작용을 하니까 뇌가 활성화되고요.
0: 오, 좋다.
1: 예.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프리다 칼로의 사진인데 어르신들은 몸은 늙었지만은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주면서 한번 젊은 시절의 나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막 화장도 하고 막 색종이도 찢어가지고 붙이고 하는데 얼마나 다들 자신만만하고 화려해요.
0: 좋다.
1: 예. 그러면서 저런 걸 너무 좋아하시고 집에 갈 땐 다 가져가세요. 내가 너무 이뻐
0: 예,
1: 이러면서.
0: 예.
1: 그리고 저 맨 끝에는 또 어르신들도 잘 안 들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젊은 시절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기 면봉에다가 물감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찍거든요. 나뭇잎을
0: 면봉에다
1: 물감을 면봉에다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찍는 행위가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0: 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맞지?
1: 예. 예.
0: 그래서 근데 그림으로 찍으니까 훨씬 예. 마음이 정화가 되겠네요. 예.
1: 그리고 예. 스트레스를 해소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0: 작품이 되네요.
1: 예. 예.
0: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찍었는데 예. 하나의 예쁜 작품이,
1: 작품이
0: 됐잖아요.
1: 됐어.
0: 상처 속에서 눈꽃이 피어난
1: 네,
0: 거예요.
1: 예, 예.
0: 아, 좋다. 멋있다. 예.
1: 그래서 이런 미술 치료에 제가 너무 흥미를 느끼고 예. 최고다 싶어서 미술 치료 박사 과정에 들어갔던 거예요.
0: 이야, 정말 탁월한 선택이네요.
1: 네.
0: 그러면 미술 치료 예. 심리 상담사

0: 로서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제가 교직이었으니까 연금도 나오잖아요.
0: 야,
1: 예, 그래서
0: 적겠다.
1: 저는 요즘에 뭘 많이 하느냐면,
0: 예.
1: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봉사활동,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0: 불교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봉사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보시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공덕을 짓게 된다.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나오는데 우리
1: 감사합니다.
0: 김지영 부처님께서 복을 많이 지으시네요. 아유, 참으로
1: 네,
0: 찬탄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이렇게 좋은 활동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리고 싶고, 그 힘든 시기에, 정말 그 힘들었던 시기에, 지하철에 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에, 정말 그 고비를 잘 넘기시고, 지금 보면 얼굴이 너무 환해 보이세요. 너무 얼굴이 즐거워 보이세요. 그래서, 아, 상처 속에서 핀 연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정말 연꽃이 되셨네요. 다시
1: 감사합니다.
0: 한번 훌륭하십니다라고
1: 부처님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처님
1: 덕분입니다.
0: 덕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체 유심조, 마음에서 길을 찾다. 아, 이게 또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68년을 살아오면서
0: 예.
1: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던 것도 지옥 같은 고통도 제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운 것도 마음이었어요.
0: 마음.
1: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내가 이한 마음,
0: 한마음.
1: 이한 생각을
0: 예.
1: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일체 유심조, 마음에서 길을 찾다.
0: 이야, 불교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네요. 지옥도 마음이요, 극락도 마음이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 만든다.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 김지연 부처님은 마음을 잘 다스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1: 저는 고향이 경상도예요.
0: 경상도요. 예.
1: 저희 할머니는 통도사에
0: 통도사.
1: 많이 다니셨고,
0: 통도사 불자님이셨네요.
1: 어릴 때는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면, 아,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제
0: 예.
1: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4월 초파일만 부처님 뵈러 가고,
0: 예.
1: 근데 제가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또 불교를 공부하니까, 아,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기는 보다는, 물론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0: 예.
1: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서
0: 맞습니다.
1: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님이구나.
0: 아,
1: 그걸
0: 맞습니다.
1: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0: 예.
1: 알게 되고,
0: 위대한
1: 우리
0: 스승님.
1: 부처님 진짜 대단하시다.
0: 대단하시다. 예.
1: 더욱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깊이 공부하게 된또그 인연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저는 2000년도에
0: 예.
1: 그때 가정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는데, 또 저희 아들이 그때 사춘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힘든데 아들까지 힘드니까 제가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저희 어떤 친구, 제 친구가 조계사에서 이제 불교 그거 공부를 시작하니까 가보라
0: 아, 뭐
1: 그러더라고요.
0: 불교대학
1: 아,
0: 같은
1: 불교 대학 말고
0: 예.
1: 신입 처음으로 한
0: 불교 입문? 예, 불교 입문.
1: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불교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처님 절에 가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있으니까 가랑비에

0: 옷이 젖듯이
1: 오.
0: 서서히 서서히
1: 부처님 가르침에 물들었네요. 예. 와,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0: 그래서
1: 훌륭하십니다.
0: 부처님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셨어요.
1: 아, 나침반.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 이야기하면 우리 불자님 울컥하셨는데, 제 지금 하는 이야기에 분명히 동감하실 텐데, 내가 부처님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렇죠. 부처님 못 만났으면 우리 어쩔 뻔했을까? 부처님 덕분에 정말 큰 의지가 되고 마음에 큰 평안을 얻으셨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울컥하신 거죠. 울지 마, 울지 마. 저도 마음이 찡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래서 좋았다. 부처님 가르침 참 이래서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욕심이 참 많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1: 다 욕심
0: 아,
1: 많죠.
0: 막그 탐진치 그래서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니까 뭐든 어떤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런데 이제 며칠 좀 자고 나면 그리고 가만히 자 저를 돌아보죠. 아,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욕심 때문에 힘들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제 속에서 이렇게 되물어 봐요.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1: 무상.
0: 다 변한다. 그리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너, 나, 너,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이 세상을 떠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1: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사소하게 느껴진 거네. 뭐, 니 나는 어차피 죽을
0: 다
1: 건데, 뭐.
0: 죽는데? 다 죽는데? 별로 안 중요한데? 이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면서 놓아지고 쉬어지고 편안해지더라고.
1: 놓아지고,
0: 예,
1: 쉬어지고,
0: 펴지고
1: 편안해지더라.
0: 편안해져.
1: 이야, 최고의 말씀입니다.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요. 진심으로
0: 감사합니다.
1: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0: 고통 속에서.
1: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피어난 영꽃. 그러면서 일체 유심조. 다 마음이 맞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도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0: 제가 그 앞에는 초파일 신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삶에서 부처님이 저희 삶의 나침반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공경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공경심이 생겨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26년 됐거든요. 26년? 26년째 아침에 뭐 거의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다음 향, 초, 다기를 부처님께 올리고
1: 그러면 집에
0: 집에
1: 불단을 모셨군요.
0: 조그만 그
1: 잘하셨네요.
0: 올리고 그다음 보시금 그 저금통 있거든요. 저금통에 이제 보시금을 좀 넣고 앉아 절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그게 1번이에요. 이제 첫 번째 절할 때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세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1: 제대로 하시네요.
0: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보시금이, 이제 모이잖아요. 저는 항상 1,000원씩 이렇게 이제 넣는데 그게 하다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1: 그럼요.
0: 어느 날 우리가 절에서 많은 이렇게 뭐 기도도 붙이고 이러는데 저는 만 원이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1,000원을

0: 거를 항상 가지고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사에 계시는 보살님이 저를 좀 유심히 보셨나 봐요. 다른 분들 그냥 이렇게 내는데 이분 맨날 1,000원짜리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부피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아마 저를 유심하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 거의 한 26년 되죠.
1: 26년을.
0: 예, 그냥 루틴이죠, 루틴.
1: 첫 번째 절을 올릴 때 모든 존재가
0: 예,
1: 행복하기를,
0: 행복하기를.
1: 두 번째 절을 올릴 때 우리 가족들
0: 가족, 엄마, 아버지,
1: 편안하기를,
0: 예, 뭐, 그, 다.
1: 세 번째
0: 세
1: 절을
0: 번째는
1: 할
0: 내일
1: 때
0: 때는
1: 내가
0: 내가
1: 바라노,
0: 바라는 걸, 예.
1: 그리고
0: 그렇게
1: 항상
0: 항상, 예,
1: 모아둔 보시금을
0: 보식금으로,
1: 이렇게 좋은 곳에 보시하시고.
0: 예.
1: 야, 찐불자. 야, 우리 김재현 불자님 찐불자임을 인정합니다. 아, 참으로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정말 이번 생에 이 수승한 훌륭한 공덕을 짓고 계시고, 첫 번째 키워드였던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불자님을 보면서 마음에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도 끝에 만난 땡땡. 저게 초성 퀴즈. 저 이제 제가 맞춰야 되는데. 기도 끝에 만난 땡땡. 이게 무슨 뜻일까? 제 초성이죠. 그래서 땡땡이 아무리 봐도 이형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기도 끝에 만난, 우리가 이제 상처에 받았을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위안을 받으니까 상처 기도 끝에 만난 위안?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 아닌가 저도 알아요. 그럼 우리 불자님이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0: 아, 의도한 것은 아닌데 꼭 필요한 순간에 오는 만남이라든지 사건, 뭘까요?
1: 기도 끝에 만난 인연?
0: 네.
1: 와, 힌트가 너무 너무 아주 적절해서 딱 생각났어요. 인연이구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인연 하면요, 저희 딸이 2003년도 고3 때 이제 수능 시험을 봤어요. 저는 그때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이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요.
1: 지도를 많이 했는데도.
0: 예. 저는 부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열심히
1: 절에 가기
0: 했는데.
1: 싫었겠다.
0: 네.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우리 딸만 시험 잘 보게 해달라 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수능생과 그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맨 끝에 저희 딸도 시험 좀잘 보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1: 그러기 쉽지 않은데.
0: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시금도 좀 모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논술 고사가 있잖아요.
1: 논술고사.
0: 예. 논술 고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애를 가르쳤던 논술 선생님이에요. 갑자기 시간이 비었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무료로 3시간을 논술 지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1: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0: 예.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오셔서 3시간을 해주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1: 정말 신기하다.
0: 예.
1: 그때 논술 선생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0: 갑자기
1: 무료로,
0: 무료 3시간 내주고 가셨는데
1: 그
0: 그날
1: 문제가 그대로
0: 그대로
1: 나왔어요?
0: 나온 거예요. 그래서
1: 야.
0: 저희 딸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었어요.
1: 야, 불자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남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나에게 더큰 행복이 찾아오더라. 우리 불자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왜 떨어졌을까? 왜잘안 됐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수험생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고,
0: 기도하고
1: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0: 예
1: 더큰
0: 더
1: 공덕을
0: 크냐
1: 얻었네요.
0: 그 논술 선생님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1: 아, 불자님 너무 멋있네요.
0: 그래서 저는 그 논술 선생님이

0: 관세음 보살이 보낸 귀한 인연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1: 진짜 귀한 인연이네요.
0: 인연이요.
1: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 관세음 보살 바쁘실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보내느라고. 어디로 보낼까. 진짜 신기하고.
0: 진짜 기적이었어요. 예. 기대도 안 했는데 그날 오셔가지고 3시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
1: 기적이라는 말씀을 지금 쓰셨는데. 네. 이렇게 신행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놀라운 가피도 여러 번 체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썰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0: 저는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지?
1: 그렇죠.
0: 그리고 사람들이 뭐 신기한 이야기해도 아니야, 저거 뻥이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코끝으로 향을 피우지도 않는데 미묘한 향냄새가 이렇게 점주를 돌리거나 싹 지나가는 거예요.
1: 저 그 느낌 알아요.
0: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잘못 맡았나 보다. 그걸 또 잤는데
1: 향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0: 세 번을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제 방에 딱 오면서 향 피우셨어요?
1: 피우지도 않았는데.
0: 네. 아니요, 안 피웠어요. 이렇게 향냄새. 그리고 어떤 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 동료 교사가 자기 향수 발랐어? 이러고 나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올케가 울산에 있는데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형님 잠깐만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너 왜 그래? 이런 지금 향냄새가 난다면서 내가 이걸 찾아야 된다면서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온 우리 집 베란다고 뭐 앞창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미묘한 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디 가서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잘 안 믿는 거예요. 설마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제가 분명히 맡았으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 없는 게 아니다.
1: 근데 본인만 맡은 게 아니라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도
0: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1: 그 향기를 맡는 거잖아요. 참 신기하다.
0: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맡을 때 저는 못 맡아요.
1: 그 팔만대장경이나 그런 불교설화에 이렇게 염불하거나 기도하거나 공덕을 지을 때 향 냄새가 자욱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또 제가 우리 BTN에서 소나무 방송 진행하면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 많이 만나 뵀잖아요. 기도하면서 향을 피우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향 냄새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믿습니다, 저는.
0: 감사합니다.
1: 물론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행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맑은 향냄새가 피지우지도 않은 맑은 향냄새가 주변에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냈나 봅니다. 또 가족하고 관련된 놀라운 또 가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2000년도에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시골에 있던 제 동생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로 큰 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착하고 뭐 효자인 동생이라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했더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꿈도 꾸지도 않았는데 제 귀에 수가 일어나야지.
1: 수가
0: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 새벽 2시에.
1: 숙이 누굴 뜻하는 거예요?
0: 어렸을 때 제 이름.
1: 어렸을 때 우리 김지영 부장님이 숙이라고.
0: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1: 수가
0: 일어나야지. 이렇게 귀에서 딱 들려놓고 딱 일어나니까 새벽 2시였어요. 정각 2시. 불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바로 샤워하고 막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거든요.
1: 간절하게. 예.
0: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동생이 회복은 됐어요.
1: 예.
0: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말이 어야면 누나 나 그때 진짜 위중했어.
1: 아.
0: 진짜.
1: 정말 위독했을 때 그 예, 예. 시기에 귀에서 누가
0: 할머니가
1: 수가 할머니 목소리가 예. 수가 이런. 예.

0: 네. 느낌이 이상해서 네. 기도를 엄청,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하셨고 네. 그래서 동생분이 그렇게 회복을 하셨나 네. 보다.
1: 그래서 아. 동생이 이러더라. 누나, 내 생명은 누나가 살렸어.
0: 아우,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또 관련된 묘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예. 저희 할머니가 1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0: 아, 예. 네.
1: 그래서 딸이랑 같이 이제 마지막 49대 회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기차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새벽에 꿈꿨어. 그렇게 뭐 이러니까 내가 엄청 큰 강에 어떤 할머니랑 배를 타고 있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나보고 너 애기 갖고 싶어? 이러고서 우리 딸이 예,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 하늘을 봐. 예.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엄청 크고 밝은 달이 떠 있더래요.
0: 아, 큰 달이.
1: 예, 예. 예. 그러면서 네가 아기를 가지려면 저 달을 네 뱃속에 넣어야 돼.
0: 달을 뱃속에 예. 넣어라.
1: 그러면서 예. 배를 까.
0: 배를 까. 너무 적나라한데요.
1: 그래서 얘가 네. 그 이렇게, 배를 이렇게
0: 우통을 깎겠죠. 예. 배를.
1: 그러니까 까는데 하늘에 있던 그 슈퍼문이
0: 예. 큰 달이
1: 예. 예. 자기 뱃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0: 오, 배를 깠더니 쑥 들어온 거예요.
1: 깜짝 놀래가지고 예. 일어났대요. 오. 그때가 우리 할머니 49제 마지막 회향 날이었어요.
0: 막제 때?
1: 예, 예.
0: 막제 때 태몽을
1: 예.
0: 꿨나요?
1: 예.
0: 야.
1: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어요. 외손녀. 예.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예. 저희 할머니가 다리를 약간 저셨어요.
0: 돌아가신 할머니가.
1: 예예예. 예, 예. 예. 왼쪽 다리였거든요. 예. 조금 그리고 깨끗발을 조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아기 놓으면 이제 그 신생하고 아주 어리잖아요.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우리 외손이 어렸을 때 오른발로 왼발을 계속 마사지하는 거예요.
0: 돌아가신 할머니. 외할머니가 아팠던. 그 발을 그 다르, 똑같이 아기가
1: 똑같이
0: 야.
1: 뭐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 그 아기가 네. 보통 아기 그렇게 안 하거든요.
0: 안 하죠.
1: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기가 조금 그럴 때가 되니까 할머니가 약간 어릴 때는 깨금발을 했거든요.
0: 예. 깨금발.
1: 예, 이렇게 하는 거. 깨금발을 하고 걷기도 했고요.
0: 그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똑같은 예, 걸음으로.
1: 예, 예.
0: 야.
1: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 할머니는 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0: 예.
1: 귤과 문어를 좋아했거든요. 우리 외손녀가 다른 과일을 안 먹어요. 귤만 먹어요.
0: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1: 예.
0: 야.
1: 다른 과일을 먹으면 엘러지가 일어나요. 귤, 문어. 어떻게 식성도 그렇게 똑같은지.
0: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식성도 예. 똑같고 예.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1: 아,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예. 어렸을 때.
0: 예.
1: 그래서 저는 때로 예. 어머, 우리 할머니가.
0: 다시 오셨나?
1: 내 외손녀로 오셨나?
0: 오셨나? 한번 물어보지. 너 전생에 내 할머니냐?
1: 그런데 더 웃긴 신기하다. 것도 있어요.
0: 예.
1: 우리 할머니가 예. 저를 13살까지 키웠거든요.
0: 예.
1: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교사니까 직장을 나가잖아요. 제가 우리 외손녀를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
0: 신기하네.
1: 할머니가 나를 키우고 예. 이제 내가 우리 외손녀를 키우고
0: 예. 마치 은혜 갚듯이.
1: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걸 뭐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0: 예.
1: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윤회도 있고 환생도 있고
0: 예.
1: 인과도 있다.
0: 예.
1: 이런 거를 믿게 됐어요.
0: 인연법입니다.
1: 예, 예.
0: 인연법입니다. 참.
1: 그래서 예. 우리 외손녀를 볼 때는 늘 내 마음 속에 이만큼.
0: 예.
1: 전생에 우리 할머니였다.
0: 요만큼, 요만큼이지만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닮은.
1: 예,
0: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예. 돌아가신 할머니,
1: 예.
0: 돌아가신 할머니 49제 날에 생생하게
1: 태몽을 꾸고
0: 달이 뱃속으로 쑥 예. 들어와서 따님이 예. 딸을 낳았는데 예. 그 모습이 예. 어떤 행동거지나 예. 식성이나 많은 부분이
1: 예.
0: 돌아가신
1: 비슷해요.
0: 할머니를 너무 닮으셨다.
1: 예.
0: 그러니까 뭐 아니겠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예. 아 인가? 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1: 이런 생각이
0: 근데 저는 믿고 싶어요.
1: 네.
0: 윤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1: 네.
0: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김지연 불자님 네. 사랑해서 네. 얼굴 한번 다시 보려고 네. 그렇게 손녀로
1: 네.
0: 다시 세상에 오셨나 봅니다.
1: 네. 예. 저도.

0: 가끔 그런
1: 참으로
0: 생각을
1: 묘합니다.
0: 합니다.
1: 예.
0: 그렇습니다.
1: 아, 진짜 너무나 신비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김지연 불자님께서 그 힘들었던 시절에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심리 상담사로 미술 치료를 통해서 환한 연꽃으로 꽃을 피우신 이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와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불자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저에게 평범한 일상입니다.
1: 평범한 일상. 예.
0: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발로 화장실 가고, 제할 일을 하고, 또 수업이나 강의를 아무 탈 없이 집에 오는 것. 옛날에는 뭐 크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게 갚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갚이입니다.
1: 평범한 일상.
0: 일상, 예.
1: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0: 감사합니다.
1: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마음을 다스려서 인생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우리 불자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마음속에 환한 연꽃을 피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몸은 거품과 같이 허망하고 석양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게 된다면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염라대왕이 볼 수 없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포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자재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여명 천사, 여명 808, 리어캠 판매 기저, 한국 표준화폐, 한국 웰니스 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집안 대대로 타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절에도 오고 스님들의 법문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법문을 들으면서 알아가니 좋기는 한데 어려서부터 타종교 생활을 함께 했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꼭 배신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특히 뭐 유대교이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천주교이면서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어떤 그 깨달음의 공부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부터 많아가지고 그런 이들을 지칭하는 뭐 예를 들어 유대교 플러스 불교인 사람을 주부라고 부른대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사회현상인 이유는 불교는 뭐랄까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교는 종교인데 릴리전은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는 릴리전인데 사실은 종교는 아닌데 그 종교와 릴리전을 그냥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신앙? 뭐 내가 믿는 어떤 하나의 종교적 체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이라는 게 근본. 근본, 교는 가르침. 근본이 되는 가르침.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를 종교라 그래요. 그럼 불교는 종교죠. 근데 릴리전이라는 말 자체는 신과의 재결합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불교는 그런 개념인 건 아니죠. 그래서 불교는 범주가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존 종교들과 좀 범주가 달라요. 이 법문을 듣다가 이 자기 마음 성품을 확인한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한 번씩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또 인연 맺는 분도 계시는데 다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곳에서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법문을 듣다가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인데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그 충격이랄까? 그 본인의 안목의 전환을 이야기라는 게 다 똑같이 얘기해요. 와 스님 이거 내가 확인한 이거를 제가 다니는 종교에 가서는 절대 말을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어떻게 불경스럽게 어떻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 종교 가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직자분들 타종교 성직자는 이 공부 안 할 것 같죠? 타종교 성직자분들이 종교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종교 성직자였다 저 종교 성직자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근본에서는 이 종교를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를 자기도 알 수 없는 뭔가 모를 진리, 진실 자기의 근원이 뭔지를 이 삶의 우주적 진실이 뭔지를 이걸 뭔가 알고 싶은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동기가 여기서 찾지 못하면 어디서든 나는 반드시 이 길을 찾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에너지 동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도저히 찾지 못했다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찾기를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있는 공부인이라면. 그래서 이 공부인으로서의 첫째 자세는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뭐예요? 진리는 이 종교 안에만 있어. 이 가르침 안에만 있어. 그거는 닫힌 마음이죠. 그런 자세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누구나 결국에 근원에서 만나는 이 하나의 불이법을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배신해요? 하나님이 배신자라고 낙인 안 찍는다니까요. 칭찬받지. 오히려
이런 방식에만 진리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어느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고수하는 건 그거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집착하는 방식이고 사로잡히는 방식이고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활짝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혼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질문도 넘어서게 되는 딱 순간이 와요. 그러고 나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저절로 그냥 스스로 깨달아져요. 근데 이런 질문이 아직 나오는 정도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조심스러웠던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배신 아니에요. 자기를 깨닫는데 뭔 배신이 있어요? 자기가 괴로움 없이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롭게 괴롭지 않게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살길 바라겠어요? 아니면 진정한 천국이 어디겠어요? 하늘이 평화로운 것처럼 이 땅도 평화로운 줄 아는 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 이걸 설하는 게 아닐까요? 즉 다르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괴롭게 살다가 괴로움 없이 산다는데 잘했다 하지 못했다 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도 된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이제 신혜가 육조 스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너가 주인공은 가져왔느냐, 근본은 가져왔느냐 이랬더니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공부 잘했다 그래. 네 머리로 공부 잘했다. 그 개념을 나열한 거예요. 이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바로 보여주면 되지.

말씀하셨다. 이제 죽은 말 개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데, 대사께서 이 사미가 어찌 함부로 경솔한 말을 하느냐? 바로 간파한 거죠. 대사께서 주장자로 세 번을 때렸어요. 너안 되겠다 하고, 너 자꾸 머리로 들어갈 거야 하고 이제 세 번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신혜가 다시 당돌하게 또 물었어요.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이 주장자를 세 번을 때렸겠어요? 너 그렇게 무주가 어떠니 보는 것이 주인공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바로 보이면 되지 하고, 이거지 이거야 하고 세 번을 바로 가르쳐 보였단 말이에요. 직진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바로 깨닫고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든지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왜 때리나 싶었는지 뭔 소리도 못하고 왜날 틀렸다고 하나 하고 다시 시내가 여쭈었어요. 스님께서는 좌선을 하실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허물이 있느냐 하면, 이 친구는 지금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이 보는 게 이게 주인공이다. 그럼 이제 이 스승한테 묻는 거예요. 이 당시 또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자기 어설픈 자기 안목을 가지고 스승이 도에 대한 안목이 있는지를, 어떨 때는 때로는 한번 안목을 견져보려고 어떻게 답을 하나 보려고 이런 게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스님께서는 좌선하실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좌선할 때 예를 들어 좌선을 통해서 본인들 일반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좌선을 하다가 좌선을 하는 목적은 좌선을 통해서 뭔가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법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좌선을 하다가 본다 이러면, 아, 나는 법을 보지. 주인공을 보지. 근본을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본을 본다는 말을 했다 하면 벌써,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주객으로 나뉘는 거여서, 그거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 어긋나요. 보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불성 주인공 그런 걸 보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또 어찌 보면 그냥 공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또 어긋난단 말이에요. 즉 본다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본다 보지 않는다라는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취하거나 하나를 버려야 되는 이 분별의 구조 속으로 스승을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는 내지는 그 구조 속으로 빠져드는가를 보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또 하나의 허물은 뭐냐면, 이런 질문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스승이 지금 너의 안목이 어떠냐 하고 너의 안목을 드러내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알아듣고는 자기가 자기 안목을 드러내면 되는데, 자기가 확인한 법을 드러내 보이면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스님은 좌선하실 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자는 자기 허물을 보거나 자기 마음을 보거나 이 자기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바깥 경계 관심 있는 거예요. 스승님한테 스승님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허물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어지간히 이 뭐랄까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스승이 아니라면 그 빠지기 쉬운 이런 질문으로 분별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본다 하든지 안 본다 하면 그 간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럴 때 스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중생의 분별의 구조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제자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세대 때렸잖아요. 얘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다룰 때는 질문을 역으로, 비슷한 너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역으로 질문을 다시 던짐으로써 그 질문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 질문에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구조를 띠지만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냥 이 판을 엎어버리는

그 판이 성립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바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 세대 때린 것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하고 물었어요.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이 친구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분별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신의 안목에서 스승에게 간파된 것을 봤을 때 분별을 가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승이 어떻게 보기에는 똑같이 물은 것 같아요. 똑같이 답한 것 같아요. 너는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똑같이 물은 것 같지만, 같은 구조인 것 같지만, 스승은 너 그렇게 머릿속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는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걸 버리고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는 바로 때리고서는 지금 너 지금 확인된 거를 얘기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탁 때리고서 누가 이렇게 한대확 후려치고서는, 후려치고 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어설프게 배운 것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내가 제대로 중도를 드러내는 답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대충 어디서, 여기서, 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를 쪼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중도로 답을 해야 되지?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 않지도 않은데요? 이러든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데요? 이런다든지, 이렇게 머리로 돌아가면 이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을 말로 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측면이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바로 머리가 굴러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대탁 때리면 바로 나오는 살아있는 답은 뭐예요? 그거는 머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한대 때리면 그냥 바로 아프다. 아야하죠, 그냥 아야. 한대 때리면 그냥 아프지. 그게 지금 살아있는 아야. 이게 자기 살아있음을 확인한 거 아니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야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시내가 답하였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분별의 이 그럴싸한 중도적인 답 하나를 그냥 가져와가지고는 배운 말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얘가 이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대사가 또다시 얘가 쓴 논법을 가지고 또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너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묻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라고 말한 것은 네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분별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야. 그게 그답 자체가 오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 이 하게 되면 똑같은 말이 틀린 거고, 안목을 갖추고 하면 똑같은 말이 인정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틀렸냐 맞냐를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럼 신수가 왜 틀린 거지? 육조는 그럼 왜 맞는 거지? 이렇게 맞고 틀리고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수의 허물을 지금 깨주기 위해서 육조는 그냥 그 반대의 얘기를 상대되는 말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하듯이 신수는 스님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함으로써 자기 안목을 드러내면 되는데, 내가 확인한 건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스님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스님의 경계를 붙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거잖아요. 바깥이랑에 치달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허물이 뭐예요?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 있지 못하고 바깥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크고 저건 작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하면서 바깥에 끌려가는 거, 그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별의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 허물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했더니 신수가 물어요. 시내가 물어요.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하는 것은 너가 하는 그 문법과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르다.
여기서 너가 한번 알아차려라, 너의 허물을 알아차려라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다를까요? 나도 보고 나도 보지 않기도 한다. 근데 내가 본다 할 때는 뭘 보느냐? 내가 본다 할 때 나는 내 허물을 볼 뿐이다. 내 분별을 볼 뿐이다. 즉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본다 할 때는 내 허물, 올라오는 분별을 볼 뿐이고, 또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할 때는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이걸 보고 저 사람의 허물을 보거나 저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다. 끝끝내 바깥으로 치달아 치구심이 없단 말이에요. 추구심으로 분별을 향해 바깥으로 쫓아나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무분별 자리에 언제나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들이 잘하니 잘못하니, 옳으니 그르니, 세상이 좋으니 나쁘니, 일이 잘 됐니 잘못됐느니, 그런 걸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 보지 않는다 할때 신수는 스님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하고 바깥에 끌려나가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신수는 이걸 자기 공부로, 자기 실참이랄까, 실질적인 참구 공부로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 경계로 돌려서, 살아있는 공부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내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너가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목석과 같은 거다. 아프다고 한다면,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범부와 같으니 마땅히 화가 나고 원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즉 아프다고 한다면 내가 아파서, 나를 때린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원통한 마음도 생기고, 그 아프다라는 그 느낌, 나를 아프게 한저 사람에게 끌려가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마음에 또 취한단 말이에요. 뭘 해도 그 때리고 아프고 아프지 않을 때 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너가 그렇게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변이다. 양변에 치우친 얘기다. 즉 신혜의 허물을 보게 해주는 거야. 그건 양변에 치우친 것인 줄 알겠느냐? 또 아프고 아프지 않다라고 말한 것, 그것은 아픔이 일어나고 아픔이 사라졌잖아요. 그건 생멸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 따라가는 일이다. 이 공부가 양변에 치우치는 공부냐? 이 공부가 생멸을 따라가지고 생멸에 끄달려가는 그런 공부냐? 그런 공부가 아닌 줄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너는 여전히 양변에 치우치고 생멸에 빠져서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어찌 감히 그런 희론, 분별망상에 사로잡힌 희론을 떠벌리고 있느냐? 신혜는 그제서야 절을 올리고 깊이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이런 대목들을 볼때 정말 손지식의 안목이 제자의 허물을 바로 간파하고 깨뜨려주는 이런 그러니 이런 어떤 이게 육조단 경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선지식의 어록이겠죠.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게 선지식 앞에 와서 아는 척하고 떠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너가 스스로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 자성을 아는 척, 중도를 아는 척, 공부한 척,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겸손하게 길을 물어라. 공부를 물어라. 또 내가 만약에 마음을 깨달았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았으므로 여법하게 수행할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답한 것에서는 여법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냐? 속이 다 시원하죠?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알 뿐이지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또한 내가 만약에 스스로의 자성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다.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끝까지 들어주면서 허물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시내가 거듭 절하기를 백여 번을 한 다음에 거듭거듭 제가 108참회를 합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말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그냥 단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시내가. 그러고서 허물을 사죄하였으며 정성을 다해서 조사를 시봉하며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스님 밑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 공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곁을 모시면서 떠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조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조사는 늘 매일같이 법문을 설하시니까 대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뒤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회가 병이 도졌어요.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신회가 이래요.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저 신회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병을 못 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스승 밑에 있다고 해서 단박에 병이 고쳐지지는 않나 보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분명 내가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했거늘 그대는 본원이니 불성이니 하고 말하는구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이름과 글자로 말하냐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개당해서 즉 절을 열어서 그 개당한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법을 펴는 그런 법문을 설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느 한 도량을 열어서 법을 펴기 시작하는 일, 그걸 개당한다 그래요. 너가 앞으로 개당해서 한 곳을 관장하는 종사가 되더라도 한낱 지혜 정도 아르마리 알해자를 쓰는 거예요. 지혜 정도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요때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너 지혜 정도밖에 못 되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신혜를 나중에 가서는 안목이 좀 밝아졌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밝아진 모습도 보이면서도 또 신혜의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밝아져도 업습은 한동안 간단 말이에요. 업습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혜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공부를 엄청 많이 깨닫기 전에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 불교에 대한 아르마리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 이거는 공부가 아니구나 해서 내가 공부했던 걸다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깨닫기 전에 공부했던 모든 불교 교리적 이해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교리에 머물렀던 그 모든 교리적 이해가 단박에 이 지혜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신혜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혜로 전환이 되어서 지혜로 잘 써먹는 그런 구절도 나오고, 그러나 이 어떤 사람들이 철저한 선의 안목의 자리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육조 스님이 옛날에 했던 그 지혜 정도라고 했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신의 제자들의 그룹이 있고 또 다른 스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있고 뭐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의 쪽의 그룹이 아니라 다른 그룹의 제자들이 더그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택 신혜는 지혜 정도다라고 이제 약간 폄하하는 듯한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 교리적 흐름으로 보면 하택 신혜의 도노 점수적 가르침이,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주로 도노 돈수적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받았다라고 할 법한
인물이

바로 한국의 진울 스님의 가르침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맥을 좀 이렇게 잇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하택 시내도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 뭐랄까 다른 하나의 이렇게 이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계당해서 하나의 종사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신회는 훗날 낙양으로 들어가 크게 조계의 돈교를 널리 폈어요.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폈고 현종기라는 책을 써서 후세에 남겼어요. 이 낙양이라는 큰 도시, 주류인 큰 도시에 가서 육조 스님은 저 지방에 아주 저 작은 곳에서 법을 편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이 이 육조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가 주류가 된 데는 이 하택 시내의 공이 아주 컸어요. 낙양이라는 주류의 곳으로 가서 법을 아주 크게 드날리고 또 육조 선양 운동을 펼쳤다 그래요. 그래서 육조가 육조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된 프로모션이 제대로 된 계기가 하택 시내로부터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스스로 또 칠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육조대사는 여러 종파의 문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사의 밑으로 모여들어 따져 물으며 비난하는 것을 보시고 이를 불쌍히 여겨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체의 좋고 나쁘다라는 모든 생각을 마땅히 모두 없애야 한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고 하고 둘이 없는 성품을 일러 참된 본성이라고 한다. 이 진실한 본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원화에 문득 스스로 보아야 한다. 처음에 육조 스님이 그 누구죠? 그 해명이 찾아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죠. 선도 일으키지 않고 악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나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체의 좋다 나쁘다는 생각, 옳다 그르다는 생각,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생각,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하는 생각, 일체의 내세우는 생각,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렇다 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고 저렇다 하는 거에 집착하는 것이어서 무엇이든 내세웠다면 그건 치우친 거고 그건 중도에서 어긋난 것이고 그건 탐진치 삼독으로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허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뉘는 분별망상을 마땅히 모두 없애는 것, 그것만이 공부의 고구정령한 길이에요. 그게 중도의 길이고. 이 너무 단순한 말로 하니까 너무 쉬운 말 같잖아요. 이 육조단경의 특징이 너무 쉬운 말처럼 보이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게 핵심을 찌르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일체의 좋고 나쁜 모든 생각을 마땅히 모두 없애야 한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육조라는 큰 스님께서 당부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이게 다예요. 시작과 끝이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고 한다. 그러니 자성에도 사로잡히면 안 된다. 자성이 있어서 자성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둘이 없는 성품을 일러 참된 본성이라고 한다. 그 참된 본성에 이름 붙인 것뿐이지 둘이 없는 본성이라고 하면 둘이 없는데 거기 참된 본성은 있어요? 본성이 있으면 본성 아닌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본성이 있다고 말을 못하죠. 본성이 없다고도 말을 못하는 이유는 본성이 있다 하면 본성 아닌 것도 있어야 본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성이 진짜 참된 둘이 아닌 본성이라면 둘이 아닌데 거기 이름 붙일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온통 빨간색밖에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빨간색을 모르듯이 거기 빨간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듯이 거기 빨간색 아닌 거 뭔가 하나가 나타나야 그때 돼서 빨간색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온통 불법밖에 없으면 본성밖에 없으면 본성이라는 말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걸 일러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진실한 본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언하에 문득 스스로 보는 이 공부에 철저할 것이지 그렇게 분별 따라다니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사가 옳으니 그러니 우리가 옳으니 저게 옳으니 저 조사가 맞니 이 조사가 맞니 하면서 그렇게 시시분별을 가릴 그 시간에 그냥 너 본성 확인하는 그 공부에

더 간절하게 외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면서 조사를 스승으로 모시고자 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실용 2년, 이제 706년이에요. 정월 대보름날 측천무후와 중종이 당나라 측천무후와 중종이 조사께 조서를 보내왔어요. 이게 조사 육조 스님이 법을 펴고 있고 이 이야기가 다른 스님들을 통해서 이 왕에게까지 간 거예요. 또 최천무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을 모셔서 우리나라 최고 가는 부처님 같은 큰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을 조정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짐이 이제 조서의 내용이에요.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모시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항상 일승을 탐구하여 왔습니다. 즉 조정에서는 이 신수 스님 있잖아요. 육조가 되지 않은 신수 스님. 그 신수 스님이 그 당시 사실은 육조 스님이 선양되기 전에는 이 신수 스님이 뭐랄까요? 메이저 그 알아주는 그 분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해능 스님은 한동안 사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훌륭했던 두 스님인 거예요. 스님을 청해서 궁중에서 모시면서 임금이니까 그 일승이 불이법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청해 왔어요. 그런데 두 스님께서 극구 사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에 가면 해능이라는 선사가 있습니다. 홍인대사의 옷과 법을 비밀리에 전해받은 스님이고 부처님의 시민을 지금 전하고 있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청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스님들이 저희들은 법이 부족하니 그 저희보다 더 훌륭하신 스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바른 스님들은 뭐 서로 질투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바르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하여 내시였던 설간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서를 전하여 모시기를 청하오니 대사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빠른 시일에 서울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사께서는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면서 산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표를 올렸습니다.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설간이 이렇게 말해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이나 선승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 설간이 이 육조 스님을 이제 내가 모시고 올라갈 수 없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이 스님 안 갈 것 같고 그냥 갔다가는 임금님한테 혼날 것 같고 어떻게 될까 하다가 임금님이 나를 보낸 이유는 육조 스님의 법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어떤 법을 설하시는지 또 육조 스님의 법문을 본인이 듣고 잘만 할 수 있으면 직접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깨달아서 전해드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육조 스님의 법문을 최대한 듣고 잘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에 즉 서울에 지금 메이저 불교계에서는 중앙 불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질문하는 대목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 선승들은 말하기를 도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한 자는 해탈을 얻은 자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즉 그 당시 서울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반드시 도를 깨달으려면 좌선에서 선정을 통해야 된다.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선정 닦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설하기를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건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앉음이겠습니까? 이거 앞에서 자선에 대해서 육조 스님이 충분히 했던 법문이죠.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앉는 것이 좌선이 아니고 앉아서 선정을 성취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그랬죠.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랬단 말이야.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열반을 얻는 그런 것이 공부가 아니다. 앉는다라는 건 뭐가 앉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잖아요.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다는 거잖아요. 즉, 이건 모양으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즉, 생각이, 판단, 분별심이 끊임없이 취사간택하면서 바깥을 향해서 육근이, 육경을, 여섯 가지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쫓아다니면서 시비 분별하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탁 멈추는 거. 분별망상을 멈추는 거. 그게 진정한 좌선이지. 몸뚱아리만 앉아 있는다고 그게 좌선이겠습니까? 몸이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열애는 경전의 비유를 말하던 것처럼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끊임없이 오고 가더라도 그게 좌선일 수 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좌선이 아닐 수도 있다. 열애는 아무리 오고 가도 오고 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오고 갈 것이 없는 이 열애의 청정선을 깨달아야 한다. 여긴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 청정한 자리, 텅 비어 고요한, 가고 오고 늙고 병들고 뭐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청정한 이 자리 확인하는 거, 이게 법이고 이게 도다. 이렇게 이제 설한 거예요. 설간이 말했다. 제가 스님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물을 겁니다. 원하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심요, 이 마음의 근본,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황후와 임금께 전하여 올리고 서울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법을 전하되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천 수만의 등으로 나뉘어 불이 붙어 어두운 곳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없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법을 전할 것이니 저에게 법의 요지를 일러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사께서 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0: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불국토이다.
1: 팬분들 중에 경찰 같은
2: 여경
3: 없어요.
1: 저도 없는 것 같아요.
2: 홍 박사님.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1: 받아든 조언에
3: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1: 완성된 결과에
4: 다 했다.
1: 돌아온 설명에
5: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0: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1: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2: 네가 먼저 봐.
0: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AI에 물어봤거든.
4: 괜찮다고 그랬어. 이게 가정력.
0: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5: 시체랑 전체적인 배치가 되게 마음에 들어.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오늘은 그 노봉달도라는 뭐 그렇게 지금까지 화두를 계속 풀어와가지고 대충 봐도 이제 한 저희가 4분의 3? 4분의 3 정도? 48개 화두 중이니까 4로 나누면 12? 10이니까 36개? 36개 정도 화두를 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화두 푸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건 100%예요. 여러분들 100%예요. 이제 진짜 문제인 거지. 그 약 있잖아요. 약 좋죠. 아플 때 먹으면. 근데 이게 오용하면은 진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심장이 나쁘지도 않은데 미리 약을 먹는 거야 계속. 그 불교의 가르침은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가 벌어지고 언어로 잘못 생각해서 그 나중에 오늘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공. 공도 공에 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공해. 이러고 떠들은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르주나 중론 같은 데서 보면 공에도 집착하면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 뭔가를 치료하려는 약 같은 건데 만약에 건강해졌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약 너무 과도하게. 운동도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 미리 건강해진다. 이게 왜냐하면 운동이 머릿속에서는 운동이지만 그게 사실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그게 과도해지면 그러니까 적당하다라는 게 이게 사실 항상 이제 힘든 거죠. 이게 화두 같은 것들도

패널리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화두에 너무 연연하거나 화두의 패턴에 너무 집착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보는 화두가 제일 첫 해때 했다면 충격을 딱 주겠지만 지금 딱 이렇게 읽으면 충격이 조금 덜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 프로를 계속 보셔서 그래.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두 하나는 이렇게 머리를 확 깨게 해주는. 저희 뭐 옛날에 스님들이 그랬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우리 마음이라는 게딴 데가 있다고 해, 되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면은 마음이 여기 오잖아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요내 앞에.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 요 아래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여기 있어야지 친구 얘기를 듣고, 만약에 딴거 생각하거나 내일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걱정거리로 마음이 가버리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사는 건요 앞에 있어야 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 영화관에 가도 이 영화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게 되면 영화 내용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슬픈 거지. 그래서 이게 불교라든가 뭐 선불교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건 멍청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의외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깨어는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냥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럴 때. 그래서 오늘도 뭐 예를 들면 한 시간 동안 뭐 남편이랑 아내랑 아이랑 밥상에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디테일이 거의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요. 걔가 어떤 모양일까, 어떤 얼굴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마음이 흐릿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여기 깨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깨 있는 요 공간 안에 타인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아픈 줄도 알고, 어디 힘든 줄도 알지. 그냥 맨홀리즈 봐서, 요새 공부 잘하니? 뭐 딸한테, 아들한테. 그냥 그러고 있어. 그냥, 습관적으로. 얼핏은 봐요, 얼핏은 봐. 그 자비, 애정의 마음이 나온다면 그게 부처예요, 사실은. 백날 공부하고 뭐 여기저 스님들처럼 앉아 있으면 뭐해? 사람들 고통 못 느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개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까먹는 것 같아. 불교의 가르침의 마지막 핵심은 자비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타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내 바깥에 있는 뭐 온갖 생명체까지 사랑할 수 있는 감수성이 만들 것이냐? 그게 뭐 부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은 우리처럼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요 앞에 지금 만나는 친구가 친구의 고민, 친구의 안색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마치 영화에 내 마음이 가듯이 그렇게 가 있으면 우리가 다 읽어요, 사실. 웬만하면. 근데 대충 그냥 건성으로 어제 봤던 친구, 1년 전에 봤던 친구 보내 이 정도. 왜냐면 식별만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제대로 안가 있는 거. 그냥 마음은 안 가고 이렇게 그냥 관찰하는 거. 식별이 뭔지 아시겠죠? 집에 남편이 들어오거나 아내가 들어오거나 아이가 들어오면,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네라고 식별만 하는 거야, 식별.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건안 읽어. 식별. 그래서 사실 농담 삼아 보면은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오히려 더 사람보다 날 때도 있어. 애완견은 주인이 들어오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뛰어들지 않아. 금방 알아. 그게 사실 가족이 개만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식별만 하면서. 그냥 구별만 되는 거야. 어쨌든 옆집 아저씨가 아닌 우리 집 남편이 들어온 거고, 옆집 애가 아닌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내 딸이 들어온 건데, 딸 안에서 딸이 오늘 뭐 봤고, 뭘 느꼈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봐. 그냥 멀리서 그냥 구별만 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 저기 있으면 한 명, 두 명, 세명 있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사실 언어라는 것이 우리를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다라는 건 너무 자명해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거와 관련된 화두고 지금쯤 여기서 한번 제가 주의를 주는 거예요. 확 깨어나야 된다.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불림문자라고도 하지만 언어도단이라는 말 들어봤죠. 불교가 폄하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뜻으로 아마 쓰일 거예요. 언어도단이다 이거는. 근데 이게 언어의 돌이 도가 언어의 길이 끊어진 거야. 언어의 길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의 가장 극명한 얘기는 진짜로 근사한 광경을 보면 말이 안 나와, 표현이 안 나와. 진짜로 엄청나게 힘든 걸 경험하면 아주 섣부르게 경험한 사람은 막 과장해서 설명할 수 있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거 만만하지 않아요. 어제 다른 도시에서 몇 명 죽었어. 어떻게 해서 죽었대. 말도 안 돼. 속상하지 않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언어의 길이 끊어져. 그게 묘사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이거는. 그 사실 언어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 화두를 하나 풀었을 때 언어의 길이 끝난단 말이야. 끝나는 그 지점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거지. 아주 생생한 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 얘기랑 같은 거야. 언어의 길이 끊긴다. 이거는 뭐 거꾸로 생각을 해도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포옹하는 걸로 되지. 그걸로 충분하죠. 아니면 남녀관계면 키스를 나눈다던가 손잡는 걸로 충분하지. 그리고 가장 많이 이 사람한테 애정을 주는 방법은 알 거예요. 얘기해 주는 것보다 꼭 껴안아 주는 게 훨씬 더. 그때 간접적으로 느껴도 돼요. 불교적이지는 않지만 언어의 길이 끝났다. 아, 이제 더 이상 내 딸한테는 잔소리 안 해도 되고 꼭 안아줘야 되겠다.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된다. 막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 언어를 끊을 때가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 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 그런 것도 사실은 불교적인 의미가 완전히 아니더라도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 언어의 길이 어느 순간에는 끊겨야 되는구나. 친밀한 사이가 되면. 그런 거요. 일단은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36치 노봉달도라는 여기 노봉달도는 한자가 뭐냐면 길로자에 만날 봉자와 달도 도에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름으로 요약해서 저거 36치 노봉달도 저렇게서 화두 이름은 화두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어떤 단어 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심각한 거 이거 구별하러 이름표 붙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읽어보면 오조 법연화상이 말했다.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 말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우리가 앞에서 풀었었던 화두와 이 유사한 화두들 약간 느낌이 기억이 아마 나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매너리즘에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도에 이른 사람이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부처예요. 부처가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던져지는 거야. 그러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왜 그 사람한테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될까? 사실 그걸 먼저 봐야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게 문제가 그게 풀리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얘기했죠. 이 선불교가 언어를 부정한다. 뭐 교종과 반대잖아요. 교종은 막 엄청난 경전 막 화엄경서부터 이론서서부터 읽고요. 그 선불교 같은 경우는 불림 문자잖아.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고 주인이 돼야 되니까 책이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애들도 교재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거 공부하고. 그럼 영원히 잘해봤자 나는 교재의 앵무새밖에 안 돼. 그러면 교재를 지은 사람의 앵무새.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거잖아. 나는 그냥 그 불교 경전에 나온 얘기만 떠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불

교가 어차피 우리는 부처가 돼야 된다라는 그 정신에 있으면 남의 언어를 앵무새처럼 떠들면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기로는 경전을 하나도 안 보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본다라고 그러면 그런 불교 이론과 불교 가르침이라든가 언어 같은 것들에 굉장히 능숙해요, 의외로. 그리고 그거를 한 단계 넘어가려는 정신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중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가르주나라고 용수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용수라고 그러는데, 불교 이론가 중에서 최고 이론가예요. 최고 이론가. 아직도 어려워요.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스님도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선생님, 중론을 가지고 좀 중론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딴 사람이 막 해설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써줬으면 하고 부탁을 한다고. 꽤 많이 불경을 공부하신 분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요 중론의 핵심이, 제가 많이 강조하죠, 이거. 어느 책에서든. 이게 정멸이 꺼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희론이라는 게 우리를 희론하는, 이게 언어예요. 프라판차라고 그러는 희론. 그러니까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가르주나의 중론에 보면 아예 시작부터가 희론을 정멸시키는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라는 기경계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중론이라는 책에서 공 얘기하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하는 최고로 어려운 불교 이론서인데 시작이 이걸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뭐 쉽게 알잖아, 이게. 이 같은 얘기거든요. 희론이 정멸됐다라는 얘기. 희론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까요? 언어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든다. 희롱하는 논이라는 거예요. 프라판차라는 말을. 산스크리트어 프라판차가 이거를 한자로는 희론이라고 너무 잘 번역했어. 우리를 희롱하고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뭐냐면 희론이라는 건그 어떤 논이나 어떤 이론이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논의가 나를 희롱하니까 그 논의가 내 주인이야. 말에 사로잡히는 거죠. 대표적인 거 한번 보면 이런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늘에서 여름에 내리는 게 뭐죠? 비죠. 비잖아. 이게 실제 모습이죠. 이 비는 어떻게 내려요? 비라는 건 어떻게 생겨? 습도 맞아야 되죠. 그리고 그게 온도가 해서 그 수증기가 응결이 돼야 되겠죠? 그 안에 그 응결될 수 있는 작은 먼지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시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인연이 결합돼야 돼. 예를 들면 그날의 인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만약에 건조하다. 그러면 비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 이해되시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날씨가 너무 춥다. 그럼 비가 내리겠어요? 눈으로 내리거나 딴 걸로 내리겠지. 태양이라든가 모든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밑에 충분히 수증기가 올라갈 수 있는 레나 강이 있으면 더 좋죠. 만약에 완전 황무지라고 그러면 수증기도 없으니까 그 조건이 맞춰야 어떤 특정한 비가 나오잖아요. 요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어를 쓰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 이거랑 언어의 세계는 비가 온다 이런다고. 이렇게 쓰죠. 비가 온다. 이렇게 딱 쓰면 맞죠. 비가 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언어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제 희롱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말도 쓰죠. 쓰죠? 쓰잖아. 이럴 때 착각이 벌어져요. 비가 안 온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비가 있는데, 비라는 단어로 쓰는 그 지시하는 뭔가가 있는데 지금 안 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런 게 어딨어요. 맑은 하늘에 비는 없는 거야, 그냥.
비가 온다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우의 거는 여기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도 비가 와요? 그냥 통째예요. 통째라니까 비가 오고 있는 사태 이렇게 내리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가리키는 거야. 근데 주어를 쓰다 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문장으로 쓰면 비가 있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돼버려요. 많이.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비가 어딘가 있는 것 같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비가 안 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노래 많아요. 그냥 막 아래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비가 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없다.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가 안 온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강신주라는 말, 나라는 말도 똑같다고요. 이해되죠? 강신주가 죽었다. 강신주가 여기 없다. 강신주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온다를 딱 보면 지금 맞지만 비는 어딘가 있어. 이런 착각할 수 있잖아. 강신주가 죽었어도 아트만이 불변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모든 게 그래서 막 날조로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 것 같고 막 있어. 그냥 없는 거예요. 깔끔하게. 생각을 해봐. 지금도 인연에 맞아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나. 그 많은 것들이 다 죽어서 영혼으로 기들어가면 영혼 폭발했겠다 벌써. 착각에 빠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이게 언어의 길이고 이게 실온이라는 거야. 이게 착각하면 큰일 난다. 요 위에 거는 대충 맞아요.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쓰면 되잖아. 비가 온다. 근데 저기에서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다라고 비를 실체화하면 큰일 난다고요. 여기서는 대충 돼. 대충 돼요. 비가 온다. 상관없어. 비가 오나요? 그냥 통째지. 요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번개가 친다 보세요. 번개가 쳐요? 번개가 안 치고 있다가 쳐요? 번개와 친다는 같은 사태예요. 비가 온다가 비가 이러고 있다가 와요? 아니에요. 그냥 비 내리는 게 비가 오는 게 비란 말이에요. 여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언어를 쓰니까. 근데 여기 한 단계 가면 어떻게 돼? 비가 안 온다. 번개가 안 친다. 번개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보여.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여기로 오면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비라는 게 있어. 지금 올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요 밑에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비가 안 온다는 거짓말이야. 달리 표현한 게 훨씬 좋아요. 지금 날씨가 맑다. 인연이 다 한 거예요. 그럼 없죠? 똑같은 거야, 우리도요. 인연이 있고 지속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게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사라져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이러면 그게 아트만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집착이 되는, 집착이 생기는. 그래서 이런 거를 희론이라고 그러고 이걸 언어의 도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요 메커니즘에 딱 나오잖아요. 비가 안 온다라는 느낌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집착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기억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아까 비 왔던 걸 생각하는 게 비 왔던 게 너무 큰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가 되는 거야. 비가 안 온다와 지금 막다는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완전히 맑은 세계는 느끼지 못하고 비가 안 온다로 느끼고 있어요. 부처가 된 사람은 비가 안 온다로 보지 않고 지금 막다라고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굳이 얘기하면. 이해되죠? 언어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러니까 언어에 사로잡힌 언어의 논리로 이 사람을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침묵도 언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 같은 것만 보더라도 말하기와 침묵이 교차되면서 리듬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것도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랑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랑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시가 리듬이 생겨요. 아이를 야단칠 때도 보면 뭔지 아시겠죠? 빠르게 너 혼나볼래? 이렇게 하는 게 너 그 침묵이 아이를 죽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럴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의 세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언어로는 대응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 탓이 아니에요. 이거 듣다가 선불교 화두 푸는데 뭐 나가려 주나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왜 그러냐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를 풀때 지금 기본 전제가 이 언어의 길의 문제야.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건 문제야. 집착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죠? 예.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또 하면. 여기 책 있죠? 책 있잖아.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보세요. 또 이것도 안 보고 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이죠? 보이죠? 책 보이죠? 책 없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은 책 없어요. 없는 책이 보여. 근데 여기 이 스튜디오에 처음 들어오거나 이 TV 처음 보신 분이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 의자가 있다고 그런다고요. 이해돼요? 이 없는 책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책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도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아까 막 부부싸움하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남편이 안 봐서 좋다. 그래서 막그 남편 생각하니까. 지금 없는 남편 생각하면 앞에 친구나 다른 사람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놓으면 책이 있다. 이걸 본 사람들만 책이 없어. 비를 본 사람들만 비가 안 온다를 얘기하잖아요. 비올때 디비 자고 있었던 어떤 애가 맑을 때딱 나가면 비안 온다 그러는 게 어딨어요? 불가능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어는 이걸 기억하고 있잖아. 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비가 안 온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번개가 안 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었어도 나는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고. 기억하니까. 집착이라는 것들이 왜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 경우에 집착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이 책을 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책 어디 갔어? 이런다고. 이거에 해당하는 게 많습니다. 젊음. 내 젊음 어디 갔어? 내 건강 어디 갔어? 내돈 어디 갔어? 이해되시죠? 이거. 내 잃어버린 사람 어디 갔어? 내 아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다고. 이게 테이블로 볼수 있을까? 요게 의자라고 바로 볼수 있을까? 비를 본 다음에 비가 안 오더라도 비가 안 온다로 보는 게 아니라 맞다라고 나는 우리는 볼수 있을까? 요게 깨달은 마음인데 언어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언어는 비가 온다 해서 그 비를 안 왔을 때도 끌고 와요. 이렇게 쭉 끌고 내려온다고. 그래서 마치 안 오는 것 같아.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 그런 착각할 수 있죠. 그렇게 착각하는 걸 희론이라고 그래요. 희론. 언어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언어의 길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눈 거야.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그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비 오는 거를 봐도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게 됐죠. 맑게 겠죠? 맑게 겠다라고 볼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언어의 길이 이어지면 단이라는 거는 단절 끊어졌다라는 거야.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게 뭐예요? 비가 온다라고 비올때 써도 이쪽으로 왔었을 때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 것. 맑은데도 비가 안 온다? 마치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이라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 생각처럼 그냥 맑다, 푸르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 그럴 때 푸르다라고 바로 보는 건 언어의 길에서 끊어진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대충 느낌은 오시나요? 느낌은 와요? 죄송해요. 예. 많은 강연을 해봐서 알아. 요 언어 얘기를 하거나 나가르주나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가르주나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졸아. 이건 왜 그러지? 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제 나만 이상한가? 저는 이런 거 떠들 때는 좋거든요. 초창기 땐 좋았어. 너희들이 졸든 말든 내가 떠들었는데 요새는 이거를 강의를 안 해요. 가급적. 왜안 하겠어요? 줘라. 이거는 저한테 치명타예요. 너무 속상해. 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데 딴 방향으로 강의를 하는 게 100배 낫는데 왜 사람들을 졸게 하는가?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말을 끊었으니까.

비에 대한 집착이 없이 막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냥 저 발언으로 돼야 된다. 있었잖아요. 책을 보지 말 것. 책 없네라고 보지 말 것. 왜요? 의자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만 사라진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젊음에 대한 집착도. 50, 60 먹은 아주머니가 거울에서 젊음을 보면 없어진 젊음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60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이한 주름들과 그거를 긍정하지 못해. 자꾸 비교하고 하찮은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앞 세계를 못 느끼잖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간극이에요. 근데 언어는 이렇게 장난을 칠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비가 안 온다라는 표현은 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사람만 써. 엄마도 물어볼 거예요. 야, 나가봐. 비가 오나 안 오나. 지금 두 사람 하두는 비야. 비가 안 와요. 뭘 하려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애가 딱 가면, 가가지고, 딱, 비안 와요. 이러잖아. 두 사람 다 막다라고 봤으면 좋겠어. 막다. 그리고 비가 안 오고 맑은 날. 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그냥 막다. 비는 내렸던 비는 인연이 다해서 여러 가지 인연들의 마주침이 다해서 흩어진 거다. 눈사람이 하나 있으면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온도가 올라가도 높고, 그렇죠? 눈사람 하나가 유지되는 건 뭔지 알죠? 습도도 유지돼야 되고 온도도 유지돼. 여러 가지 조건이잖아. 그중에 한 조건만 사라지면 눈사람은 서서히 녹기 시작할 거라고. 그런 것처럼. 아니, 눈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눈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알잖아. 인연이 다 돼서 사라진 거고 또 인연이 만나면 눈사람 또 만들면 돼. 하나의 눈사람이 만들어지면 눈도 내려야 되지, 습도도 맞아야 되지, 온도도 충분히 낮아야 되지, 눈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꼬맹이도 만나야 되지, 그걸 도와주는 아버지도 만나야 되죠. 엄마가 그래 이 장갑 안 쓰는 거니까 갖다 줘. 눈사람한테 장갑 하자. 그럴 때그 특정한 장갑이 꽂혀 있는 눈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확 녹아도 무슨 상관이에요? 인연이 다 돼서 온도랑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흩어져 버리면 똑같은 거야. 이 비가 온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가 온다라는 것도 인연이 돼서, 인연이 화합을 해서, 인연이 모여서 비가 온 것뿐이야. 문장에 비가 온다. 그래서 뭐 비가 진짜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주어를 조심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단어.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도 I 있죠, 나. 나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성찰을 해요. 20세기 가장 중요한 언어 철학자인데, 비트겐슈타인은 나는, 나라는 단어, 우리, 나, 아파, 나의 영혼, 나, 이런 것들을 문법적 착각이라고 부른다고. Grammatical illusion. 착각이다. 여기도 문법적 착각이 오잖아요. 비가 안 온다는 문장은 맞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주어로 가리키는 어떤 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사실 그게 아닌데. 하늘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맑으면. 비 어디 갔지? 안 내리는 것 같으니까 저 위를 자꾸 봐. 그냥 맑은 거라니까. 그거 찾지 말아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비가 왔다가 비가 안 오니까 하늘을 보잖아. 안 내리니까. 저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자. 이게 천국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갖는, 모든 종교가 갖는 그 황당한 생각들. 뭔가 그 위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영향만 안 내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이미지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간극을 잘 아셔야 된다. 그쵸? 비가 안 오는 걸로 보지 말고, 막다고 보고, 책이 없는 걸로 보지 말고, 이 의자를 봅시다. 벚꽃이 있고, 꽃이 있잖아. 꽃이 있잖아. 꽃이 졌다 그래서, 벚꽃이 없어져서 이렇게 보지 맙시다. 그 나무를 봅시다. 예?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젊음이 없네라고 보지 맙시다. 그러면 나를 못 봐요. 전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00년 가까이 된 나가르주나가 중론에서만 실온 정멸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문

순간에서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나가르주나적 비유인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언어의 길 조심해야 된다. 모든 집착과 모든 것들은 언어적 문제다. 막다와 비가 안 온다가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맑다라고 그럴 때 막다, 쾌청하다 이럴 때 비라는 생각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타타타가 별게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있는 그대로 비가 안 온다로 보지 않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요런 게. 언어는 이런 착각을 한다. 그래서 선불교가 언어도단, 불립문자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르주나가 공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죄송해요. 제가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를 강의를 할 때는 선생이 거의 교주처럼 미친 척 열정을 발휘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아우라에 눌려가지고 알아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강연 다 끝나고 나면 한 10분 지나면, 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부드러운 거나 다 공감되는 얘기는 제가 차분히 얘기하고, 일단 안 졸리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들이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 그런 애들이 되게 교주고, 잘못되면 히틀러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오늘은 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또 대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어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도 언어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뭘로 대응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무문가는 제목 자체가 그 문이 없는 문. 그러니까 영어로 게이트리스, 그러니까 게이트 없는 게이트 이렇게 번역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의미는 이걸 편찬한 사람이 무문 스님이야. 그러니까 무문 스님의 간문이란 뜻도 있지만, 무문 스님이 또 이게 선불교가 언어의 길에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글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러니까 무문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문 스님의 간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장난치시는 거야. 원래는 게이트리스 게이트가 맞아. 문이 없는 문. 뭐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무문 스님이 이걸 편찬을 할때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무문 스님의 답은 뭐냐면, 깨우친 사람 있잖아요. 부처가 된 사람, 주인이 된 사람의 표현이 뭐냐면, 턱을 잡고요. 턱을 잡는 거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주먹으로 친다예요. 답이. 대응은 했잖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예. 많이 헷갈리죠? 이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 언어랑 저거랑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중론에서 저거랑 비슷하게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얘기했죠. 나와 나의 것이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야 된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아, 요 부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방법이 많다고 보거든요. 말로도 침묵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무문 스님이 가르쳐 준 거는 때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걸 푸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임제식으로 생각해도 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내가 부처가 되잖아. 부처 앵무새가 아니고. 임제 스님의 얘기예요.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야 내가 스승이 되는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처의 권위를 인정하면 나는 내가 불제자가 되면 나는 부처가 아니잖아. 부처가 제일 바라는 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부라는 거. 근데 내가 부처 얘기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가 부정이 돼야 내가 주인이 됐다라는 거. 난 당신 주인, 당신 뭐예요? 노예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때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게 때릴 이유만 있나? 저는 다른 것도 많다고 봐요. 깨달은 사람의 턱을 간지러 주는 거. 이게 아마 임제 스님이 아니라 조주 스님의 방법일 거야. 우리가 여기 화두를 풀다 보면 임제 스님의 강력한 거와
조준

교수님의 살랑살랑한 봄바람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당당하게 우리 멍멍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듯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굳이 팰 필요 있을까? 저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봐요. 언어랑 침묵, 언어의 길로 대응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야. 어? 나도 앵무새 아니야. 나도 주인이야. 당신한테 굽신거리지 않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나는 불제자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바라는 건 주인이 되는 거니까 주인을 보여준 거야. 탁. 근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멍멍이 쓰다듬어 주듯이 깨달은 부처님의 턱을 간질간질간질간질. 이것도 있을 것 같아. 무문스님의 해법은 이 화두 끝나고 해법은 그 사람의 턱을 잡고 주먹으로 때린다. 요거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내가 부처가 된다. 부처를 만났는데 경배를 하면 나는 부처가 안 되고 불제자가 되는 거잖아. 그 요런 라디칼한 방법도 있고 조주 스님적인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약간 부드러운 봄날 바람 같은 스타일이라고는 저는 멍멍이 쓰다듬는 것처럼 해도 될 것 같아. 그 뭔지 알죠? 계속 아이 예뻐라 너 부처 됐냐?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래 너 부처야 잘났어 이런 거. 경배하지는 않지만 내가 당당해지는. 내가 주인임을 보여주는 거.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언어의 길에 대한 이야기, 언어 도단에 대한 이야기, 희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저는 이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이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막 그 공감의 느낌보다 그래서 이건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당분간 나가루나 중론을 해설하는 강연이나 그건 안 한다. 당분간. 근데 이건 항상 저 비가 온다. 몇몇 분들한테 저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올 시청자들도 있을 것 같아.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 언어의 노예가 안 되는 방법. 언어의 노예가 되면 답이 없거든요. 언어가 날 지배요, 이렇게. 그래서 희론이라고 그랬던 나가르주나의 생각. 선불교에서 불림문자를,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언어 도단 저걸 얘기하는 생각.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언어의 길에서 자유롭다. 깨달은 사람이 언어를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막다라고 쓸 수 있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다. 비가 안 온다가 아니라 막다. 또 비가 온다 써도 돼, 비 올 때는.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요 화두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대응할까? 언어로는 대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나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잖아.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타인들한테 바라는 거 손님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무문스님처럼 얼굴을 팍 때리는 거. 그 방법도 있지만 또 똑같이 조주 스님 스타일이라면 쓰다듬어 주는 거. 개 쓰다듬듯이. 이렇게. 그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들으시면서 저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 희론정멸이란 느낌. 저거를 조금만 지적이지만 조금 머릿속에 두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조보변 화상이 말했다.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 말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요 화두의 의미를 비가 온다 저것, 그리고 여기 책, 그리고 늙음, 내 젊음이 사라졌다, 건강이 사라졌다, 삶이 사라졌다까지 모조리 적용을 해보면 깨닫는다라는 게 무슨 뭔지, 언어의 길이 끝난다라는 게 뭔지라는 조그만 실마리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들으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 알아요, 그 마음을.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얘기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는 실증을 모른다. 또한 온갖 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가득 차 넘치는 일이 없다. 마치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가 실증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치열해지는 탐욕의 불꽃은 마땅히 청정한 지혜로서 남김없이 꺼서 없애야 한다.

0: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임진왜란 의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의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5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SA의 문광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하고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뵐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주명리학과 선입니다. 우리가 사주팔자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전혀 뜻밖의 주제일 수 있지만 그 사주명리학과 선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느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많은 이론들을 접하고 팔만대장경을 보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이 속세의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성역과 정토, 부처님 세계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종교,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의 불법의 세계는 이 세속 세계를 어떻게 성역화하느냐, 속세에 있는 이 모든 갖가지 문제들을 수행과 정진을 해서 어떻게 불법의 세계, 아름답고 깨끗한 정토의 세계,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그 극락의 세계를 바로 이 사바 세계에서 실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신법으로, 마음의 법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고 새롭게 가르침으로 승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 불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일을 새롭게 변화돼서 나타나는 과학이라든지 기술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문명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지혜의 안목으로서 그것을 보고 재해석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우리 동양에서 굉장히 그 많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주팔자, 사주명리학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1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출가하기 전에 유교의 그 사서삼경을 공부를 다 했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자를 배워서 천자문을 배웠고 뭐 동몽성습 명심보감을 다 공부를 했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구에 그 향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소원 이수락 선생이라는 아주 그 대선비이신 분께 논어도 배우고 통감도 배우고 그 시경도 배우고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중문학과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대학원을 다니면서 동양학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주역까지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로 이 선비들은 말이죠. 사주팔자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된다. 의리 역학을 하지 상수 역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서 철학으로서 공부를 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사주팔자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선비들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걸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출가하고 나서 타너 스님을 만나게 됐지요. 타너 스님의 강의를 듣고 스님이 상수 역학, 소강절가 같은 상수 역학에도 아주 대단한 경지에 이르셨고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거나 뭐 점성술, 그다음에 수락 이런 모든 방면에 대해서도 큰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외도는 없다. 바깥에자 외도는 없다. 내 마음이 개입이 돼서 부처님 마음으로 볼수 있으면 전부 다 내전이다. 팔만대장경이다. 그거는. 내 마음이 어떻게 그 사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조단경에도 있듯이 심정이면 전법하여 내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내가 굴리고 심사면 법화전이라 내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이 나를 굴린다. 아무리 좋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읽고 있으면 훌륭하고 그 외의 경전을 보고 있으면 다른 세간의 글을 보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르면 내가 법화경을 굴리는 거고 내 마음이 옳지 못하면 법화경이 나를 굴려서 내가 팔만대장경의 종노릇만 한다. 이런 그 육조단경의 말씀도 있듯이 내가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교나 도교나 수락이나 그런 것들도 거침없이 다 봤지만 바른 눈으로 봐야 되겠다. 부처님의 정견의 눈으로 보면 된다. 불교의 핵심 종지를 가지고 보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제에 선원에서 정진을 하고 나와 가지고 이제 몸을 치료를 좀 하러 나왔다가 1년에 교통사고가 4번이 났고 2년에 총 6번의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출가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부처님 법대로 정말 깔끔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굉장히 한탄스럽고 몸에 마비가 오고 뭐 그냥 목탁도 칠수 없어서 참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원에 다시 복학을 해서 논문을 쓴다는 석사 논문을 쓴다는 그런 것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집 밖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절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소임을 전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속가 어머니가 혼자서 계신데 아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연공을 하시고 부처님 경전을 독송을 하시고 지금도 80대 후반이신데 매일 그 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가 모친 정도 되면은 내가 가 있어도 되겠다 해서 거기 가서 밥 얻어먹고 한 8개월을 거기서 요양을 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그때 밖에만 나가면 사고가 나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번에 사주 명리학을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치는 알아야 되겠다. 내 사주팔자 8글자는 내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지.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밖에 나가자마자 계속해서 차가 와서 들이받으니 저는 운전해서 실수한 적이 별로 없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주 명리학을 독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내가 동양학을 했던 선비의 그 학자였는데 이걸 어디 가서 배운다는 게 스님으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요. 한문 아는데 내가 공부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이 명리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딱 봤어요. 기본 서적을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명리의 그 3대 그 고전 명리서 한문으로 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천수, 그다음에 자평진전, 예. 뭐 궁통보감 이런 책들을 이제 한문 원텍스트를 가지고 보면서 강의도 들어가면서 했는데 스승은 없이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당당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불교 TV에서 이런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그 보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명리학 보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제자로서 스님의 이그 선의 마음으로 불교의 그 심하게 마음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이걸 새롭게

쉽게 해석해서 보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공부하다 보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르고 싫고 좋고 그 다음에 궁한 세상이 있고 달하는 세상이 있고 좋은 시절이 있고 안 좋은 시절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렇구나. 잘 보다 보니까요. 인생에서 한 5년 대운, 10년 대운은 우울증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크게 좌절해서 망할 때도 있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 인토,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사주 명리학의 세계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느냐.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시각으로 한번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주 명리학과 선입니다. 이 사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주, 팔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기둥이 네 개라는 거예요. 기둥이 네 개고 글자는 여덟 글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어난 연월일시 여기 써놨어요. 연월일시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 사주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2025년 5월 13일 사시예요. 지금 사시 예부라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만약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요즘 여러분 그 핸드폰 앱에 보면 만세력이 옛날 같으면 책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앱을 깔면은 그냥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법도 있고 한데 할 필요 없이 그냥 앱을 보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사월 이모일 을사시란 말이죠. 이러한 날에 태어난 사람의 어떤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굉장히 여러분 이 지금 요 연월일시 글자가 8개고 기둥이 4개잖아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란 말이에요. 기둥이 4개고 글자가 8개라서 사주 팔자인데 여러분 이거는 바뀔 수 있나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없죠. 여러분 사주 팔자는 바뀌지 않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명이라 그래요. 운명 할 때 명자입니다. 명이에요.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이 네 여덟 글자를 바꿀 수 없죠. 근데 여기에 8, 18, 28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숫자가 대운 숫자인데 요거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각자 그 앱에 보면 다 글자가 다르게 돼 있을 겁니다. 나는 8세, 18세, 28세로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10년씩. 10년씩 글자가 두 글자씩 둘었죠. 이걸 운이라 그래요.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 그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바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그럼 운명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죠. 이게 정해져 있네요. 근데 내가 태어난 명은 이렇지만 운이 10년마다 대운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10년 가운데 매 해마다 또 바뀌겠죠. 매 달이 바뀌겠죠. 그날이 그날 바뀌겠죠. 그러면 두 글자씩 계속 새로운 글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명이 정해져 있냐고요. 그날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날 바뀌는 형태 지금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여름입니다. 그러면 여름이다, 봄이다라고 하는 게 운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태로 변화를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명이 정해졌고 운도 정해져서 이런 형태로 가겠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지금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두 글자가 더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운에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글자가 내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필요한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그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동양의 세계에서도 이 사주 명리학을 가장 많이 애호한다 그래요. 내가 보지 않아도 적어도 내 사주 팔자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건 가족이건 결혼할 때 궁합을 보건 자식이 태어날 때 뭘 보건 하여튼 평생 한번 내 사주를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비롯해서 누군가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

들이 이 사주 매니아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대권 주자 정치인들 경제인들 할 것 없이 이거 다 안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러는데 그래 놓고는 다 미신이라 그래. 그래서 난 이런 방식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봐요. 다 하면서 다 하고 이거는 뭐 미신입니다. 뭐 그 무속입니다 해 놓고는 뒤에 가서 다 물어봐요. 스님 그거 보실 줄 아세요? 좀 봐주세요. 뭐 풍수도 다 미신이라 그래 놓고는 우리 집 주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 봐주실래요? 다 이래요. 이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픈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더 깊이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정견을 가지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삽니다가 좋은 거지. 이걸 다 무시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상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낮에는 전부 성리학책을 보면서 밤에는 전부 풍수책 보고 사주책 보고 이렇게 술학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도학이 있고 술학이 있거든요. 도학의 세계는 진짜 근본 도의 세계인데 이제 술학의 세계는 이런 그 방편으로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체지만 이거 용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술학의 세계는. 여러분 술학의 세계에 안 빠져본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접근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삶이 이렇게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막 이 행불행이 오고 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도학의 세계는 수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의 세계의 안목으로 수락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않고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만 쫓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도학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죠. 명은 말이죠. 명은 내가 타고난 내 몸이니까 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덩치가 크고 딱 이렇게 골격이 정해져 있고, 그죠? 사람이 좀 그 건강하고 말이죠. 아니면은 기질이 좀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약해서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순응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내가 타고난 차와 같은 겁니다. 내 차는 그냥 딱 정해졌어요. 이 사람이 벤츠를 타는 사람이면 사주팔자가 좋게 타고 났겠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차를 타고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운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벤츠를 가지고 타고 나도 갑자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 이 운에 길이 막혔어요. 아니면은 고속도로가 아닌 비포장 도로나 그 늪이에요. 뭐 차가 한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명을 가지고 타고 났어도 이 운에는 아주 고통을 지독하게 받는다는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운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 운은 좋은데 또 그 해가 또 나쁠 수가 있잖아요. 이 공부를 해보면 딱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딱 느꼈어요. 뭐냐? 제가 이 사주 팔자를 스승이 없어요. 저 혼자 독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불자의 마음으로 부처님 제자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오행이에요. 이게 다. 이게 을목이면 이 을은 목이고 사는 화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써볼까요? 이렇게 이게 목이고 이게 화고 사화 신금 사화 임수 오화 을목 사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는 거는 일간 태어난 날에 그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화 금목 금목수화토 오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처음에 딱 명리학을 딱 공부하는 순간 첫 번째 딱 알았어요. 명리라고 하는 게 사주라고 하는 그 이 명의 그 이치잖아요. 이치. 굉장히 학문적인 거예요. 그냥 대충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패턴이 정확하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처음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야, 오행은 다섯 개니까 곱하기 2 하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글자는 팔자니까 8글자밖에 없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타고난 명은 반드시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많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유교에서 말한 중용,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한 중도 이런 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구나. 아, 우리는 과불급의 세계를 살고 있구나. 뭐가 되게 과하거나 아니면 적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구나. 완벽하게
중용이 다 갖춰진 사람은 없겠구나. 8글자에 10글자

거를 오행을 맞추려면 반드시 보부족이 돼 있고 있겠다. 아, 이래서 우리가 불교는 중도를 깨달아야 된다 하고 유교는 중용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주팔자라고 하는 걸 딱 보서 첫 번째 가르치면 이게 우리는 어디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간들이에요. 성불을 했으면 안 태어났을 텐데 왔을 때 사람의 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는 되게 장점이 많고 뭔가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평생은 수행을 해서 닦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 실컷 들여다보고 봐봤자 통장에 그 잔액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돈이 생깁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내가 행을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히 닦아야죠. 아, 내가 지금 뭐는 되게 잘하는데 뭐는 내가 못하구나. 뭐는 굉장히 많은데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이 상황을 딱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이 어떠한 이번 생에는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어떤 스타일로 내가 살게 되는 패턴을 사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무엇이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이게 다 지우고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이 시간에 태어난 그 이게 지금 남자 여자가 이게 좀 달라요. 남자가 이 남자 아이라고 쳤을 때 얘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풀이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이 친구가 지금 태어난 남자 아이가 옆 밑에가 전부 불이 네 개나 이렇게 있어요. 불이 되게 많죠. 지금 불이 되게 많고 여기에 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생화를 일단 하잖아요. 목생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화가 네 개나 있어요. 목이 두 개나 있고. 그러면 여덟 글자 가운데 여섯 글자가 목화예요. 목화. 이 목화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많으니 얘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얘는 타고나기는 임수로 태어났어요. 임수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조금 더워지는 날씨에 물인데 주변에는 나무하고 불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약해요. 물이 약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다른 데는 물이 없고 옆에 신금이 있어서 금생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쇠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물과 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과 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불기운이 많아요. 열정적이죠. 그다음에 이게 불을 딱 깔고 앉아 있으니까 밑에는 베이스에는 불이 쫙 있어요. 활발해요. 그다음에 이 성격이 음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내가 임수가 약하니까 내 몸이 약해요. 조금 에너지가 딸려요. 그러면 뭘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물과 쇠를 충족시켜줘야지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은 뭐 이렇쿵 저렇쿵 말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이 사람에게는 금수가 좋은 거잖아요. 일단 얘는 어려서부터 어린애인데 아쿠아리움 같은 거 가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쇠붙이 뭐 이렇게 그 놀이기구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아이 같으면 금이 필요하면 장신구를 좀 사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불기운은 조금 멀리해 주는 게 좋겠죠. 충분히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거는 줄여주고 적은 거는 보충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름 지을 때도 금수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지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훈민정음에 보면 기역, 니은이 있으면 예를 들면 금기운 같은 거 치엇 글자 같은 거 집어넣어서 지어주면 이게 금기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불기운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 리을 넣어주면은 된다 이거죠. 이게 발음 오행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형태로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신유술이 금이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30년에 이거는 여름 기운이고 그죠? 여름 기운이고 여름 기운이고 이건 가을 기운이고 그다음에 이게 겨울 기운이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금수가 필요한데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금수 기운이 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얘가 금수가 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약한데 대운으로서는 운으로 보면은 필요한 금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얘는 운이 좋은 거예요. 일단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채워질 정도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국화가 돼 있죠. 이게 내가 다른 그 일간의 오행이 극하는 걸 재라 그래요. 내가 예를 들면 그 수국화니까 여러분 재라고 하는 거는 남자에게는 돈이 되고 부인이나 여자가 되는데 이건 내가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는 내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가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불이 네 개나 이렇게 있으니까 이 친구에게는 에너지를 계속 쓰는 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재가 많습니다. 이게 재다 신약이라 그래요. 재가 많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에너지가 일복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죠. 일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일이 많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충족시켜주는 이 수를 충족시켜주는 금이 공부가 됩니다. 공부. 인성이라 그러는데 공부요, 자격증이요, 내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보충이 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극하는 오행을 나를 극하는 토국수니까 이걸 관성이라 그래요. 관이라고 하는 거는 직책이고 어디에 생활을 할 때 직장을 가질 때 나에게 극하는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잘 조절을 잘 해야 내가 나를 극기를 잘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관이 있어야 돼요. 관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기운입니다. 공부할 때는 나를 극하는 기운이 좀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토가 이 관이 되고 그다음에 화가 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화생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재생관이라 그럽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자리가 생긴대요.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 회장이 되니까 IOC 위원이 됐어요. 동창 중에 어디 회사 사장, 회장하고 있으면 네가 막 그냥 회장 좀 해라. 기부도 좀 하고 후원도 좀 하고. 그래서 재생관이 돼서 돈이 많아지면 직책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재생관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관생제는 없어요. 이게 제가 공부했을 때의 사주 명리학 가지고 배운 지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베풀어가지고 베풀 게 있어가지고 명예직 같은 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역행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역은 불가해요. 관생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거기에서 관생제는 안 된다. 이게 돈을 막 만들어내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막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면 이게 역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후폭풍을 받아요. 어느 지위에 있었는데 그 지위에 가가지고 내가 공금을 지위를 활용해서 썼다. 그럼 반드시 역풍이 돌아오게 돼요. 이게 인과법이에요. 이게 사주명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기본 아니겠어요? 이게 선비가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다 지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거를 선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역 개사전에 구비기인 도불어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역 개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구비기인 도불어행이라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고서 도가 헛되이 굴러가는 것이 없다. 나를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That's it 하는 거예요. That's it. 딱 그 사람. 바로 딱 그 사람이에요. 딱 그 사람의 심, 인이라는 건 뭡니까? 심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떠나서, 내 마음을 떠나서 나의 이 운수와 나의 이 운명이 나를 빼놓고 헛바퀴 굴러가는 게 있느냐?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게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 오화가 들어와 있을 때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내가 활용하는, 이게 제거든요. 이게 제잖아요. 제니까 요 순간에 얼마든지 다르게 전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들어가서 이것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없이 돌아가는 건 없어요. 제라고 하는 게 이게 남자에게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순간에 제가 들어와서 10대의 여자친구 사귈 수도 있고, 아주 그냥 학교 때리치고 공부 나갈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 시봉 들고 아버지한테 배울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그냥 지멋대로 헛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 이때는 좀 뜨겁겠구나. 내가 불이 많은데 좀 뜨겁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겠구나. 제다시냥 하겠구나. 그럼 반대겠죠.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내 몸이 힘들어져요.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내 몸이 좋아지려면 돈을 내보내면 돼요. 보시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남에게 많이 베풀면 다시 약해진 몸이 좋아지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때 불이 들어왔는데, 일이 많아졌는데, 제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기운으로 안 쓰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복을 가지고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면 내가 점점 내가 에너지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때 운이 안 좋은데 불이 많은데 또 불이 들어왔으니까 과해졌으니까. 근데 이때 봉사를 해가지고 그 이익을 내가 가지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운이어도 달라진 거라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구비기인 도불행입니다. 이 말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혈액형을 알거나 MBTI를 아는 거하고 같아요. 저는 뭐 I예요, 뭐 T예요 이렇게 할수 있죠. 이걸 아는 게 미신이고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거를 이 사주 명리학의 세계를 이 세계로 놓고 보면 이게 전부 뭡니까? 전부 선으로 볼수 있어요. 운명은 바깥에서 헛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수에게 이 금은 말이죠. 금생수니까 공부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수니까 항상 금이 필요해요. 금인데 이게 공부고 나를 생해주는 어떤 형태인데 이건 전부 뭘로 할수 있어요? 참선으로 할수 있어요. 참선. 내 오행을 생해주는 것을 이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도장인자. 자격증이 되고 공부가 되고 그다음에 학위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나를 자꾸 나에게 기운을 주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공부입니다. 공부. 자, 그러면 이런 시절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시절이 있다. 그랬을 때는 나에게는 이 금기운으로 이걸 치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절에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고요히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재운이 왔지만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해석해서 보는 것이 선적인 방식이죠. 어떤 형태로든 선적인 방식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게 금기운인데요. 금기운이에요. 금기운인데 이 친구에게는 이 30년이 일단 아주 좋은 겁니다. 이 30년이. 그렇죠. 30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연으로 보면은 3년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에게 예를 들면 지금 얘가 태어나자마자 앞으로 3년이 을사병호정미가 불기운이잖아요. 지금 이 3년 동안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자마자, 지금 만약에 이 태어나자마자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이날에 태어난 애는 3년 동안 불이 또더 들어왔어요. 힘들다고요.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잘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이때는 누가 해줘요? 어머니가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이런 사주를 가진 한 20, 30대의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불이 많은데 말이죠. 또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년이니까 천일기도 하면 됩니다. 천일기도를 아, 내가 극복해야 될 나의 일이 있구나. 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뭔가 힘들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 그 임묘진 신유술 뭐 이런 식으로 3년이 가니까 천일기도가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해도 일단은 이 기간이 지나가야 좋아진다는 게 사주 명리학의 패턴이니까 그러면 그 시절을 넘어가는 건 3년 수행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었대요. 금강산에 큰 도인이 있었는데 그때는 TV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명성만 듣고 너무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한 분이 이 큰 스님을 찾아갔대요. 큰 스님, 어떤 큰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한 스님이 딱 계시는데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희한하게 이 사주라고 하는 게 관상을 잘 보시는 거는 관상하고 사주하고가 다르지 않대요. 이게 얼굴만 쭉 봐도 사주를 벌써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다 그래요. 관상을 잘 보시는 분들은. 큰 스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참 힘든 시절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 출타했다 그러시대요. 금강산까지 찾아갔는데 그 스님 출타했다. 아, 그래요? 그 큰 스님 뵈려고 제가 멀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출타했다. 3년 뒤에 와라. 3년 뒤에. 3년 뒤에 한번 와봐라. 그러셨대요. 그러고서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려갔대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왔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서 또 보니까 웬걸요. 맨 똑같은 그 스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 뵈러 왔습니다. 아유, 그 지난번에 뵀던 그 스님이시네요. 그 스님, 큰 스님 뵈러 왔는데 스님 계십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내가 그 스님이다. 이래요. 스님 뵈러 그 멀리서 왔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너를 보니 3년간은 그 어떤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잘 없겠더라. 아무리 큰 스님이고 뭐 도가 높아도 네가 스스로 너의 길을 개척을 해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아온 분이 스님 저 3년 지나도 좋아진 거 하나도 없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랬더니 내려가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제 괜찮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려가니까 진짜 괜찮아졌다. 이 3년 힘든 세월을 지나고 운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이 오면 이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야죠. 그러나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태풍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을 해서 방 안에서 일단 태풍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40살 되던 해에, 39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가 4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8개월 동안, 내 이거 제 글자, 이건 제 거 아니지만 이 네 글자, 여덟 글자 공부하려고 8개월을 집중해서, 이것만 한 건 아니지만 집중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알고 치우겠다. 나 뭐 별로 관심 없고 이것만 알고 치우겠다. 내 것만 알겠다 하고 봤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혈자리에 정확하게 하나를 놓기 위해서 모든 혈을 공부를 다 해야 되듯이 내 거 하나 여덟 글자 운 이거 보기 위해 가지고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났더니 봤는데 제 걸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때 딱 보니까 제가 금극목의 상황이었어요. 금극목. 제가 이 목이 저에게는 이게 인성이에요. 공부고 이게 갑목이었는데 갑목이 공부고 수행인데 쇠기운이 들어와서 이걸 극하는 운이 왔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5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라고 하는 게 그죠? 교통사고라고 하는 게 전부 뭡니까? 쇠가 내 몸을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이라고 하는 건 관절이고 뭐 뼈도 해당하고 간도 해당하고 눈도 해당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쇠가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근육, 몸을 이렇게 쳐버린 거지요. 그 운이 10년짜리 운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을 그 운을 겪었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운이 이게 바뀔 수 없잖아요. 운은 또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원에서 정진하다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에겐 공부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선택한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방편으로 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쇠라고 하는 게 말이죠. 돌도 쇠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석산이 다 쇠예요. 제가 보니까 해인사, 봉암사, 북한산 이런 데 살아가지고 해운정사 뭐 전부 다 바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바위산을 좀 피해야 되겠다. 좀 편안하게 목산, 나무가 있는 목산, 조용하고 편안한 산을 좀 찾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분당에 있는 청계산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싸우지 않도록 옆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묵묵히 공부만 한번 하리라. 앞으로 5년이 그런 운이 남았으니 그렇게 한번 하리라 하고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들어가서 타너 스님 연구를 7년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청계산은 관악산이 그 악산이잖아요. 근데 청계산은 그 음적인 산이거든요. 그래서 관악산에 가면 장군봉이 있는데 청계산에 가면 옥녀봉이 있어요. 청계산은 부드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고요한 목산에 들어가 가지고 좀 정진을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일체 시비장단에 끄달리지 말고 나는 아주 이 공부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7년 동안 칩거해서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으로 쓸수 있는 거지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변 공원에 한 번씩 데리고 가서 산책을 시켜주면 얘가 좋아할 겁니다. 그렇겠지요? 집에다가 이렇게 아쿠아리움 같은 이런 사진 같은 거 해놓으면 좀 좋아할 겁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리고 얘는 저녁에 이게 밤이니까 저녁에 음식을 잘 먹이고 되도록이면 낮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땀 뻘뻘 흘리고 하는 이런 운동을 좀 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영을 좀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오행적으로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친구는 재가 많구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재가 전부 다 여성이잖아요. 남자에게는 이게 다 여성이거든요. 여성을 조심해야 된다. 평생.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 태어난 달이 사인데요. 이게 해거든요. 사해충을 합니다. 보통 50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운에서 여섯 번째 운이 올때 반드시 태어난 달하고 충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뭐냐면 인생을 환갑을 살게 되면 육식갑자잖아요. 육식갑자에서 환갑이라고 하는 게 갑이 한번 내 갑자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친구 경우에는 을사년이 다음 60년 뒤에 을사년이 올 겁니다. 그때 대운은 반드시 월지하고 충을 하게 돼 있어요. 환갑이 오면 지금 살았던 인생에 한번 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한번 쭉 육식갑자를 살고 그다음부터는 살아봤던 생이 오는데 변화가 크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환갑잔치를 원래 하는 겁니다. 요즘은 칠순잔치하고 이렇게 해서 60년 그 환갑을 누가 챙기냐 하지만 그게 아니고 육식갑자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갑자가 없어요. 그래서 육식갑자 다음에 오는 갑자들은 전부 내가 한번 살아봤던 갑자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맞아요. 인생 이모작이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건 60갑자는 다 새로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뜻의 의미가 환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주 명리 안에도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건 저는 이거 제 해석입니다. 반드시 이 60갑자 이 환갑 때 되면 충을 월지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60부터 나는 한 살이다 생각하고 새롭게 살면 된다. 늦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힘들 때는 여러분 어디 누구 가서 사주 명리를 누가 봐서 어머니가 봐오고 가족이 봐오고 궁합을 봐오고 하는데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수행과 정진,
그다음에 뭐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건 베푸는 거. 보시하고 정진하고 개정해. 도덕적으로 살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떤 생이든 다 기회가 온다. 이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옵니다. 좋은 기회가 와요. 인생의 황금 시대가 한번 오고요. 반드시 우울증이 생길 때가 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시절이 있고 고통받는 시절이 있어요. 견디면 좋은 시절이 옵니다. 인생의 세 번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한 세 번 정도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세상의 기본입니다. 저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주팔자 좋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복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우리 초팔 행사를 하지만 부처님 한번 보세요. 인생을 새 속의 눈으로 정말 속되게 한번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부처님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인성이 없어. 그죠? 이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없어요. 부부간에 이 제가 말이죠. 그 29살 때 출가하셨어요. 부부 인연이 100년회로 못했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 태어날 때 못 봤어요. 내가 왕자인데 그 호의호식하던 왕자인데 여러분 부처님 출가하셔서 걸식하셨어요. 빌어먹는 걸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본인 나라가 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바달따는 자꾸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랬어요. 환란이 부처님의 말하자면 이 명리학적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하셨어요. 수행을. 공부 수행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좋다라고 하는 이런 운들을 기운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고행의 길 수행의 길을 선택하셔서 성불하셨어요. 우리는 사주팔자를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선적인 패턴을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부처님을 통해서 교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분들, 불자 한 번이라도 부처님 이름 명호를 들어본 분은 이 사주팔자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공부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운이 와도 견디면 반드시 고진감내가 그런 세월이 온다. 이걸 믿고 수행하셔야 돼요. 안 되면 천일기도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아무리 길어도 말이죠. 아무리 길어도 5년 대운, 10년 대운 지나면 5년, 10년 지나면 다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러니 이때 좋았던 데에 좋았던 때가 문제가 이 병화 같은 이게 이런 시절에 안 좋았을 때 터집니다. 옛날에 내가 해놨던 과보가 안 좋은 운에 와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해갈 수 없다. 인과법을.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명리학도 동양학의 한 영역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50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이것도 엄청난 어떤 철학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는 수락으로서 체와 용이 있는데 용의 방편으로서 한 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다. 그걸 지혜롭게 써야 되고 그게 미신적인 어떤 형태로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로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빠져들 때 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속을 성역화하고 수락을 도학으로 전환시키고 우리가 중생살림살이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는 방식으로 사주명리학도 선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오늘 한국학 에세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명천사, 여명808, 미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

0: 뉴시스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영영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뭐해?
1: 외국어 공부.
0: 오, 동희, 네가 웬일이냐?
1: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0: 오, 그래서?
1: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0: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1: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0: 진짜?
1: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0: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0: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한을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0: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0: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5: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4: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5: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4: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4: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4: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2: 뭔가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6: 귀신이라니?
2: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1: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2: 난 또 괜히 겁먹었네.
1: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2: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1: 오, 제법인데.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2: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0: 스리스리 마하 스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1: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2: 오해십니다.
1: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3: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2: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3: 백년사에 추성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2: 네, 추성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0: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3: 추성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2: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 주게.
0: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2: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0: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4: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0: 있지, 여기에.
4: 여기에?
0: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4: 저기 저 조각 말이야?
0: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5: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1: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6: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6: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0: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6: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1: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0: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부상을 조각해 달았죠.
1: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0: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중생 소위 계유불성. 모든 중생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형상은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곧 없어진다.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을 의지해 생성되는 것처럼 인연이 화합하면 낳고 인연이 헤어지면 없어진다.

0: 여명 천사, 여명 808, 리어캠 판매 기적, 한국 표준협회, 한국 웰니스 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매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평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물려오므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쳐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행하여야 하고 장수하려면 대자비를 행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배우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을 행해야 그 종류에 따라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신라 경덕왕 17년, 발진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이

1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나중에 경찰 같은 경우.
1: 여경, 여경.
2: 없어요.
0: 저도 없는 것 같아요.
1: 홍박사님을 아세요? 경찰. 그렇게 하고
3: 사랑해요, 배아경. 헤이. 꺾이니 여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이?
1: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0: 어,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4: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로트를 추천합니다. 아...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5: 꺾어서 돌려서.
0: 어? 아, 어. 아, 좋은데?
5: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1: 어.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모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여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공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렸다.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도 팔꿈치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

나오곡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

칼로 찌르는 뜻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게

인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

시방세계무불연고령동생인무이문화명자면삼도견화형자득의달 여시교화항사거 필경무불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보살도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진리의 몸 오소서 이뤄지다. 칼산 지옥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외법 나무 참재 업장 무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보강월전 묘음 존황불 환희장 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 불모 대준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오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 고강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0: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굴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드디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0: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이와

0: 학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0: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0: 안 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안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

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 집행부 첫 국장단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국장의 구산 스님, 기획국장의 상준 스님, 감사국장의 철인 스님 등을 임명했습니다. 가을 정취로 물든 조계사에서 2016 불교 문화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쉼을 주제로 스님들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책과 음악, 불교 굿즈로 일상 속 여유를 찾습니다.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광명 금강복의 수계 대법회에 5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태고종 혜인정사가 팔공산에 조성한 도량에서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와 나눔의 원력을 다지며 불법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첫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단에는 새로운 인물을 대거 발탁해 안정 속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대 집행부 첫 국장단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국장단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 속 변화입니다. 앞서 주요 부실장 스님들을 재임명하며 종단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기조를 확립한 진우 스님은 종무 행정 실무를 이끌어갈 국장단에 새 인물을 대거 기용하며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 국장 스님들은 우리 종단의 이제 교역직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이제 동량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우리 교역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을 잘 해주시고.
1: 진우 스님은 특히 신임 국장단에 각자의 자리에서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서로 간의 그 화합을 우선 제1목적으로 화합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포교 전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좀 하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디어 방법도 많이 내주어서 우리 종단이 더욱 발전돼 나가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무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총무부 총무국장에는 구산 스님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이어 기획국장에는 상준 스님, 감사국장에는 철인 스님이 발탁됐으며 포교국장 현수 스님, 교육국장 진호 스님, 복지국장 진정 스님, 재무국장 보각 스님, 문화국장 명원 스님, 사회국장 자아 스님, 사서국장 하원 스님으로 주요 부서 국장단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조계종 연구소 사무국장 영범 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 진효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정관 스님을 비롯해 호법부 상인감찰의 관태 무경 만경 스님, 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의 우승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국장단을 대표해 총무국장 구산 스님은 핵심 종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총무원장 스님이야 부실장 스님들 가르침과 지도하에 저희 38대 첫 임명되는 부장 스님들과 화합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꽃을 꼭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1: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부실장 스님들의 굳건한 안정감 위에 새로운 국장단 발탁으로 변화의 엔진을 장착한 조계종 38대 집행부. 본격적인 2기 출항 준비를 마친 진우 스님 호가 어떤 혁신과 성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열어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가을 정취로 물든 서울 조계사에서 2016 불교 문화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쉼을 주제로 스님들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책과 음악, 불교 굿즈로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화가 만개한 서울 조계사. 형형색색 국화로 물든 경내에서 시민들이 책장을 넘기고 아기자기한 불교 굿즈를 구경하며 정취를 만끽합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조계사에서 어제 2016 불교문화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5: 불교는 오랜 세월 멈춤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지혜를 찾는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지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0: 균형을 찾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 개막 전날 마음심 토크에는 BTN 불교 TV 토크쇼 가피와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이 첫 손님으로 나섰습니다. 광우 스님은 삶에서 마주하는 기쁨과 괴로움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에서 비롯된다며 수행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결국 수행해야 된다. 수행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 경내 한편에 마련된 불교 도서전엔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온 직장인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불교 입문서부터 스님 추천 도서까지 시민들은 마음에 드는 책을 직접 펼쳐보고 편안히 앉아 책장을 넘기며 잠시 여유를 찾습니다. 불교 굿즈 브랜드 부츠 팝업 부스에선 귀여운 캐릭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은 불교 문화 상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3: 점심시간에 뭔가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동화책들 보고 있었는데 조카한테 선물해줄까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4: 그 책을 비치해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 같았어요.
1: 조계사 특설 무대에선 내일까지 정오마다 국악과 재즈 공연 등 다양한 선율이 어우러진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화향 가득한 도심 속 사찰에서 펼쳐지는 불교 문화 대전이 시민들에게 마음의 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불교의 유대를 확인하는 제26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가 오는 20일 경주 불국사를 무대로 열립니다.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첫날 3국 대표단이 함께하는 환영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날인 21일 오전엔 불국사 대웅전에서 세계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3국 불교의 수행과 전통을 교류합니다. 같은 날 오후엔 국제학술강연회에서 한중일 불교계가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원력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 133명을 비롯해 중국 측 91명, 일본 측 43명, 총 267명이 참가합니다. 서울 은평구 삼천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천사 회주 성훈 대종사는 지난 1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금 8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성훈 대종사는 은평구 출신 재학생, 경찰사법대와 미래융합대학, 북한 출신 학생, 불교 동아리 소속 학생 8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동국은 물론 한국을 빛낼 영웅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습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대종사의 원력을 받들어 더 나은 동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훈 대종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후원을 이어오며 총 220명의 학생들에게 누적 2억 2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동국대가 대학 구성원들과 일상에서 참선을 실천하는 가을한거 30일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는 지난 12일 중앙도서관 4층 선명상 홀에서 가을한거 30일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수행에 동참하며 정진을 이어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화선과 무건의 정신을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해 마음의 평온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행 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지난 7월 교내에서 처음 봉행된 하한거 30일 정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70%의 학생들이 재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광명 금강보계 수계대법회에는 5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청화스님의 향운이 스며 있는 도봉산 광륜사. 수례환 산세로 둘러싸인 도량에 부처님의 계율을 온전히 품고 참된 제자로 거듭나려는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가득 찹니다.
7: 청정한 스님에게
8: 귀하겠습니다.
6: 지난 토요일 도봉구 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광륜사가 주관한

0: 불기 2570년 광명 금강복의 수계 대법회 현장. 청화스님이 강조한 생명의 밝음과 금강 같은 우주의 법칙을 담아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등대로서 광명 금강복의 뜻을 수지하는 법석입니다.
1: 서가세존께서 이루신 위없는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오늘의 수계가 여러분의 신행에 새로운 발언이 되고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하며 우리 사회와 세상이 더욱 밝아지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0: 도봉산 자락에서 3사와 7증사 증명 아래 이처럼 대규모 수계법회가 열린 건 처음으로 그 의미와 환희심이 더 깊고 남달랐습니다. 영축총림 풍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 대화상, 도봉구 불교연합회장 해안 스님이 갈마아사리,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이 교수아사리로 3사의 위엄을 갖췄고, 광륜사주지 명원 스님을 비롯해 도봉구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7증사로 함께해 수계 제자들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보살계 수지가 안겨주는 복덕의 크기를 대중에 전하며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3: 보살계를 갖는 인연으로 이제는 그냥 이름만 보살이 아닌 보살의 몸을 부족한 보살의 불자가 되는 것이다.
0: 이어 몸과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계율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연비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팔에 향불이 닿는 순간 수계 제자들은 청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겠다는 결연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자식들 잘 되고 남편하고 부모님들 평온하게, 그리고 제가 행할 수 있는 봉사는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마음속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연비를 받고 꽃빛 속에서 환희를 더한 500여 불자들은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참된 정법행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불자들은 BTN 부따회 홍보 부스에서 가입을 이어가며 방송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6: 전등회 회장 수불 대종사가 논산 육군 훈련소를 찾아 2,500여 명의 훈련 장병들에게 개를 데리고 군 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봉행된 수계법회는 수불 대종사를 비롯한 전등회 회원 스님들과 호국 연무사주지 해총 스님, 육군훈련소 이우진 금강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불 대종사는 자기 눈을 스스로 보듯 자신의 마음 또한 밝고 맑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참된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계법회에서 전등회는 호국 연무사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회원 원정 스님이 큰 법당 불사 지원금 1천만 원, 함현 스님이 발전 지원금 500만 원을 보태며 청년 장병 포교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영축문학회와 함께 문화포교에 기여하는 문인들을 격려하는 제8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1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주지 현덕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와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제8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현덕 스님은 글과 문학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맑고 밝은 심성을 깨워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전하는 문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유영희 시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성배 소설가와 이성락 시인이 영축문학상을, 문도경, 이명주 수필가가 영축문학작가상을, 조아랑 시인이 영축시낭송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부산 홍법사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고 참된 나를 찾는 수행공간이 될 선명상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11일 경내 신축부지에서 주지 심산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김수현 BTN 불교TV 부산지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뜨고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연면적 297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선명상센터의 원만 회향을 위해 양재생 신도회장과 주지 심산스님이 각각 1억 원의 기금을 보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청소합창단 창립 20주년

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려 내년 완공을 향한 신심과 환희를 더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광주 지원 대웅전 조성불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일 상량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상량식에는 한

0: 규모로 내칠포, 외구포, 팔작지복을 갖춘 전통 목조 양식의 대웅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88년 개원한 광주지원은 2014년 현재 서구 치평동에 터를 잡아 38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 전법도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2024년 10월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태고종 혜인정사가 팔공산에 새롭게 조성한 도량에서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와 나눔의 원력을 다지며 불법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팔공산의 고요한 자락에 새롭게 문을 연 혜인정사 도량. 불자들의 정성과 원력이 모인 이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혜인정사는 지난 9일 표지석 낙성법회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사바 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또한 오늘 점안식을 통해 놔두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불성을 깨우고
1: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원로의원 관정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 대구경북 교구종무원장 영범스님, 교육원장 재홍스님들이 참석해 도량의 원만한 불사회향을 축하했습니다.
3: 부처님을 조성하고 점안하는 공덕은 단순한 형체의 불을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일깨우는
4: 사시사철 팔공산을 오가는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안식처와 지극한 기도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1: 법회의 중심은 삼존불 점안의식. 삼존불을 가리고 있던 장엄한 장막이 거치고 증명법사인 원로의원 동우스님이 오방불에 예경한 뒤 부처님의 상호에 점피를 하자 도량은 경건한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도들은 삼존불에서 이어진 오색실을 두 손에 고이 쥔 채 저마다의 소망을 발언하며 가정의 평안과 세상의 안녕,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5: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어두운 번뇌를 깨뜨리는 대세지 보사님의 지혜를 모든 불자님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가 되도록.
1: 이날 동우스님은 혜인정사 주지 진송스님에게 전통 가사를 수여했습니다. 문중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포교와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진송스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며 자비행을 실천해 나가기를 당부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혜인정사가 새롭게 조성한 팔공산 도량은 불자들의 신행 공간을 넘어 포교와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자비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안산불교연합회가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불기 2570년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에는 보현선원 덕운스님과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한명훈 안산시 의회 의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장 태유스님은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무형유산 영산제의 전통 의례가 장엄하게 봉행돼 시민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평화와 대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전국 태극권 동호인들이 경북 김천에 모여 전통무예의 정신을 나누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태극권협회와 김천시 청암사가 공동 주최한 2016 김천 전국 태극권 교류대회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김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청암사 주지 상덕스님, 지영스님, 김천불교사업연합회장 진웅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권 경연과 교류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전통 무예의 가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상덕스님은 태극권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무예를 넘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자신을 돌아보며 평온을 찾아가는 수행의 의미도 담고 있다며 화합의 가치를 널리 확산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반야 불교문화연구원이 2016 가을 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반야 불교 문화연구

후원은 지난 10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한국 불교의 특징에 관한 담론들을 주제로 10번째 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심도 있게 조명했습니다. 반야 불교 문화연구원은 인문학 강좌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꽃을 피워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날 동국대 조기룡 교수의 한국 조계종의 조직 구성과 한국 불교 종단의 특징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인문학 강좌는 불교학 전문 교수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담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 불교의 승가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나눔의 자리가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김해 사띠아라마는 지난 10일 부타카야 국제 승가대학 건학불사와 스님 양성 교육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사띠 목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진전과 전통놀이 체험,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부타파라 스님을 수계법사로 모신 부로계단 수계살림 대법회도 봉행됐습니다. 부타파라 스님은 계율을 모두 지키지 못하더라도 수계를 받는 것부터가 수행의 시작이라며 수계를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 고색동에 자리한 태고종 명주사가 경내에 새로 모신 석탑과 약사 여래불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명주사는 지난 11일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내 한쪽에 석탑을, 법당 왼쪽에 약사 여래불을 모시는 점안식을 거행하며 두 불사의 원만 회향을 알렸습니다. 점안식에서 비구니 스님 두 명과 주지 지선 스님이 함께 승무를 선보이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약사 여래불 공덕을 설명한 법진 스님은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에 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한편 명주사 석탑 및 약사 여래불 점안식 동참자들은 BTN 불교TV 방송 포교 활력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0: 세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청정 미륵 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묘법연화경이라고 부르고요.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릅니다.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스님들께서 법화경 법문하실 때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만큼 법화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불자라면 특히 대승불교,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불자라면 반드시 봐야 할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법화경입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을 다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는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시면서 딱 세 가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 세 가지를 대승 삼부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많은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을 구경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구경수라고 하듯이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 대승불교의 핵심을 가장 잘 담고 있고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 세 가지 하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대승 삼부경이라고 부른다. 이제 저희가 교리 공부하고 경전 공부할 때 큰 스님들께 그런 말씀을, 그런 법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만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능엄경도 중요하고 능가경도 중요하고 원각경도 중요하고 부처님 경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인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도 아주 중요하고 지장경도 중요하고 뭐 무량수경이라든가 뭐 유마경, 승만경 같은 경전도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 우리 팔만대장경을 연구했던 큰 스님들께서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 금강, 법화, 화엄의 가르침이 대승불교의 그런 핵심을 아주 잘 담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해서 대승 삼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법화경이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법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이 법화경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뜻이

것이 무엇인가?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종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뜻이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개시오입 개시오입 개자는 열개자 열다 열개자고요. 시자는 가리키다 가리킬 시자 보일 시자 보이다 가리키다 오는 깨달을 오 입은 들어갈 입 개시오입 열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 개시오입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뜻이 무엇인가 개시오입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여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보이시고 가리키시고 보이시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오 중생들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입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의 경지에 입 들어갈 입 들어가게 한다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의 경지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중생들이 들어가게 한다 개시오입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어가게끔 해주신다 한마디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되고 모든 중생이 부처 성불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법화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성불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부처님 되세요 부처님 되세요. 아,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부처님과 인연 맺은 모든 존재들은 결국은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그 씨앗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되게끔 우리를 이끌어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생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자기가 부처님인 줄을 모른다. 자기가 본래 부처님인 줄을 몰린다. 본래 부처다.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성불하세요라는 뜻은 자기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본래 부처님입니다. 라는 그런 또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에서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이 공덕으로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이 될 겁니다. 성불하게 될 겁니다. 본래 부처, 우리가 본래 부처님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을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라고도 부르고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그런 경전으로 오늘까지도 이와 같은 심오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위대하고 심오하지만 사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자 하실 때 순간 고민에 빠지셨다라는 내용이 부처님의 생애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법은, 내가 깨달은 이 부처의 법은, 이 부처님의 법은 일반 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 만약 내가 중생들에게 이 놀라운 법을 설하는데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중생들이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잘 이해하지를 못할 텐데 내가 법을 설하는 게 과연 온당할 것인가, 맞을 것인가, 과연 내가 법을 설하는 게 올바른 일일까, 뭐 이런 진지한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그때 하늘 세계에 있던 제석천 신가, 그 더 위에 하늘 세계에 있던 대범천, 브라만이라고도 부르죠. 브라만 신, 범천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중생들 중에서는 어리석음이 많아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도 있겠지만 중생들 중에서 성근이 있어서 착할성 뿌리 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근을 갖춘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중생들을 가엽게 여겨서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제석천왕과 브라만신 범천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땅히 법을 설하겠다. 귀 있는 자들이여 나의 법문을 들어라. 감로의 북을 울리리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45년 동안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이 인간 세계에 떠나시기 전까지 45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지혜의 설법을 펼치시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자 할 때 진지한 고민에 빠지시고 이와 같이 사유를 하십니다. 내가 나의 깨달음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해하지를 못할 것이다. 중생, 중생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 중생, 중생들마다 그 타고난 어부이, 그 타고난 업보가 다 다르니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리라.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겠노라.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생들 번뇌가 8만 4천 가지라서 부처님도 8만 4천 법문을 설하신 거다. 중생들 번뇌가 10가지였으면 부처님도 법문을 10가지만 하셨을 거고, 중생들 번뇌가 100가지였으면 부처님도 중생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100가지만 설법을 하셨겠지만, 중생들의 번뇌가 8만 4천 가지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중생들 번뇌 하나하나를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8만 4천 가지 법문을 설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8만 4천 가지가 정말 딱 숫자 8만 4천 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8만 4천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8만 4천이란 게 1, 2, 3, 4, 8만 4천 딱 떨어지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수많은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8만 4천 가지, 8만 4천 개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생들 번뇌가 8만 4천 가지다라는 것은 중생들 번뇌가 이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다라는 말씀도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법문을 설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의 성향에 맞춰서, 중생들의 그 타고난 업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눈높이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셔서 가장 중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설하신 법문이 바로 인천 법문입니다. 인천 법문. 사람인 하늘천. 사람인 하늘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가르쳐 주신 게 인천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목표는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중생들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중생들을 깨치게 하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되는 것을,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의 경지로 이끄는 것을 바로 부처님의 목표고 부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에 다녀보고, 수없이 절에 다녀보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우리가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우리 모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다들 스스로의 마음을 비춰보고 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다들 어느 정도는 납득하시겠지만, 절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 성불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내가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얻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 툭 터놓고 말해보면, 저도 불자님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있기는 있어요.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저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성취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제가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신

불자님들도 계시기는 계시지만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대부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대부분 절에 오시지, 저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성불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복신앙을 굉장히 비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복신앙 때문에 불교가 발전을 못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기복신앙을 우습게 봤지만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면 부처님도 분명히 인천법문,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세계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이런 기복적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도 설하셨어요. 물론 더 엄격히 말하면 기복, 기복은 복을 기원하다라는 뜻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면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수복, 수복신앙이라고 표현하면 더 그럴듯할 것 같아요. 수복신앙, 닦을 수, 복을 닦는 가르침, 복을 닦는 가르침. 기복은 복을 바라는, 바랄기, 기원할기, 복을 바라는 가르침이지만 그냥 복을 바라기만 하고 있어. 수복, 수복신앙, 수복하면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닦을 수, 복을 닦는다. 팔만대장경에도 부처님이 복을 닦아라, 복을 지어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복, 닦을 수, 복을 닦아라, 혹은 작복, 지을 짝, 복을 지어라. 내 발음이 수복, 작복, 작복보다는 수복이라는 표현이 더 부드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이 돼서 기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 근본적인 부처님의 진실한 복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의 핵심은 닦아라라는 거예요. 복을 닦아라, 복을 지어라. 왜냐?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기 때문이다. 수복, 복을 닦아라. 작복, 복을 지어라. 근데 기복신앙이라 하든 수복이라고 하든 작복이라고 하든 부처님께서 왜 그 수준 높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왜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인천 법문을 설하셨냐, 왜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 왜 기복을 설하셨냐, 그렇게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라 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어차피 부처님은 중생들의 수준, 중생들의 성향, 중생들의 타고난 업을 완벽하게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문, 위대한 깨달음의 심오한 법문을 부처님께서 설해 주셔도 분명히 아직은 못 알아듣는 중생들이 있다는 걸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어차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을 중생들한테 부처님께서는 그래, 지금 그대들이 나의, 부처의 깨달음의 법문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지금 그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그렇다면 일단 나중에라도 이 부처님의 심오한 깨달음의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라도 맺게 해줘야 되겠다. 왜냐? 우리 부처님 법은 인연법이거든요.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는 것도 나쁜 죄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거든요. 부처님은 인연법, 좋은 인연이라도 맺어주기 위해서 중생들의 그 성향을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힘이 강하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막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의 힘이 강하거든요. 부처님은 그걸 아주 절묘하게 이용을 하신 거죠. 행복해지고 싶지? 행복해지고 싶지? 그대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씨앗을 심어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인연을 지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와 같이 인천 법문, 사람인 하늘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행복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라도 중생들에게 중생들의 그 가지고 있는 욕망, 행복에 대한 그 갈망, 행복에 대한 그 욕망, 욕심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그렇게라도 중생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고 그 중생들의 그 좋은 인연이 언젠가 무르익고 무르익고 푹 무르익어서 언젠가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방편법,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 가벼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합장만 하더라도, 부처님께 그냥 인사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그냥 땅바닥에 부처님의 모습을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만 하더라도 그 인연으로 그 사람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그냥 나무, 귀합니다. 부처불, 나무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내뱉어도 그 인연으로 그 중생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게 바로 인연법이에요. 이게 바로 불법의 심오하고 미묘한,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누구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누구라도 장난으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절을 하거나 부처님을 향해서 인사라도 한번 하거나 땅바닥에 장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부처님하고 염불 한번 한 것만으로도 저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생들의 욕망, 욕심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부처님들이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절에라도 한 번 더 오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천수경이라도 한 번 더 외우고, 금강경 한 번이라도 더 외우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쌀이라도 한 번 더 올리고, 비록 그 의도는 너무나 소심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자그마한 마음으로 절에 오고 기도하고 공양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그렇게라도 인연을 맺어서 언젠가 미래 세상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법을 설하신 겁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존자가 부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어느 큰 도시에 들어갔는데 탁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 들어갔는데 저기에는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천막을 치고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아주 진귀한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 진수성찬 차려놓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삐까뻔쩍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인들의 온갖 시중을 들면서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자들의 모습을 다 보게 되었고 저쪽에서는 막 거짓대들이 불쌍한 거짓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밥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며칠 동안 굶었어요. 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짓대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난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저와 같이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저렇게 부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왜 저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루하루 먹을 양식도 없이 저렇게 굶주리고 괴로워하면서 거지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아시죠? 저 어떻게 보면 불교가 냉정한 부분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업이다.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신의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업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았기 때문이다. 복을 많이 닦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대로 이번 생에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저 배고픔에 굶주린 저 거지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웠기 때문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해요. 참 냉정하죠.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자들이 잘 들어야 돼요. 너네는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렇게 그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생에 니들이 지은 업대로 그냥 그지로 살면서 니들이 지은 업보를 참회하면서 살아야 돼. 니들은 그지로 살 만한 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지로 살아야 돼. 이와 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평생 비판하고 반대하셨던 힌두교식 업보론이에요. 힌두교 업보론. 힌두교 업보론은 전생에 지은 업대로 이번 생에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그냥 자기 업보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힌두교식 업보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인연법은 힌두교식 업보론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이와 같은
내가 지은 업보로 이번 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몸으로 태어나고 이러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로 내가 지금 그 결과를 받은 거라면 이번 생에 나의 끊임없는 좋은 노력으로 내 업을 점점 또 바꿀 수가 있다. 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업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우주의 법칙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는 그 업보 자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업보는 고정된 것이다 라는 힌두교적 업보설을 부처님은 평생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중요한 불교의 핵심 정신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심.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너희들은 전생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 그런 업보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순수하게 아유 뭐 전생에 좀 실수하고 전생에 어리석음에 휩쓸린 삶을 살아서 이번 생에 저렇게 나쁜 업보를 받고 있나 보다. 비록 전생에 나쁜 업보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다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업보를 짓는 실수도 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와 같은 괴로움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니들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시대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교는 너도 나도 본래 부처다. 심지어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자기가 지은 업보로 지옥에 떨어졌지만 지옥에 떨어진 중생도 그 본래 마음은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조차도 본래 부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따르는 불자들은 세상에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볼 때 니들은 전생에 나쁜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순수한 마음으로 아, 저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수 없는 과거 전생에는 나쁜 생각 한번 잘못 일으켜서 나쁜 업보를 지어가지고 나도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온갖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윤회의 흐름이 나 또한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러니 내 스스로 내 복을 닦는 마음으로라도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라도 세상에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에게 그냥 내 형편껏 너무 무리하지 않더라도 내 형편껏만이라도 내가 내 스스로 힘닿는 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펼쳐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0: 위대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0: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0: 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괘 스님이 마을에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5: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4: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6: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밥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7: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4: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2: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서울 차주 비대역비소 호대 주야 광명계실조로구나. 이 구슬이 크지도 않고 또한 작지도 않은 것이 밤낮으로 그 광명이 모든 것을 다 밝게 비추고 있구나. 화두를 하시면 화두를 수여할 때에 유일모로차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상제 동용 중하되 항상 동용하는 가운데 있으되 동용은 육체적인 모든 동작과 정신적인 모든 작용 그것을 합해서 동용이라 그러는데 동용하는 가운데의 한 물건이 항상 소소영역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용하는 가운데 수부득하니 그놈을 찾아보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여기서는 한 물견이라 하는 것을 구슬에다가 비유해서 을푼 개소입니다. 한 구슬이 있는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크다고 하자니 온 우주 법계를 다 둘러싸고도 남을 만큼 크니 무엇이다 비교할 수가 없어. 또 작다고 하자니 모든 띠끌 가운데 가장 가는 띠끌을 투금진이라 하는데 금으로 순금으로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가는 띠끌을 넣고 치면은 그 금판때기 사이로 걸러서 나오는 띠끌을 그것을 투금진이라 하고 투금진보다도 탁 하는 띠끌을 이운인자 비허자 인허라고 그러는데 인허야말로 띠끌 가운데 거의 허공에 바로 가까이 이웃이니까 완전한 허공은 아니고 띠끌은 띠끌인데 거의 허공에 이웃한 그런 가는 띠끌을 인허라 그런다. 그러니 그것을 얼마나 작다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밤낮 없이 그 작은 그 구슬로부터 광명이 온 우주 법계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다 비추고도 남는다 그 말이야. 멱시 무물 우무정이여 찾을 때에는 한 물견도 없어. 찾으면은 한 물견도 없고 또한 그 자체조차도 없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그렇게 소소영량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온 우주 법계에 꽉 차 있으면서도 태관절 그 구슬을 그 한 물견을 찾아보면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손에 잡을 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기좌 상수 상료요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잠시도 떠나지 않고 소소영영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 구슬이란 게 태관제 무엇이냐? 이 한 물견이란 게 무엇이냐? 이름은 한 물견이라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한 물견이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구슬이라고도 비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이어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법계다 여러 가지 경마다 이름을 붙여놓았지만은 그 이름이야
몇 억만 개라도 또 만들어 붙일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 우리는 그 이름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다.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냐? 앉아서도 이목고 서서도 이목고 밥 먹으면서도 이목고 일하면서도 이목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 대관절 이름이 무엇이냐? 기쁘고 슬플 때도 이목고 괴롭고 힘들 때도 이목고 일체처 일체시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이 먹고 잠시도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놈을 잘 쓰면은 천사가 되기도 하고 그놈을 잘못 쓰면은 찰나간에 악귀 나찰귀신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잘못 하면은 지옥에 가기도 하고 그놈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대관절 그러한 조화가 무쌍하고 알라야 알 수 없는 그물견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런 것이 내게 있는 줄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참선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화두를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망상이 일어난다. 혼침이 일어난다. 이렇게 모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도인이신 박산보위 선사는 선경어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공부하되 공부를 하되 최욕이는 가장 욕이난 것은 간절절자다 그 말이야. 간절한 거. 간절절자 이 한자가 가장 공부하는 데 큰 힘이 된다. 간절하지 아니한즉 간절한 생각이 없으면 해태심이 나고 해태심이 나면은 방일해가지고 그럭저럭 지내게 되고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은 못할 짓이 없어. 온갖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업을 짓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대관절 이 한물견이란 게 무엇이냐? 간절한 신심과 간절한 분심과 간절한 의심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그 마음이 그 용심이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 방일이니 해태니 그런 것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 간절한 한 글자를 항상 잊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고인의 전지, 불조의 확철대환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없다. 또 생사심을 타파 못할까 근심할 것도 없다. 간절절자 이 한 글자야말로 당하에 즉하에 선도 초월하고 악도 초월하고 무기도 초월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중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로 몸으로 업을 짓게 된 것은 선 아니면 악이요 악이야 선도 악도 아니면은 무기 이 선악 무기 세 가지의 성질로 업을 짓게

게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가슴에 충만하면은 선도 생각을 겨를이 없고 악도 생각을 겨를이 없고 무기에 떨어질 이유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화두 하나가 저절로 간절할 수밖에 없고, 화두에 대한 의단이 간절하게 되면은 산란심이 거기에 발붙이지를 못할 것이고, 혼침도 거기에 발붙이지를 못할 것이다.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까딱하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는 끄벅끄벅 졸게 된다고 말이야. 이 간절절자 이 한자가 가장 우리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친절하고도 요긴한 글자다 그 말이야. 마음씀이 간절한즉 간절해 가지고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런 간단이 없고 보면 84,000마구니도 내 마음속에 침범해 들어올 수가 없고, 용심이 간절하게 되면은 사량, 복탁, 그런 것도 거기에 들어붙이지를 못한다. 간절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공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분별심으로 따지고, 의리로 따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지를 해가면은, 외도에 떨어질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간절절자로 인해서 이렇게 간곡히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화두를 대부분 다 타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산란심 때문에 화두가 순이르게 안 들리신 분이나, 앉아서 정진만 하려고 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르르 눈이 감기면서 끄벅끄벅 졸음이 온다거나,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이 혼침과 산란 때문에 정진을 잘 못하겠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원인은 간절절자 하나를 간절한 그 용심을 그렇게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면 거기에서 온갖 신심이 거기서 일어나고 온갖 분심이 거기서 일어나서 대의단도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심과 분심과 대의단이 마음을 지어서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신심, 분심, 의단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두를 들으려고 안 해도 화두가 들어지는 거고, 망상을 끊으려고 안 해도 제절로 끊어진 것이고, 혼침을 안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혼침이 없어져서, 성성적적하게 화두가 들리면서 타성일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간절절자 하나가 있고 보면 깨닫지 못할까 걱정이 없고, 빨리 깨달으려고 생각을 낼 필요도 없다. 본처

본참공안에 몰심사하면 간절하게 화두를 거각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철벽은산 백부지다. 앞도 좌우도 뒤도 쇠로 만든 벽과 은으로 된 산으로 꽉 둘러싸여서 알 수 없는 의단으로 꽉 맥히게 되니 거기에 온갖 것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뿐이다 그 말이야. 백 가지를 다 알지 못할 뿐이야. 그렇게 해서 의심에 가고 의심에 오고 그 의단이 동로해서 간단이 없으면 결국은 그 의단이 타파될 수밖에 없고 의단을 타파해야 생사심을 타파하고 마침내 자기 자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도 지내가고 입춘 우수 경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따뜻해져서 높은 산에 눈도 녹고 못 얼어붙었던 땅도 녹아서 시냇물이 졸졸 흐리고 산천 초목이 물이 올라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난 해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법을 믿고 참선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모든 지경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무상을 깨닫게 하고 더욱 발심을 하게 해서 그런 것을 좋은 발판으로 해서 더욱 정진을 열심히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을 때를 생각하면 온갖 풀은 다 말라 죽고 모든 나무는 고목나무처럼 되어서 앙상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돌아와서 차츰 날씨가 따뜻하고 보면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사계절은 어김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이 없는 지방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계절을 그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견주어서 말하면 봄은 동의 계절이고 남쪽은 여름의 계절이고 또 서쪽은 가을의 계절이고 또 북쪽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나 추동이 동서남북인 거고 또 생로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가 따로 있고

동서남북이 따로 있고 또이 춘하추동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근본의 이치에 들어가서 보면 생로병사가 바로 춘하추동이고 동서남북인 것입니다. 사람만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에도 성주괴공이 있습니다. 이루어졌다가 얼마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파괴가 되어가지고 다시 허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주괴공. 이 세계가 영원히 이 지구도 존재하고 태양과 달과 별들도 그대로 다몇 억만 겁을 지내도 다 그대로 있을 줄 알지만은 그것도 서서히 다 변화해 가다가 언젠가는 파괴가 되고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볼때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태어나면은 아기를 순산했다고 온 가족들이 다 축제 분위기에 뭐다 축복을 하고 그러는데 차츰차츰 자라게 됩니다. 5살, 10살 이렇게 자라게 되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또 이제 50, 60이 넘으면 이제 늙어가지고 늙으면 처남 사람도 병들게 되고 병들고서는 100년을 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기뻐하고 병들고 늙어서 늙으면 괴로워하고 나중에 죽게 되면 뭐다 슬퍼합니다. 봄이 되면 잎이 꽃 피니까 뭐다 좋다고 야단들이고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짙다가 겨울이 되어서 다 잎이 지고 추워지면은 뭐다 몸을 움츠리고 그이 추워서 못 견디고 빨리 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마는 알고 보면 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대로 또한 좋은 운치가 있는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입각에 의해서 이것을 인간 문제도 생각해 보면 생로병사도 꼭 생만 좋고 죽으면 나쁘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보면 생 자체가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을 온갖 흥망 성쇠 속에서 고통을 일을 생각해 보면 생 자체가 벌써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을에는 단풍이 져서 뭐다 시든다고 하지만 가을이 없으면 어떻게 결실을 하게 되며 겨울은 또 춥고 하니까 겨울은 없이 그냥 건너뛰면 바로 가을에서 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겨울철이 없게 되면은 좋은 봄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이상난동으로 너무 더우기만 하고 그러면 그이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겨울에는 되게 강추를 해야 매화꽃이 피어도 향내가 진동하는 거고 겨울에 강추를 해야 그이듬해 농사가 잘 되고 봄을 맞이해도 정말 환희스러운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몇 살에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 것이다, 그건 잘 모릅니다. 모르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딱 진리의 입각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허대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죽되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생사 속에 있으면서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다고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도 있고
죽음도 있는

했는데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생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믿기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번뇌와 망상 속에 우리의 참된 성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생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마치 허공 속에는 공활한 허공꽃이 없는 것이지만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허공 속에 무슨 꽃이 피어서 이리저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눈병이 낫고 보면 허공은 깨끗해서 아무것도 꽃도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인데 눈병이 나기 전에도 허공에 꽃은 없었던 것이고, 눈병이 나은 뒤에도 본래 없었던 것이 새삼스레 없어질 것도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생사도 그와 같아서 분명히 이 세상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몸띠, 육체를 부모로부터 받아놨지만은 인연에 의해서 잠시 몸을 이룬 것뿐이지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오. 그래서 그렇게 썩 기뻐할 것도 없고, 살다가 인연이 다해서 설사 이승을 하직한다 해도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그 몸을 버린 것이고 그것뿐이지 그것이 죽음이라고 슬퍼할 만한 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최상승법에 의해서 열심히 참선을 하게 되면 과연 부처님과 조사들이 생사는 본래 없다고 하더니 정말 생사는 없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직접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를 버리고 생사 없는 깨달음의 세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보고 듣고 행주 좌와 속에 기쁜 일을 당하면 웃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울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 뭐고? 이것은 사량 분별로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하고 알수 없는 의심으로 이 뭐고 이렇게 화두를 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앉을 때도 이 뭐고 걸어갈 때도 이 뭐고 누워서도 이 뭐고 어떤 분은 변소에 가서도 이 뭐고 해도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변소 아니라 그보단 더한 데를 가서도 이 뭐고는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사 속에서 생사를 면하는 것이고,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거고, 흥망성쇠 속에서, 그 속에서 흥망성쇠가 없는 영원한 참나를 깨닫는 공부가 바로 이 무엇고다, 그 말이야. 때와 장소를 가릴 것이 없어. 확 억울한 말을 들으면은 분통이 터져서, 막 가슴에서 주먹 같은 놈이 치밀어 올라오고 손에 잡힌 대로 그럼 막 유리창도 때려 부수고 전화통도 들어서 방바닥에다 팽가칠 만큼 그렇게 화가 날 때에도 딱 생각을 돌이켜서 이 뭐고 한다면 들었던 전화기도 놓고 들었던 물건도 땅에다 놓으면서 하하 내가 이게 경계에 속았구나. 그 전화통을 들고 물건을 들고 내다 치려고 들었을 때에는 그건 사람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벌써 나찰 귀신이 되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서 사람한테 매다 치면 사람이 다칠 것이고 물건에다 내다 붙이면은 물건이 다 부서질 텐데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야. 다시 돈 주고 다 사다 놔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때려 붓고 사람 얼굴에다 해서 아내나
자식의 얼굴이 깨져